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2588 2588 2588 2588.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 때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응가파라 대리운전 2588 2588.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 봅시다.
3: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4: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3: 둘째,
4: 추락 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 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셋째,
4: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3: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4: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5: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TBS 교통정보
6: 9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판교나들목 진출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진출로에서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이후로는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 막

됩니다. 청주 영덕간고속도로 청주 쪽으로 내서 2터널 부근에서는 차량 여러 대가 부딪힌 사고가 발생해서 현재 갓길 통해 간신히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고 지점 앞두고 1km 구간 정체인데요. 평택 제천간고속도로 평택 쪽으로 안진터널과 금강터널 구간에서는 1차로 따라 이동하며 작업 중이라 뒤로 북진천부터 4km 구간 막힙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동호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서는 승용차 추돌사고 처리 중이고요. 반대편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삼춘호의 폭송.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2026년 9월 16일 수요일 아침이네요. 어릴 적엔 통닭 한 마리 먹는 날이 손에 꼽을 만큼 특별했습니다. 아버지의 월급날이 그중 하나였죠. 퇴근길에 그 봉투를 들고 들어오시면서 얘들아 통닭 사왔다. 그 한 마디 아이들이 고소한 냄새를 따라 우르르르 몰려들고 아버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내심 흐뭇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93세 아버지가 막내딸에게 양념통닭 먹고 싶다며 전화를 걸었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네요. 참아보려고 했는데 자꾸 생각이 난다. 미안하다. 먹고 싶은 것 하나를 부탁하는 일에도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셨던 모양입니다. 딸은 치킨을 주문해드리면서 펑 울었다네요. 부모님이 자식에게 건네는 미안하다는 그 한마디가 참 오래 남습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폭송입니다.

소소한 이야기와 전음악이 함께한 함춘의 복성. 9월 16일 수요일 첫 곡, 김정서의 아버지로 문을 열었습니다. 조금 전에 드린 양념통닭 사연, 이걸 본 치킨업체에서 아버님께 선물을 보내드리고 싶다며 연락을 해왔다고 하네요. 또 생각나실 때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쿠폰도 보내드렸다 하고요. 가족들도 맛있는 걸 챙겨들고 아버님을 곧바로 찾아뵙다고 하는데요. 이 사연을 듣고 보니까 우리 부모님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셨더라 문득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요즘은 배달도 잘 되고 택배로도 음식을 보낼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부모님 목소리를 들 수가 없네요. 뭐가 드시고 싶은지 여쭤볼 수도 없고요. 춘의 폭성 오늘 3부는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의 진심을 인 음악을 소개하는 시간 포크나 준비했습니다. 싱어송라이터 차동원 씨가 나와주실 거고요.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3983님께서 안녕하세요 춘 형님. 정말 준비하는 음악을 좀 먼저 드릴까요?

0: 함춘호의 포크송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이로드 듀얼코일 차량용 무선충전 거치대, 핸드폰 고속무선충전기,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아이로드 분말 소화기, 국내산 녹용과 숙지황, 당귀, 천궁 등 16가지 전통 원료를 정성껏 담았습니다. 깊고 진한 풍미를 담아낸 동광 녹용 쌍화진액, 청정 자연에서 자란 뉴질랜드산 녹용과 국내산 홍삼의 만남, 녹용과 홍삼의 조화를 담은 동광 녹용 홍삼 대보진액, 100% 국내산 여주와 돼지감자만을 담았습니다. 여주랑 돼지감자랑 진액. 당신의 몸에 편안한 휴식을 선물해보세요. 의료기기 바디케어 브랜드 메디비오. 통영 바다의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통영 여객선 터미널 앞 50년 전통의 강남상회 멸치 세트. 3대 대장장인 집안에서 직접 만드는 명품 국산 생활공구 핵토르 가정용 망치. 고마워요.
1: 배우 박서연 2588 사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좌우로 정렬.

참 그렇네요. 저희가 함춘호의 수다에 못 모신 분들이에요. 김혜림 씨, 강수지 씨두 분. 혜림 씨는 연락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김혜림의 사랑은 자연처럼, 그리고 강수지 사랑할 때까지 두 곡을 들었는데, 이 곡의 느낌은 강수지 씨는 초반 그 음악을 처음 시작할 때 윤상 씨하고 작업을 많이 했거든요. 곡의 흐름을 봤을 땐 윤상 씨하고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하게 만들고요. 김혜림 씨는 디디디 할때 저랑 같이 했습니다. 디디디. 이럴 때, 박성신의 한 번만 더 이런 곡들을 할때 같이 활동했던 시기에 가수. 아, 좋네요. 아무튼, 초반에 죄송합니다. 여러분. 6832님께서, 아이. 함대리 현우 피디님, 아, 약주 좋아하시는 친정아버지께서는 퇴근길 항상 배, 밤, 빈손으로 오시는 적이 없었죠. 월급날이면 저는 대문 밖에서 아버지를 기다리며 저 멀리 아버지 그림자가 보이면 달려갔었어요. 덕분에 저는 항상 아버지 용돈을 독차지할 수 있었죠. 어우, 지혜로우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 돌아가시고 용돈 한 푼, 밥한끼 드릴 수 없으니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늦은 건가요? 아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그래요.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어쩔 수 없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문자 주셨는데, 부모님들이 안 계신 분들이 많은가 봐요. 푸른도님께서, 아, 이것도 보고 마음이 또, 하, 참. 나무의자를 놓고 아버님, 아버지, 가을볕을 쬐고 계신다고. 그대로 읽어볼게요, 제가. 나무의자를 놓고 아버지, 가을볕을 쬐고 계십니다. 햇살 아래 아버지의 하루가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울컥한 마음, 효자 되기는 그렇습니다. 이미 울컥한 마음 그 자체로 효자가 되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자녀들이 커가면서 또그 자녀의 자녀가 생기면서 드는 여러 가지 마음들, 부모에 대한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3983님께서, 안녕하세요, 춘영님. 정말 많이 행복한 힐링동에 후속선 출석합니다. 어제는 가족과 처제와 강화, 교동의 해바라기 정원에 다녀왔는데, 그 오랜만에 가족나들이라 진짜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고 왔네요. 이 행복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사진 보내주셨는데, 100원 쓰셨어요. 오, 그래요. 오, 교동이 멋지네요. 저 뒤에 저게 다 해바라기군요. 야, 기분 좋으셨겠습니다. 햇살은 따갑고 바람은 시원하고 해바라기는 멋지고 공기는 맑고 강화교동 공기 좋죠? 잘 다녀오셨습니다. 야, 부러운데 여러분은 이게 더 부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퀴즈 함 풀고 가시죠. 함 퀴즈 시간이 되었어요. 이 시간 귀 쫑긋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퀴즈 어렵습니다. 아, 초가을 날씨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큰 일교차.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하고 낮은 덥고, 그리고 이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짙게 깔린 이것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서 운전하기 힘든 분들 꽤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나요? 저도 가끔 늦은 저녁에 집에 들어갈 때쯤 그 도로에 쫙 깔린 이것 때문에 정말 고생할 때가 많았거든요. 큰 일교차 때문에 당분간 이것이 계속될 거라고 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셔야 하고요. 차간거리 넉넉히 두셔야겠습니다. 비상등 켜야 되겠죠? 이게 비상등은 보이는데 헤드라이트가, 이게 상향등을 켜면 길이 잘안 보여. 가능하면 바닥을 붙여야 돼. 차간거리 넉넉히 두시고요. 여기서 한 퀴즈 나가겠습니다. 이게 낮 동안 따뜻했던 공기가 밤사이 빠르게 식으면서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는 현상인 이것의 이름을 맞춰주십시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서리, 2번 안개. 근데 그 우리가 어릴 때 원두막 할아버지가 지키고 계신 데 가서 뭐 따먹는 거, 이것도 서리라고 하잖아. 그 서리와 다른 서리겠죠? 그 서리? 그 물방울이 변해서 된건 아니겠고. 아, 그 서리는 모르겠습니다. 따먹는 서리는. 자, 1번 서리일까요? 2번 안개일까요?
오늘은요 그냥 노래 두 곡만 탁 들어오시면 정답은 그저 얻어가십니다. 노래 준비했습니다. 정훈이 안개 그리고 성창식 정훈이 함춘호가 함께한 같은 곡이에요. 안개인데 정훈이 안개는 오리지널 버전일 테고요. 영화 헤어질 결심 수록곡 마지막 부분에 이 노래 나온다고 합니다. 아직도 수줍어서 저는 영화를 못 봤습니다. 자, 같은 듯 다른 두 곡 안개 출발합니다.

0: 좌우로정렬 좌우로정렬 2588 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1: 좌우로정렬 2588 2588
0: 응답하라 2588 2588
2: 광고 듣고 왔습니다. 아, 오늘 한 퀴즈 정답 많이 보내주셨어요. 야, 정답 바로 맞히시네요. 어려운 문제 아니었나? 정답은 2번 안개였습니다. 일교차가 커지니까 안개도 정말 짙더라고요. 당분간 아침에 운전하실 때 안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럴 땐 감기에 잘 걸리곤 하죠. 괜찮겠지 하지 마시고요. 겉옷 하나쯤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참여 문자 먼저 살펴볼까요? 5255님께서 함디 정답 안개. 이렇게 어려운 걸 맞추시다니 대단하십니다. 저는 중년이 되면서 시력도 나이가 먹는지 안개 낀 것처럼 침침할 때가 있네요. 그래요. 늘 안개가 끼어있던데. 아, 그래요. 아, 이럴 때는 어떡하지? 이 시력에 맞게끔 뭔가 보안경을 끼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아, 눈이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8557님께서는 아침마다 짙게 깔리는 건 피로. 이분 선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아침마다 만나게 되는 피곤함, 피로. 그렇지만 힘내보자, 으라차차. 이야, 8557님. 어떡하죠? 꼭 선물 드리고 싶은데 안 되겠지? 아침마다 짙게 깔리는 건. 아이, 왜 그런가 했어요. 아침마다 뭐가 짙게 깔리더라고요. 4636님, 안개입니다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2년 전인가 아침에 경기도 광주 가는 길 남한산성 쪽으로 안개가 짙어 남한산성 쪽으로 운전 중 한 치 앞이 안 보여서 큰 트럭하고 부딪힐 뻔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래요. 갑자기 앞에 뭐가 휙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 안개에 무섭다고 하셨었어요. 안개가 개면 화창한 날이잖아요. 요술쟁이 같아요 하셨고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안개. 아, 그 요즘 그런 거 있죠? 그, 자율주행차들이 가끔 보이거든요. 자율주행차를 타면 오히려 안개가 낀 날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차에도 뭐, 그건 아니지만, 이렇게 길을 운전할 때 오면은 좌우의 차선을 바라보면서 딱 중앙을 갈 수 있게끔 하더라고요. 문제는 중간에 뭐 쥐만 나타나도 그냥 차가 서버려서 문제이긴 한데 이럴 땐 그런 차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아이. 자, 6832님 함디님 저희 하우스는 남강변에 있어 새벽이면 다른 곳보다 안개가 짙어서 해가 늦게 뜬답니다. 하우스는 아침 햇살이 너무 중요한데 그런 면에선 피해를 입고 입합니다. 아, 아침 햇살 중요하죠. 제가 오늘 방송을 보면서 그 덕운동이라는 곳에 이제 지식산업단지가 많이 생겼거든요. 높거니 낮거니 서로 키를 재면서 높게 서 있는데 이 어느 건물을 지나가는데 이 앞 건물에 가려가지고 해가요. 그 집도 보니까 높은 위치에 있는데 해가 가려가지고 어두컴컴한 거예요. 이야, 저기에 들어간 사람 높은 층 걸렸다고 좋아했을 텐데 밤낮 12시까지는 컴컴하겠구나 하는 생각에 햇살의 중요함을 느꼈는데, 아, 오늘 또 이렇게 문자 주시니까 또 공감하네요. 이야, 아침 햇살 중요하네요. 자, 안개야 거기는 끼지 말아라. 3983님 그 예상대로 너무 어려운 함 퀴즈 제가 좀 수준이 있거든요. 진짜 난이도가 안개 속처럼 어려워요. 유유. 네, 정답 맞추셨네요. 정답 안개입니다. 준호 형님 덕분에 저도 오늘 아침 눈에 안개처럼 눈물이 고였네요. 근데 이제는 너무 어려운 과학 문제도 출제하시네요. 아, 요즘 피곤해서 눈에 먼지 끼니까 이 눈 먼지 닦아내라고 제가 이렇게 내시라고들 한번 해봤어요. 자, 눈이 좀 시원하시죠?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 두 분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2588님 정답 안개 잘 맞추셨습니다. 이 차를 운전할 때 봄, 가을에는 안개를, 여름에는 빗길을, 겨울에는 블랙 아이스를. 아, 조심해야 해요. 모두 안전 운행하세요. 사계절 다 안전 조심해야 되는 거죠. 봄, 가을에 안개, 여름에 빗길, 겨울에 블랙 아이스. 그러네요. 항상 조심 안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전엔 TBS가 교통방송이었는데 지금은 시민의 방송이라, 아, 저희는 교통방송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네.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방송입니다. TBS는. 0228님, 아, 너무 오랜만에 문자 보냅니다. 정답 안개, 아, 축하드려요. 0228님 오랜만에 문자 보내셔서 당첨되신 거 아닐까. 현명하신데요. 아버지 산소에 다녀오는 길에 안개가 많이 끼었네요. 아, 오늘은 우리 신랑 61세 환갑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이야, 0228님의 옆지기님, 그 어렵다는 환갑을 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환갑의 공기는 다른가요? 어, 느낌을 좀 알려주시죠. 야, 좋으시겠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갑하시느라고. 야,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릴게요. 오늘 또 좋은 선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88 그리고 0228 두 분께서는요, 성함과 주소, 50원이 필요한 유료 문자 샵 0951로 한 번 다시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정확한 선물 잘 갈 수 있도록 업체에다가 전달하겠습니다. 아, 0228님이 두 분이 계시네요. 아, 중간 번호가 9로 시작되는 분입니다. 중간 번호 뭐 0땡땡 뭐 9뭐뭐뭐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아, 9땡땡땡 0228님입니다. 0땡땡 9땡땡땡 0228님. 0땡땡 안 해도 되나? 요즘 다 010인가요? 별걸 다. 저희가 광고 나가면서부터 말 조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함부로 또 010 하면은 이게 SK냐 KT냐 LGU 플러스냐 업체에서도 항의가, 워낙 인기 있는 방송이라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 중간번호 구르셱 되시는 0228님 잘 들으셨나요? 선물도 보내드리고요. 음악도 준비했습니다. 조섭 사랑은 슬픔 같은 것, 그리고 오태호입니다. 지난 추억.

함신의 폭성 함께 하고 계십니다. 최우섭, 사랑은 슬픔 같은 것, 그리고 이어서 들은 거군요. 오태오의 지난 추억이었습니다. 아, 1962님께서, 아까 안개를 두 버전으로 들으니까 참 좋네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난 건데, 문관철님의 그대와 영원히 혹시 신청곡으로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합니다. 준비되어 있고요. 이문세님의 그대와 영원히도 명곡이며 참 좋은 곡인데, 문관철님이 그대와 영원히 그대로의 음색이 저는 더 한 표를 줄 것 같습니다. 하셨네요. 듣겠습니다. 1962님 시청하셨죠? 문관철, 그대와 영원히.

벌써 2부를 마쳐야 하는 거죠? 2부 끝곡으로 다섯 손가락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듣죠. 저는요, 3부에서 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2: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 TBS 교통정보
7: 10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팔탄분기점 부근에서는 화물차 추돌 사고가 발생해서 현재 갓길 막고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파 때문에 뒤로 매송 휴게소부터 5km 구간 정체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안성분기점을 조금 지난 지점에서는 방금 전 사고가 발생해서 1차로와 2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역시 사고 지점 앞두고 정체이고요. 이후로는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구리남양주요금소 하이패스 3, 4차로에서는 작업하고 있어서 요금소 앞두고 3km 구간 정체인데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노량진 수산시장 앞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1차로 막고 처리 중이라 뒤로 양화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이전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밀립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뭐 우리 함준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특히 함준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거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줄게요, 형님에게.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할 때는 내가 안 치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까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지었는지 잘 졌네. 아.
3: 함춘호의 폭송.

노래도 한 곡 마음을 담아 전해보는 함춘우의 플레이리스트 한플리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 영국의 위대한 싱어송라이터 로드 스튜어트의 1977년 명곡 You're in my heart, the final acclaim 입니다. 로드 스튜어트의 여덟 번째 앨범 Footloose and Fancy Tree에 수록되어 빌보드 싱글 차트 4위까지 올라갔던 이 노래는 특유의 허스키하면서도 다정한 보이스가 초가을의 쓸쓸함을 따스하게 감싸 안아주는 명곡이에요. 이 곡을 들으면 어쿠스틱 악기들의 소박한 배치가 주는 깊은 편안함에 절로 미소가 지어지죠. 담백하게 곡의 문을 여는 어쿠스틱 기타 스트로크와 나직한 베이스, 그리고 간결하게 얹히는 바이올린의 서정적인 선율이 로드 스튜어트의 거칠면서도 따뜻한 음색과 어우러지는데요. 이게 과한 꾸밈 없이도 가슴을 뭉그렇게 채워줍니다. 이 곡은 수많은 사람들과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결국 내 영혼과 가슴 속에 가장 깊이 남아있는 단 한 사람을 향한 진솔한 찬가를 노래합니다. 그대는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머물며 내가 늙어가더라도 나의 숨결이 되어줄 사람이라는 노랫말처럼 곁에서 묵묵히 온기를 나누어주는 존재에 대한 깊은 고마움과 사랑을 전해줍니다. 로드 스튜어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군가에게 당신은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게요. 당신은 내 마음속에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 어쩌면 그보다 더 찬사가 있을까요? 라고 말하는 로드 스튜어트의 목소리입니다. You're in my heart, the final acclaim.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춤추고 왔습니다. 아, 좋아요. 함춘의 플레이리스트. 야, 이 음악 이렇게 사람을 흥분시키네요. 이 로드 스튜어트는 지금 연세가 되셔도 그 에너지가 대단한 것 같아요. 아, 그옷 입고는 노란 옷을 즐겨 입으시더라고요. 근데 어쩜 그렇게 잘 어울리지? 우리가 노란 옷 입으면 어떨까? 늙은 병아리가 될 텐데. 아, 잘 어울리셔요. 머리, 헤어 컬러도 너무 좋고요. 근데 참 눈에 띄는 건 항상 그 주위에 그 뮤지션으로 이 능력 있는 여성 뮤지션들을 항상 함께 많이 하시더라고요. 와, 연주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스튜어트 로드 스튜어트 형님이 45년 1월생. 얼마 안 됐네. 활동을 61년부터. 아유, 선생님이시네. 활동한 연도를 보니까 선생님이시네. 아유, 죄송합니다, 선생님. 아유, 선생님. 아유, 제가 잘못 봤네요. 아유, 하여튼 멋진 분이에요. I'm selling. 절규하 듯한 그 목소리. 좋습니다. 자. 노래를 듣고 모셔야 되겠죠? 좋습니다. 문자 왔나요? 예지 아빠빠님께서, 춘우 형님, 방금 생각난 건데, 춘우 형님이 CM송 만드시면 정말 멋질 것 같아요. 안 팔려요. 3만원 시선 개심장 듣고 포크닛 시작하겠습니다.
2: 난 개심장을 갖고 태어나 평범한 사람이 되어

0: 꿈을 노래하고 내일을 그리는 빛나는 무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새로운 음악의 숨결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시간 포크 너. 지금 유튜브에서 TBS FM 검색하시면요 실시간 라이브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과 지난 방송 물론 다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포크너 코너 참여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물론 기다리셔야 합니다. 지금 줄을 많이 서셔가지고 기다리셔야 하는데 그래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함춘의 폭송은 인스타그램 스레드 계정을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주시고요. 숨어있는 뮤지션분들 너무 많더라고요. 저희 코너가 참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의미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행복한 일이죠. 이 시간 특별히 라이브로 채워지는데요. 아, 그만큼 청취자분들 응원 많이 필요합니다. TBS 앱 또는 50원. 사진 보내실까요? 그러면 100원이 필요합니다. 이름 문자 샵 0951번으로요. 응원 멘트 감상평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사이사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인공을 만나기 전에 포크너를 신청하면서 보내준 사연 함께 보죠. 안녕하세요. 최동훈이라고 해요. 음악을 듣고 부르는 게 좋아서 군대에서 무작정 기타를 잡았고요. 전역하자마자 서울로 왔어요. 작은 공간에서 노래를 부르고 또 다른 사람들의 노래를 들으며 벅차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우연히 함춘의 폭성 알게 되었습니다. 예, 포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시인과 촌장 함춘호 선생님이 진행하시는 라디오 소식에 마음이 일렁이더라고요. 노래하며 좋은 인연으로 만나게 된 멋진 포크 친구들이 이 라디오에 다녀간 모습을 보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심스럽게 신청했어요. 이야, 됐네요. 어쩌다 한 노래가 되어버린 혼잣말 같은 제 이야기 들려드리려고 나왔어요. 자, 오늘 포크의 주인공이에요. 싱어송라이터 차동훈 씨. 차동훈 씨?
1: 네.
0: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오, 자, 차동훈 씨를 바라보고 있는 카메라가 아마 저걸까요?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저거 아닌가 보다. 이건가 보다.
1: 안녕하십니까.
0: 아, 그래요. 제대로 인사 한번 하시죠. 자기소개 한번 해보십시오.
1: 네? 음악하러 이제 서울에 갓 한 네 달 전에 올라온 23살 차동훈이라고 합니다. 포크 음악을 좋아합니다.
0: 그래요.
1: 네.
0: 네 달 전에 올라왔어요?
1: 네.
0: 지금 네 달 전에 올라왔으면은 서울의 그 엄청난 비를 경험했어요?
1: 네.
0: 아, 네 달 전에 올라와서 지금 서울이 좀 낯설고 그렇죠?
1: 낯설기도 낯선데 그냥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0: 재밌어요?
1: 네.
0: 어렵지 않아요? 서울 생활?
1: 어려운 면도 분명히 있는데 그래도 하고 싶은 걸 하니까 그래도 어려운 거를 장사할 만큼 재밌습니다.
0: 그래요?
1: 네.
0: 음악이 좋아서 군대에서 무작정 기타를 잡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1: 네.
0: 군대에서 기타를 처음 잡게 된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0: 진짜요?
1: 네.
0: 계기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1: 계기라고 하면 제가 원래 또 학창시절 때부터 노래 부르는 걸 이렇게 좋아했는데 이제 매번 노래방에 가서 부르는데 박자도 마음대로 안 되고 키도 마음대로 안 되고 이제 내가 반주를 언젠간 해야겠다.
0: 그렇게 마음 먹고
1: 네, 마음을 먹었는데 군대에 갔는데 이제 선임이 기타를 치는 거예요. 아, 근데 진짜 멋있다. 나도 하고 싶다 해서 이제 한 일병 말 정도 되니까 아, 나도 해야겠다 해가지고 눈치 슬쩍 보면서 기타를 잡았죠.
0: 알려주던가요, 선임이? 선임은 제대했고?
1: 네, 제대했고 선임도 몇 개월 차이 안 나가지고 좀 친근하게 알려주시기도 하고 운이 좋게 그때 소대장님이 그때 학사 출신이셨는데 실용음악을 전공하시고 오신 거였어요. 기타 전공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대놓고 이렇게 알려주신 건 아니지만 이제 어깨너머로 제가 조금씩 보면서 좀 이렇게 배웠어요.
0: 그렇군요? 네. 제대로 배우셨겠네. 그렇죠. 그러면 햇수로는 기타를 연주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되는 거죠?
1: 한 2년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0: 재밌죠?
1: 네, 너무 재밌어요, 지금.
0: 뭐가 가장 재밌나요, 기타를 연주할 때?
1: 기타 연주할 때 요즘 제일 재밌는 거는 그냥 전에는 이제 사실 그냥 말을 제가 잘 못하는데
0: 아 그래요?
1: 제일 잘부터 제일 재밌는 거는 그냥 반주하고
0: 아 그런데 네. 우리 이렇게 합시다. 네. 아까 밖에서 연습하는 걸 들어봤거든요.
1: 네.
0: 와 우리 동훈 씨는 이야기하기 전에 음악을 먼저 한 곡 해주면 좋을 것 같아.
1: 네.
0: 이 음악을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1: 네,
0: 왜냐하면 네. 음악을 듣는데 이렇게 좋아도 되나 싶을 만큼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기타 소리와 본인을 표현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1: 아, 감사해요.
0: 그러니까 혹시 오늘 그 혹시 연주가 가능한 곡이 몇 곡이나 돼요?
1: 오늘만요?
0: 네. 아니요. 이제 오늘 뭐 할 수 있는 곡이 상시로 할 수 있는 곡이
1: 한 상시로 할 수 있는 건 8곡 정도 됩니다.
0: 그냥 갑시다. 말하지 말고.
1: 네.
0: 음악만 계속하죠, 뭐.
1: 그래도 됩니다, 저는.
0: 그래도 되죠.
1: 네.
0: 그래. 뭐 그냥 다음 곡 소개하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래도 충분할 것 같아.
1: 네.
0: 자, 약간은 피곤한 수요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피곤함을 당신의 음악으로 한번 청량제를 삼아보죠.
1: 그럴 수 있겠다.
0: 야, 동우 씨의 음악으로 한번 청량제를 삼아보는데요.
1: 네.
0: 우리 우리 예제 바빠님께서 동우님 떨지 마요. 그 딸님이 파주까지 전해진다고 하셨고요. 우리 춘호 형님 좋은 형이에요. 잡아먹지 않아요. 어디 제가 잡아먹을 것 같은가요?
1: 아니요, 아니요.
0: 아니야.
1: 뭐 친근하십니다.
0: 그래요. 반가워요. 오투알님께서 차동훈님 안녕하십니까? 아, 이 포크나 어떤 친구들도 심지영님, 야 차동훈이다 이랬고 도예슬 씨 왔군요. 차동훈 파이팅. 포크 포크 친구들 파이팅. 언제 한번 이 코너를 통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던 친구들 모이면은 공연 한번 했으면 좋겠어. 좋겠죠.
1: 네,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요.
0: 근데 사람은 많이 올 거라 장담 못 해요.
1: 네.
0: 그런 친구들 많이 불러가지고 할 텐데, 일단 전제 조건이 TBS가 정상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 아. 여러분들 그 오늘 차비라도 줄 수 있지. 그냥 하잖아? 밥도 못 먹여. 힘들어. 그냥 숨 쉬는 게 고마울 정도니까 요즘은. 자, 첫 곡 들읍시다. 여러분들께 제가 좀 어떤 형식을 좀 깨고 곡을 먼저 들었으면 하는 이유가요. 다 있습니다. 자, 소리 한번 내볼까요, 기타 소리? 어우, 기타 소리는 너무 따뜻하고 좋아요.
1: 감사합니다.
0: 준비됐나요?
1: 네.
0: 음악할 때가 제일 편안하죠?
1: 네.
0: 아, 알겠습니다. 첫 곡이, 수더분한 미소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은, 곡을 쓰는데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0: 그렇죠. 네. 수더분한 미소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1: 이야기는, 그러니까 누구나 약간 마음이 눅눅한 때가 있잖아요. 무기력하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제가 침대에서 안 나가고 막 2, 3일 동안 이렇게 있고 네, 그렇게 지내다가 아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 해서 환기가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그냥 집 앞에 무작정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제 그때가 이제 계절이 봄에서 여름으로 오는 계절이었는데 이제 벚나무가 이제 꽃을 반 정도 떨구고 초록색으로 옷으로 반만 갈아입은 거예요.
0: 늦게 왔구나.
1: 네, 그래서 나도 완전히는 못 웃어도 반쯤만이라도 수더분하게는 웃어보자 해서 그런 이제 결의를 담은 곡이었습니다.
0: 자기 이야기구나.
1: 네, 맞습니다.
0: 그렇죠. 여러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상평 많이 보내주시고요. 아주 속온속온 다소곳이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우리 싱어송라이터 차동훈의 수더분한 미소. 박수를 청해 듣겠습니다. 헤드폰 쓸 거예요? 안 쓸 거예요?
1: 상관없는 건가요?
0: 상관없어요.
1: 그럼 안 쓰겠습니다.
0: 안 쓸래요?
1: 네.
0: 알겠습니다.
1: 네.
0: 이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차동훈입니다. 수더분한 미소.

0: 아, 좋습니다. 차동은
1: 감사합니다.
0: 수도분한 미소 많이 쳤어요. 그래서 수도분한 미소를 많이 쳤어요.
1: 지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0: 그래요?
1: 아, 한번 실수해가지고 중간에 그렇네요.
0: 전혀 몰랐어요.
1: 네.
0: 동훈 씨하고 저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생각하고 한참을 봤어요. 근데 저랑 같은 튜너를 사용하네요. 기타 튜너를.
1: 아.
0: 우리는 같은 튜너를 사는군. 좋습니다. 기타가 좀 연식이 좀 됐나요?
1: 네,
0: 아니면은
1: 좀 되는 걸로 알고, 2009년 조산인데,
0: 2009년이면은 신상이에요,
1: 아,
0: 신상.
1: 신상인가요?
0: 보통 기타는 한 40년 이상 돼요.
1: 네.
0: 좀 이제 좀 익었구나.
1: 네.
0: 좀 맛이 나는구나.
1: 중고장터에서 10만 원 주고 산
0: 오,
1: 기타입니다.
0: 야, 너무 소리를 잘 내줘요.
1: 네.
0: 느낌. 그 기타랑 많은 이야기를 하죠?
1: 네, 이 기타를 제일 많이 씁니다.
0: 그래요.
1: 네.
0: 본인 이제 작사, 작곡 직접 다 하고요.
1: 네.
0: 이 곡을 언제 써요? 이게 쓸 때가 있어요?
1: 뭔가 쓰려고 계속 마음을 먹고 이제 길 가다가도 이제 영감이나 그런 거될것 같은 거에 메모장에 적어두기도 하는데 사실 적어두는 걸로 만들어진다기보다는
0: 아,
1: 그때그때
0: 따로
1: 당시에
0: 찾아와요? 본인한테?
1: 네, 그때그때
0: 써달라고 찾아와?
1: 써달라고 약간 시기가 있는 것
0: 아,
1: 같습니다.
0: 그분이 찾아오시는 거야?
1: 네, 그런 것
0: 곡님께서?
1: 같습니다. 슬프거나 기쁜 날이 찾아오면 네.
0: 지금 사는 곳이 DMC역 부근 원룸에서 자취 4개월 차라고 했는데, 왜 거기만 찾아가? 우리 집에서 좀 찾아오지, 곡 쓰라고. 아, 좀 찾아오지. 왜 거기만 찾아가? 좋겠다. 찾아올 때마다 반가이 맞이하고 있나요?
1: 네.
0: 몇곡 정도 만들었어요, 그럼 만든 건 지금. 스케치한 것까지 해서.
1: 그럼 스케치까지 따지면 그래도 한 10개는 되지 않을까 싶네요.
0: 10개 중에 8개를 직접 만들어서 지금 부를 수 있을 정도면은 완성도가 높은 거네요.
1: 감사합니다.
0: 완성도는 높은데 결과물은 모르겠습니다. 오늘 들어봐야 할것 같은데요.
1: 네.
0: 예지아빠빠님 수다분하게 풀어내는 이야기 같지만 그 속에 정말 많은 것을 담고 있네요. 왠지 동물원의 노래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동물원 알죠?
1: 네.
0: 떨고 있던 게 아니라 노래할 수 있어서 좋아서 떨고 계신 거였네요. 우리 친형님 나쁜 형님 잡아먹지 않는다고 하셔가지고 푸른돈님께서는 이 군대 선임에게서 기타를 배우다니 20여 년에 걸친 병영 계획의 결과가 만들어낸 차동훈군. 이야, 군대에서 기타를 그 많은 밤을 힘들게 했던 나의 선임들 덕에 지금의 제가 있기는 하니 비슷하네요 하셨어요. 포크너의 신청을 앨범이 있어요?
1: 없습니다.
0: 앨범 없어요?
1: 네.
0: 그 공연은 몇번 했어요?
1: 네, 몇번 했습니다.
0: 앨범은 없고 계획은 있어요?
1: 내년 안에는 만들자는 생각입니다.
0: 야, 그러면은 어떻게 신청을 하게 됐습니까? 이 포크노에?
1: 우선, 이 포크 라디오 있는 거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공연을 다니면서 막 하는 거 말고 보러 다니는데, 산만한 시선이라는 팀을 되게 좋아해요.
0: 아,
1: 좋아해서
0: 저도
1: 엄청 보러 다녔는데,
0: 좋아하거든요.
1: 이제 제가 산만한 시선을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기타 코드를 전부 다 따가지고, 제가 인터넷에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최근에 포크노 나왔던 도예슬 양이,
0: 네.
1: 그 인터넷 글에 이제 댓글을 남긴 거예요. 산만한 시선 같은 팬끼리 그래서 이제 친구가 돼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이걸 한걸 보고, 그렇게 이제.
0: 그럼 나왔을 때 들었어요?
1: 예, 네, 들었죠.
0: 어떤가요, 느낌이? 어땠어요?
1: 잘하더라고요. 멋있더라고요.
0: 멋있어요.
1: 네.
0: 신청을 하고
1: 네.
0: 본인도 나오게 됐는데
1: 네.
0: 그럼 본인이 출연하는 소식을 친구들에게, 그래 친구들이 아까 문자를 준 거죠? 그 친구들
1: 네, 그
0: 맞죠?
1: 친구들이요. 네.
0: 지금은 친구가 3명밖에 없나 봐요. 2명밖에 없나 봐.
1: 아닙니다. 그 또 이제 심재욱군도 가족이 나왔었는데 그 친구도 저기서 아까
0: 맞아요.
1: 댓글 단것 같고 이제 김예나 친구 그
0: 네.
1: 친구도 이제
0: 나하고 같이 했던
1: 네
0: 친구.
1: 맞습니다. 제비꽃 쳐주셨던 그 친구랑 이제 이렇게 세 명이랑 저랑 한 분이 더 있게 이렇게 또 공연을
0: 네.
1: 하게 됐어요 어느 날에.
0: 네.
1: 그래서 더 이제 저는 좀 애틋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아,
1: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여기 출연하는 것 혹시 주위에 많이 알렸습니까?
1: SNS에 그냥 한번
0: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음악한다 그랬을 때 네. 부모님이 뭘 하셔요?
1: 아 제가 사실 전역하고 방구석에서 있고 그냥 복학할까 말까 고민하고 그냥 알바하면서 돈이나 벌고 있었는데 근데 그 마음 속에는 이제 음악을 하고 싶다는 작은 마음이 계속 이렇게 꿈틀거리고 있었는데 네. 못 참겠는 거예요. 이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은 또 이제 부모님한테 죄송해서 못 하겠고 그래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이제 술 한잔 하자고 하셔가지고 집 앞에 가게 갔는데 그냥 그때 한번 제가 용기 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생각한 거랑 다르게 이제 그냥 흔쾌히 하고 싶은 거 네. 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바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감사하게도.
0: 네. 대학 입학하고 1년 정도 학교 다니다가 군대를 다녀오고 이렇게 된 건가요?
1: 네. 대학 입학하고 1학기만 딱 다녔어요. 1학기 다니고 아 너무 재미없고 근데 학교 다니면서도 아 저희 아버지가
0: 죄송해요 교수님 지금 뭔가 얘기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인생이 재미없다는 거지 학교가 재미없다는 거 아니었습니다.
1: 아, 네, 그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네,
0: 그랬군요.
1: 네, 아버지가 공인중개사를 하셔서 저도
0: 그런 쪽으로
1: 딱히
0: 공부했는데.
1: 꿈이 없으니까 이제 부동산학과를 진학해서 아버지 밑에서 일을 해보자 해서 들어갔는데 학교 가서도 수업도 사실 잘 안 듣고 이제 시간만 나면은 이제 동아리 방에 가가지고 노래 부르고 이렇게 지내다가
0: 드디어 본인의 적성에 맞는 딱 아주 적당 아 최고의 네. 시간을 갖게 되었군요.
1: 네 맞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럼 음악 한번 들어보죠. 아 잠깐만 한번 또 글을 읽어볼까요? 우리 네. 청취자분들이 또 응원해 주셨으니까요. 블루아이드 캣님께서 산만한 시선이 나온 아이들 산만한 시선들이 배출 그 아이들도 아이들이던데 아이가 아이를 낳네. 야 건호김님께서 동훈님 늦었습니다 파이팅이에요 하셨고요. 포드님께서 동훈씨 파이팅이에요 하셨고요. 아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앱과톡사이님께서 목소리만 들어도 기대가 됩니다. 목소리가 정말 달달하다는데 그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아요?
1: 아닙니다.
0: 아니에요? 그럼 뭐를 해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다 아니라니까
1: 그렇습니다.
0: 앱과톡사이님 지금 들어오셨나 봐요. 다음 곡 들어보시고요. 다음 곡은 수박을 해볼 텐데요.
1: 네.
0: 이 곡은 수박을 먹고 싶어서 쓴 곡이에요 아니면 수박을 먹다가 쓴 곡이에요?
1: 수박을 먹고 싶어서 쓴 곡인데 예. 뭐 심판은 아니지만 제가 집에 분가 있을 때는 항상 수박을 잘라서 이제 먹고 했었는데 여름마다 제 여름 퇴치제였는데
0: 지금은
1: 이제 분가에는 이제 그러니까 자취방에는 수박을 사 먹을 여력도 없고 냉장고에 들어가지도 않고 과일이란 것을 구경도 못하니까 이제 너무 먹고 싶은데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막 땀도 나고 습하고 이래서 아,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천안에 내려가 버린 이야기입니다. 아버지한테 수박을 먹겠다고.
0: 저도 수박을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어서 그 혼자 어떻게 먹어? 냉장고에도 안 들어가고 그렇죠?
1: 네.
0: 뭐 어떻게 해요? 모여서 같이 먹읍시다.
1: 네.
0: 그래 볼까요? 수박 먹고 싶어서 쓴 곡이라고 합니다. 차동훈입니다. 수박 라이브로 한번 들어보죠. 기타 솜씨가 아주 유려해요. 좋아요.
1: 감사합니다.
0: 기타를 2년 연주했다고 하는데
1: 네.
0: 워낙 감성이 좋은가 봐요. 기타 감성이 지금 연주를 하는데 일단 튜닝을 아주 정교하게 잘하는 것 같아서 네. 일단 튜닝이 좋아요. 노래가 잘 되죠.
1: 네,
0: 좋은 선생님을 만나셨나 봐요. 네, 차동원입니다. 수박.
1: 이거 한번 써보고 해도 될까요? 한번 궁금해가지고.
0: 아... 감독님 놀라지 마세요. 라이브 묘미입니다. 자 작으면은 거기 저거를 올리세요.
1: 네.
0: 거기 볼륨 올리면은
1: 아 됐습니다.
0: 됐어요.
1: 네.
0: 자 그럼 이제 박수 한번 더 칠까요? 아 치지 마요. 분위기 잡아.
1: 시작하겠습니다.
0: 그래요. 알겠어요. 네.

0: 수박 먹고 싶겠네.
1: 야, 수박 먹고 싶은데.
0: 저도요.
1: 이제 서울이 돌아갈 곳이 되었군요. 천안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서울이 돌아갈 곳이 된 거네.
0: 네, 천안에 갔다가 이제 5시 반 버스 타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든 생각들을 쓴.
1: 이제 서울이 동훈 씨의 자리인 게 느껴져요.
0: 네.
1: 이제 그곳에 와야 마음이 편하군요.
0: 네, 맞습니다. 편하기다 보다기보단 이곳에 있어야만 할 것 같아요.
1: 그리고 곡을 이제 만들잖아요.
0: 네.
1: 가사와 멜로디를 두 개가 이제 딱 만나면 멋진 곡이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해요? 가사를 먼저 써요? 멜로디를 먼저 써요? 어떻게 돼요? 같이 나와요?
0: 보통 곡마다 다른데 이 곡은 일단 가사가 먼저 나왔고요. 수박 먹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냥 컨트리 느낌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이렇게 만든 곡이고 스터분한 미소는 또 멜로디가 먼저 나왔고 날마다 또 다른 그런 것 같습니다.
1: 본인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0: 네.
1: 그 수박을 먹고 싶어서 네. 만든 그 다음 노래는 또 없어요?
0: 수박 먹고 싶어서 만든 그 다음 이야기요? 수박2 이런 거요?
1: 아니 뭐 그 후에

0: 뭐 없어요? 무슨 뭐 주변에 환경이나 이런 걸 영향받아서 만든
1: 아,
0: 노래들 없어요?
1: 또 있습니다.
0: 뭐 있어요?
1: 초록 곰팡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0: 초록 곰팡이?
1: 네.
0: 초록 곰팡이.
1: 네.
0: 이렇게 푸른 곰팡이가 페니실린이잖아.
1: 네.
0: 아, 그 건강한 거 아닌가? 그건 달라요? 그 초록
1: 푸른
0: 곰팡이.
1: 곰팡이는 페니실라는 건강한 걸 텐데, 저는 이제 벽지에, 방 벽지에 있는 곰팡이를 보고 쓴 그거여가지고.
0: 벽지에 곰팡이가 생겼어요?
1: 네.
0: 뭐 어떤 상황인데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1: 알바 갔다가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폭우가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장마 기간에.
0: 요번 장마예요?
1: 네, 이번 장마에 한 두세 달 전쯤에 제가 나갔다 왔는데, 우산을 썼는데도 막 머리도 다 젖고, 양말도 다 젖고,
0: 비가 많이 왔군요.
1: 네. 머리는 이렇게 쭉 눕고, 이렇게 지내다가 집에 와가지고, 집에 딱 도착해서, 이제 창문도 분명 닫혀 있었는데,
0: 그렇지,
1: 제가,
0: 비가 왔으니까 창문을 닫고
1: 네,
0: 나갔겠지.
1: 창문 앞에 제 베개랑 매트리스가 이렇게 있거든요.
0: 아, 어떻게 된 거야?
1: 근데 그 밑에
0: 방은
1: 이렇게
0: 얼마네요? 가로, 세로.
1: 방 3.5평입니다.
0: 크네요, 방은.
1: 방이요?
0: 3.5평이면 큰거 아니에요?
1: 원룸 좀,
0: 원룸.
1: 네. 그래도 뭐
0: 근데.
1: 잘만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베개 앞에 이렇게 벽지에 물이 쫙 젖어 있는 거예요. 네.
0: 아, 비가 들이쳐서
1: 창틀부터 이렇게 싹 젖어 있어가지고.
0: 벽이 비를 맞았는데 이게 방수가 안 됐구나.
1: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0: 벽이 물이 스며들었네?
1: 네,
0: 벽지가
1: 스며들었습니다.
0: 젖었겠고.
1: 네.
0: 그래서.
1: 아, 그래서. 네, 굉장히 웃기면서도 약간 착잡한 상황이 일어난 거죠. 곰팡이 피겠다. 근데 웃긴 거예요. 이렇게. 아, 이게 서울살이의 묘미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초록색 곰팡이가 필것 같은데.
0: 아,
1: 근데.
0: 피긴 건 아니고.
1: 네, 약간 지금 펴 있어요. 약간.
0: 아,
1: 네,
0: 그래요.
1: 펴 있는데, 그래도 이제 곰팡이 피는 거를 그래도 내 마음에 꽃이 피는 걸로 약간 비유를 해가지고, 그래도 행복하게, 그래도 극복이라기보단 그냥 저는 그렇게 뭐 그다지 슬프진 않고, 그럼 뭐또 이제 이야기가 생기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0: 이거 노래를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 그쵸? 야, 초록곰팡이 노래 좋아하는 분이 계셔요. 이 김건호 씨, 건호김님께서, 곰팡이 이미 부르셨는가요? 아, 이제 부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튜닝 바꿔야 되나요?
1: 아니요, 그대로 갑니다.
0: 자, 튜닝 한번 또 해보시죠. 뭐, 아까
1: 네.
0: 보니까 약간 불편해 하는 것 같은데.
1: 한 곡마다 하는 거 좋아하긴 해요.
0: 그래요. 그리고 가지고 나온 기타, 클래식 기타, 이 나일론 기타가 온도에 또 민감하잖아요.
1: 네.
0: 그렇죠. 선생님을 좋은 선생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저랑 같은 친호를 쓰고 있다 그랬죠?
1: 네,
0: 아,
1: 영광입니다.
0: 좋아요.
1: 네.
0: 색도 같네요. 이 친호를 거는 위치도 저랑 똑같네요. 이게 어떡하지? 좋은데? 자, 차동훈의 초록곰팡이입니다. 곰팡이를 보면서 서울 생활이 이런 건가 하는 우픈 현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썼다고 합니다. 헤드폰 쓰니까 좀 괜찮아요?
1: 네, 그리고 조금 제 목소리가 들려서.
0: 아, 좋아요. 그리고 오늘 또 감독님이 특별히 또 잘해주시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헤드폰을 반만 끼웠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고 있는 차동훈 군이고요. 초록곰팡이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0: 야, 좋다, 좋아, 좋아, 좋아.
1: 감사합니다.
0: 야, 차동은, 그렇게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군요.
1: 네.
0: 아, 좋아요.
1: 좀 그렇게 하려고
0: YG,
1: 하네요. 네.
0: 청취자들이 보내주신 글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0: YG더블님께서 목소리가 부드러우면서도 가사가 정확히 들려요. 이게 부드러운데 말하는 그 딕션이 깔끔하다고.
1: 감사합니다.
0: 그리고 3983님께서 오늘도 뚝뚝 춘호 형님 눈과 목소리에서 떨어지는 꿀이 느껴집니다. 제 꿀을 흘리고 있나 봐야죠. 춘호 형님의 이런 꿀이 있어서 동호님 같은 포크너분들이 성장하고 피어나는 양분이 되는 것 같아 행복해진다고 하셨고요. 그나저나 푸른 곰팡이 좋다고 하셨어요. 곡 제목 바꿔야겠는데요. 푸른 곰팡이로 제목을 바꿔주셨는데
1: 푸른 곰팡이
0: 푸른 곰팡이로
1: 고민해 보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고민해 본다고 합니다. 앱과 톡사이님께서는요, 노래가 아늑하고 고요해서 곰팡이가 아니라 호숫가에서 흘러가는 잔잔한 물결을 보며 만든 노래 같아요. 좋습니다 하셨고요. 6832님께서는요, 동훈님의 노래를 듣고 있자니 서울 우면산 공군부대 근무하던 아들이 휴가 와서 서울에서는 집으로 이제 휴가를 오신 거예요. 서울에서는 소금에 순대 찍어 먹는다고. 아, 이게 된장에 찍어 먹는 순대가 너무 먹고 싶다고 해서 순대 사준 생각이 납니다 하시면서 앞으로도 응원할게요 하셨는데 이게 서울에서 순대를 먹죠. 이 된장에다 찍어 먹는 데는 그 경상도 막장 이런 된장 찍어 먹고 천안에서는 어디에 찍어 먹어요?
1: 소금이나 새우젓에 먹었던 것 같습니다.
0: 아, 그래요. 전라도에서는 초장에 찍어 드시더라고요. 피순대. 초장에 처음에 이게 무슨 맛이 했는데 먹어보니까 또 묘한 맛이 있더라고요. 일산마찡이주님, 벽지에 피는 곰팡이 건강에 안 좋아요. 곰팡이 제거하세요. 노래로 즐기시고. 자, 포크음악을 하는 차동훈 씨,
1: 네.
0: 포크음악의 장점이 뭘까요?
1: 일단 가사에 진솔함과 솔직함과 그리고 저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0: 노래가 잘 들리나 보다. 잘 들리죠.
1: 네.
0: 그 포크 기타 하나로 노래하면 잘 들리죠.
1: 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가사는 딱 듣자마자 이제 그 사람이 이런 일이 있었구나 머릿속으로 바로 떠오르면서 이입이 됐으면 되는 음악에 제가 감동을 느껴서
0: 좋아요.
1: 저도 그런 식으로 해보자 하고
0: 싱어
1: 있습니다.
0: 천장 알겠네요.
1: 네.
0: 노래 하나 준비해 왔어요.
1: 네.
0: 뭐 준비해 왔어요?
1: 사랑 일기 준비했습니다.
0: 싱어
1: 사랑이
0: 천장.
1: 담긴
0: 아, 사랑이 담긴 달래요. 자, 그러면 차동훈의 사랑 얘기를 한번 들어도 될까요?
1: 네.
0: 자,
1: 너무 떨립니다.
0: 아, 떨지 마십시오. 자, 4분 30초가 남았기 때문에 노래를 조금 스피드 있게 하면은 말을
1: 네.
0: 조금 더할수 있고, 노래를
1: 좀 템포
0: 길게 하면,
1: 올리겠습니다.
0: 아니, 그렇다고 원곡을 또 무시하면
1: 아, 맞습니다.
0: 기분이
1: 죄송합니다.
0: 안 좋잖아요.
1: 네.
0: 사랑 일기는 어떻게 접하게 됐어요, 이 노래는요?
1: 시인과 촌장 그냥 플레이리스트 듣다가 이렇게 나와서 몇번 들었는데 풍경은 원래 알고 되게 좋아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사랑일기 한번 들어보라 했는데 가사가 너무 그 사랑이 잘 담겨 있고
0: 그렇군요.
1: 너무 잘 느껴져가지고
0: 와, 그래요.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오늘
1: 감사합니다.
0: 시인과 촌장 연습하러 가거든요. 방송
1: 네.
0: 마치고. 가서 얘기 꼭 할게요. 우리 애기가 와서 사랑일기 너무 좋다 하더라. 포크너. 꿈꾸는 포크너가, 이런 얘기 하더라. 자, 아이, 정우성님께서 유튜브로 소중함만 보내셨군요. 야, 감사합니다. 차동헌, 그는 감히 전설이라 할수 있다. 전설적인 이야기 있나 보다. 노래를 듣다가 시간이 모자라면 그냥 마치도록 하죠. 하도록 하고요. 나오면 조금 인사하도록 하고요. 편안하게.
1: 사랑일기 해보겠습니다.
0: 네, 그래요. 원곡자 한번 알려주셔야지. 누구의 사랑일기?
1: 원곡자는 시인과 촌장 함춘호 선생님과 하득교 선생님의 사랑일기 한번 제가 감히 커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감히 영광입니다.
1: 영광입니다.
0: 아, 야, 아, 제가 영광입니다. 저희가
1: 앞에서
0: 영광입니다.
1: 연주할 수 있음에 영광입니다.
0: 와, 너무 잘하면 또 샘날 것 같아요. 듣겠습니다.
1: 네.

0: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1: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0: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곰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1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통영 대전간고속도로 대전 쪽으로 장수분기점 부근에서는 방금 전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진 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1차로 통해 간신히 통과하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매송 부근에 있었던 사고 처리는 모두 끝났지만 여파 때문에 뒤로 비봉부터 2km 구간 막힙니다. 서울 양양간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남양주요금소 1, 2차로에서는 차선 긋는 작업 중이라 요금소 앞두고 3km 구간 정체인데요.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 수선아들목을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서는 방금 전 사고가 났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성수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났고요. 서울도심 세종대로 덕수궁에서 서울시의회 쪽으로 서울광장 앞 4차로는 행사 준비 관계로 통제되고 있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TBS 정오 뉴스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단체 협약 협상을 타결하고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한 데 대해 큰 혼란 없이 시민 여러분 출

0: 출근길과 일상을 평소대로 지켜드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쉽지 않은 쟁점을 두고 오랜 시간 논의를 이어간 끝에 접점을 마련한 노사 양측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시민들에게 돌아갈 피해를 무겁게 인식하고 파업이 아닌 합의를 선택한 데 대해서도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전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조정회의에서 12시간 가까운 협상 끝에 임금 3.2% 인상을 골자로 한 진호위 조정안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조정 결렬 시 새벽 첫차부터 운행을 중단하는 파업을 예고했으나 협상 타결로 파업 계획을 접었습니다. 다만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관련 논의는 합의에서 제외됐습니다. 오 시장은 통상임금 산정 시간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이기에 갈등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이번처럼 충분한 협상이 진행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시한을 정하고 전면 파업부터 예고하는 행태를 결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청년이 오래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근무 환경과 조직 문화를 갖춘 서울형 강소기업 42곳을 새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124개 기업이 신청해 약 3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선정 기업은 정보통신업 21곳, 서비스업 14곳, 제조업 7곳으로 인공지능 AI, 소프트웨어, 콘텐츠, 마케팅, 화장품, 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됐습니다. 시는 특히 유연근무와 휴가 사용, 복지제도, 조직 내 소통, 대표자의 일생활 균형 실천 의지 등 청년이 실제 근무하면서 체감할 수 있는 요소를 중점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정 기업은 내년 1월부터 2028년 말까지 2년간 인증을 받습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뒤 1년간 고용을 유지하면 한 명당 최대 1,500만 원, 기업당 3명까지 최대 4,500만 원의 근무 환경 개선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취약계층 주택 등의 차열 페인트를 시공한 결과 옥상의 표면 온도가 최대 10도 이상 낮아지고 8월 전기요금이 전년 대비 최대 40% 줄어드는 등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차열 페인트는 건물 옥상이나 외벽에 칠해 햇빛의 복사열을 반사해 건물 내부로 들어오는 열을 줄여줍니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차열 페인트 특화 지구내 취약계층 거주주택과 복지시설 등 152곳, 총 31,204제곱미터의 차열 페인트 시공을 지원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1일 관련 조례 개정안을 의결해 차열 페인트 등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 지원 대상을 기존 최상층 거주 취약계층에서 사용 승인 후 10년이 지난 노후주택까지 넓혔습니다. 북한이 오는 19일 일본에서 개막하는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참가 소식을 대내외 알렸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인 체육상 김일국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올림픽위원회 대표단이 일본에서 진행되는 제20차 아시아 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15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아시안게임에 축구와 역도, 레슬링 등 14개 종목에 선수 107명을 파견했습니다. 지원 인력을 포함한 선수단 규모는 180여 명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습니다. 외교부는 조 장관이 오는 17에서 19일 워싱턴 DC를 방문하며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의 회담은 18일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5.3도, 습도는 40%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이각희였습니다.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현.
2: 네, 박소현 대리운전입니다. 명동에서 일산 두명 필요하시다고요? 소현이와 이룡이 보내달라고요? 좌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4: TBS 캠페인.
5: Hello.
4: 你好.
5: Bonjour.
6: 안녕하세요.
7: 소리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서로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소통과 이해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문화는 다른 문화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입니다. TBS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9월 16일 수요일 정오의 티어로즈 변상욱 쇼. 오늘 변상욱 쇼는 처음 같은 마음으로 초심 그대로 우리 서울 시민들의 생활과 교육을 현장에서 고민하고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만나는 기획 인터뷰로 꾸며집니다. 류사명 서울 동작구청장 그리고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두 분을 차례로 오늘 이 자리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동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 시민 여러분, 예, 서울 교육에 또는 동작구 구정에 할 말 있으신 거 다 지금부터 TBS 변상욱 쇼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셔서 댓글과 질문 마구마구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TBS 변상욱 쇼 유튜브 채널로 가시면 됩니다. 댓글 질문 남겨주십시오. 제가 대신 물어보고 또 따박따박 따져보고 민원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울 25 직터뷰 류사명 동작구청장부터 만나보겠습니다.
1: 정오를 깨우는 질문과 응답. 여러분은 지금 정오의 티어루즈 변상욱 쇼를 듣고 계십니다.

0: 사람만 고참함 좋다.
1: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2: 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구청장들이 직을 걸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서울 25 직터뷰. 오늘은 서울 동작 구청장을 이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류사명 구청장님, 어서 오십시오.
3: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고생 많으시죠?
3: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 아, 지자체장으로서 뭐 할 일이 오죽 많으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들어오실 때 봤습니다. 예. 운동화 신고 계시죠?
3: 네, 운동화 신고 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2: 예. 너무 열심히 뛰다 보니까 청와대도 운동화 신고 들어가셨다 그래갖고, 그 시커먼 운동화.
3: 아,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까?
2: 아, 예. 뭐, 소문이 났던데, 뭐 들으셨어요? 예.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문제를 그만큼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3: 뭐. 예. 주민이 주인입니다. 아, 그 중에 예. 주인은 주민이기 때문에 만나 뵈야죠.
2: 어떻습니까? 실제로 경찰 생활 하실 때도 경찰 하시다가 이제 나름대로 윤석열 정권을 겪으시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밖으로 튕겨져 나오셨다가 정치에 입문하시게 됐습니다만은 그때 조직이라든가 예산 같은 거 많이 다루셨죠 뭐.
3: 예,
2: 생소한 일은 아닐 거 아닙니까?
3: 서장을 세 번 했기 때문에 예. 익숙한 경험입니다.
2: 기자들은 지금도 제일 큰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동작구 뭐 동대문구 강남구 이런 예산과 행정부터 배우고 기자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데
3: 예.
2: 대뜸 들어가면 정부 부처부터 가고 뭐 정치부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정말 예산이나 조직 그리고 서민들의 삶 이런 거에 대해서 거리가 너무 멉니다 기자들이.
3: 예.
2: 아 근데 경찰로서 다 일일이 겪어 보신 분이니까 아마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가끔 또 여전히 총경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3: 예, 애칭입니다.
2: 애칭입니까?
3: 총경이 계급이 아니고
2: 예.
3: 저에 대한 애정을.
2: 애정을.
3: 이전부터 그 위원장 구청장 되기 이전에 지역 위원장 되기 이전에
2: 예.
3: 이제 알고 있다 하는 그런 애정이죠. 애정 표현입니다.
2: 아, 이제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은 제가 상무 전무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장님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3: 그 애칭입니다.
2: 아, 이게 애칭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구청장실을 열어놓고 구민들을 마음껏 오시라고 기다리는 날도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3: 네.
2: 그리고 뭐 낚시 의자 같은 거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에, 지역 돌아다니시다가 뭐 펴고 앉아가지고 또 주민들 얘기를 한참 들으신다고 또 얘기를
3: 네,
2: 들었고
3: 네.
2: 그러면 구청장실을 확 열어놓는 열린 구청장실은 무슨 요일입니까?
3: 화목이라고 화요일 목요일 1시부터 3시까지는
2: 예.
3: 누구든지 언제.

0: 언제든지 그 시간 안에 오시면 예약 없이 구청장을 만날 수 있고, 그 빠진 월요일과 수요일은
1: 월수.
0: 현장을 방문하면서 동에서 현안이 있는 곳 아니면 주민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합니다.
1: 아, 예. 화목은 그러니까 구청장실 찾아가시면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구청장님이 사주시는 커피나 차도 마실 수 있습니다. 자,
0: 월요일은
1: 많이들 가십시오.
0: 얼수라고 해서
1: 얼수.
0: 얼쑤,
1: 아,
0: 화목.
1: 얼쑤. 아, 얼쑤는 구청장님이 막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이제 좌판 깔고 거기서 뭐 막걸리 한잔 하셔도 되고. 아, 야, 재밌겠네요. 근데 지금 뭐가 들어옵니다. 아, 백밍밍 선생님. 운전하며 라디오로 듣는데 동작구청장님 나오신다기에 잠시 차를 세우고 유튜브 틀었습니다. 동작구민입니다. 아,
0: 아유,
1: 반갑습니다. 예.
0: 반갑습니다.
1: 신청사 생기고 다양한 행사도 하고 카톡으로 정보도 꼬박꼬박 많이 보내주셔서 즐겁게 구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야, 분위기 좋네요.
0: 분위기
1: 좋습니다.
0: 말씀 좀 드리면, 신청사를 새로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량진에 있다가 장성배기로 옮겼는데, 이걸 얼마나 구민 친화적인가 하면 하루에 수십 명 내지 100명 이상이 그냥 출근합니다.
1: 구청을
0: 구청에 그냥
1: 오냐고요?
0: 쉬시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청에는 놀이 미끄럼틀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미끄럼틀 타러 오는 그러니까 동작스타라는 그 미끄럼틀이 큰 미끄럼틀이 있습니다.
1: 동작스타.
0: 네, 그래서 이 도서관도 있고 먹거리도 있고 탁구대도 있고 어린이 놀이 시설도 있고 해서 여기가 토요일 일요일에는 주차장이 막힐
1: 주차장이
0: 정도로 꽉 찹니다.
1: 막힙니까? 큰일 났다, 이거. 아, 유튜브로 다양한 의견들 보내주시고요. 유료 문자 샵0951, 샵0951로 보내주시면 바로바로 저희가 인용하겠습니다. 할머니 에치팔엔님이라고 올라오셨는데 경찰이셨군요. 반갑습니다. 가족 중에 경찰이 있으신 모양입니다. 예. 근데 쭉 민원인들을 만나기도 하고 구청에서 나가서 또 직접 구민들을 상대하시는데 어떤 민원이 동작구에서는 제일 많습니까?
0: 동작구에는 재개발을 신속하게 주민이 원하는 대로 신속하게 아직도 우리가 빨리 한다고 정말 서두르고 있는데도 마음들이 급하셔서 재개발을 좀 신속하게 해주라. 또 어제 어떤 분은 재개발 좀안 하면 안 되겠나. 내가
1: 안 하면?
0: 82인데
1: 예.
0: 그 빌라 말고 단독주택을 산 이유가 그게 좋아서 그렇고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고 분담금도 없는데
1: 아,
0: 해서
1: 예.
0: 반대하는 주민, 찬성하는 주민에서 여러분들
1: 쉬운
0: 이야기를
1: 문제가
0: 다 듣고
1: 아니네.
0: 있습니다.
1: 예. 여기서 그냥 늘 살던 데서 편안하게 노후를 마치고 싶은데 이제 얼마 남지도 않은 것 같은데.
0: 눈물을 흘려요.
1: 아이고야.
0: 그렇지만 동작구의 대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신속한 재개발로 재산이 정식이 되고 살기 좋은 여건에서 한번 살아보자 하는
1: 예.
0: 그런 게 압도적으로 더 많기 때문에 주민들의
1: 그렇죠. 다수는 뭐 다들 빨리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이 됐으면 하시겠죠. 아마 구청장이 되시고서 제 1호, 첫 번째 결재한 게 아마 그 재건축, 재개발 추진의 속도를 낸다. 그 아니었던 걸로
0: 예, 그래서
1: 기억합니다.
0: 조직을 이제 편성을 해서 재개발이 신속하게 될수 있는 조직으로 편제를 하고 기술직 공무원들의 티어를 늘려서 일을 할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1: 예. 근데 뭐 저도 서울시 취재도 해보고 구청도 취재를 해봤으니까 심의에 올려야 될거 아닙니까? 서울시 심의가 있으니까.
0: 네.
1: 그러면 심의 기다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심의는 또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사실.
0: 네.
1: 근데 이게 서울시에 올려놓고 다들 구청마다 목을 빼고 기다려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건 얘기해 보셨죠?
0: 예. 제가 500세대 이하의 재개발 구역 지정하는 권한을 이 구청장한테 좀 위임하면 좋겠다. 어떤 원리인가 하면 동작구에 한 85개 재개발 조합이 있습니다.
1: 동작에만.
0: 재개발, 예. 재개발, 재건축, 또 지역주택조합, 리모델링,
1: 많네요.
0: 소규모 정비협회가 많은 조합들이 있는데 이 조합들이 동작구에도 건축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서울시에 가서 기다리는데
1: 네.
0: 동작구에 85 곱하기
1: 그럼.
0: 25개 구청 하면 한번 심의를 기다리는 게한천 단위 이상의 조합 뒤에 기다려야 되는 그런
1: 예.
0: 상황이고 그게 한 번만에 안 되고 이제 보류를 하고 또 재상정을 해야 되면 또 천
1: 그러면
0: 몇백 순번을 기다려야 되니까 이건 안 맞으니까 제발 구청에서 좀할수 있게 좀 작은 것부터라도 좀 인정을 해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 자, 800번인데 기다렸고 겨우 이제 순위가 돼서 1번이 돼 갖고 들어갔습니다. 뭐 조금 더 보완해서 갖고 오시오.

0: 그럼 다시 1000번 뒤로 가갖고 또 기다릴. 네. 그럼 뭐 1년일지 2년일지 뭐 기약이 없는 거죠. 뭐. 야.
1: 그래서 그 기한이 사실상 재개발을 단속할 수 있는 그 제일 네. 좋은 거기 때문에 요 기한을 구청의 권한을 위임을 해주면 되겠다. 이게 재개발에 대한 권한을 이 시장, 도지사, 그 다음에 작은 시의 시장, 시장 군수는 본인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0: 예.
1: 구청장만 안 된다는 거예요.
0: 구청만 안 되니까.
1: 그런데 대부분의 재개발이 구단위, 광역시나 서울특별시의 구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재개발이 대부분이에요.
0: 예.
1: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0: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혹시 난개발 막 되거나 네. 아니면 사업을 갖다 그러면 조그맣게 한 80m 이렇게 쪼개 가지고서 막 난개발하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1: 그런
0: 하겠죠.
1: 걱정에 대해서는 예. 가이드라인을 지정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어선을 지정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예. 주면 되고 쪼개기는 주민들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재개발은 예. 사업성이 중요한데
0: 그렇죠.
1: 그 사업성이 규모가 클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0: 예, 예.
1: 그분들이 굳이 빨리 하기 위해서 사업성을 악화시킬 생각은 안 할 거니까 그런 걱정은 하덜덜덜 마시길 바랍니다. 예.
0: 전혀 소용없는 걱정이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큰 규모로 확 밀어붙이고 확확 해야 그게 사업이 이익이 남는 건데
1: 예.
0: 그걸 누가 뭐 몇십 개 쪼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작구가 한강을 끼고 있는 한강 벨트입니다. 그런데 뭔가 상당히 입지 조건이 좋고 막 북적북적하면서 막 난리가 날 것 같은데 마포, 뭐 용산 이쪽에 비해서 조금 빛을 못 보는 것 같아 갖고 이런 것들은 어떤 개발 계획으로 성취하실 겁니까?
1: 그러니까 한강이 이 면에 있는 그런 느낌을 주민들이 못 받는 거죠. 우리도 네. 못 받고. 동작구 밖에 있는 분들도 동작이 한강하고 연관이 있다는 인식이 예. 좀 적어요.
0: 예, 예.
1: 그런데 서울의 대부분에 이제 붙어서 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구에 이 살기도 좋고 이제 집값도 비싸지고 사람들도 많이 오는데
0: 예.
1: 동작구는 지형적으로 한강 수변이 제대로 개발이 안 돼서 아하, 퇴적층이 예. 많지도 않고 한강공원이 안 돼 있고 더더구나 올림픽대로 같이 큰 도로 위에서 예. 접근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예, 예.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한강 주변에 이제 여러 가지 핫플레이스를 만드는 거죠.
0: 핫플레이스를.
1: 아. 네, 예를 들면 우리 용량 봉조정 공원이라고 정조대왕이 이제 능행차 하다가 쉬어가는
0: 아,
1: 정자가 네. 용량 봉조정인데 그게 이제 온폭한 동산이 있습니다.
0: 예, 예.
1: 거기에 남산 타워에 남산에 타워가 있다면
0: 예.
1: 한강에도 타워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0: 예, 예, 예.
1: 그래서 거기에다가 한강 타워를 만들고 그래 하면 그 위치가 서울의 명소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눈을 돌리지 않고 한눈에 예, 육산 빌딩부터 남산 타워 그다음에 북악산 그 또 그 예. 송파에 있는 롯데월드까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0: 거의 300도를 돌면서 예.
1: 그리고 한강의 야. 다리들을 대부분 조망할 수 있습니다. 한강의
0: 예.
1: 다리가 서울에만 28개고 한강 경기도까지 하면 30개인데 그중에 대부분을 멀리 있는 거 인공적으로 되지 않는 오. 모든 다리가 다 보이기 때문에
0: 예.
1: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것은 이보다 더 좋을 수
0: 최고의
1: 없다.
0: 뷰네요.
1: 그보다 더 이제 결정적인 것은 지금 노들섬이 그 앞에 있는데
0: 예.
1: 노들섬이 이제 오세훈 시장이 돈을 수천억 원, 4,600억 원을 들여서 노들섬을 세계적인 문화섬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0: 예.
1: 그 노들섬에 해놓은 이런 시설들이나 이런 장치 장식들을
0: 예.
1: 조망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한 용량 봉제성에서 보면 그걸 그대로 온전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서울 노들섬 프로젝트의 성공은 이게 우리 한강 타워를 건설함으로써
0: 한강 타워.
1: 멋있게 완결할 수 있다.
0: 자, 겨우 서울에 상징하면 남산하고 한강인데
1: 네.
0: 남산에 타워가 있듯이 한강에도 타워 하나 멋지게.
1: 네.
0: 좋습니다.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접근 편하게 이렇게 좀 다리도 좀 놔주시거나 아니면 건너가는
1: 네.
0: 가격도 좀 많이 놔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그 올림픽 대로가 크기 때문에.
0: 예, 넓어요.
1: 넓기 때문에 폭도 넓지만, 아니, 길이도 길지만 폭도 넓게 예. 해서 덮개 공원으로 해서 나무도 식재할 수 있는 정도의 넓이로 예, 넘어갈 수 있는 다리를 지금 계획하고.
0: 육교 같은 개념이 아니고 덮개 공원 같이.
1: 예.
0: 예, 예, 예.
1: 그래서 숲속으로 이제 한강, 그 올림픽 대로를 넘어갈 수 있는.
0: 예.

0: 그런 대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1: 왜냐하면 아, 넓으니까 도로가 넓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넓기를 하지만 어떨 때는 12차선입니다.
0: 네. 네.
1: 그리고 나서도 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해서 건너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0: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가서 밑으로 엘리베이터로 연결을 그렇죠. 하는 네, 식으로 해서 접근성. 가면. 한강 접근성을 높이고 활용도를 네. 높여서 동작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1: 네. 나이 드신 분들도 다니시기 편하게 알겠습니다. 사투리 정겹다고. 부산 쪽이시죠, 고향은?
0: 네.
1: 그 다음에 경찰서장과 구청장 중에 더 힘든 일이 어느 겁니까? 라고 하셨는데, 글쎄요, 언제 구청장 뭐 몇 달 하셨기 때문에 어떤 건 잘 모르겠어요. 어느 게 더 힘듭니까?
0: 구청장이 한 10배 좀 힘든 것 같습니다.
1: 아, 구청장이 10배. 알겠습니다. 예. 아,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재건축은 재산 증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개발에서 오래 살았던 현주민은 입주를 못하고 토전을 떠나시는 분들도 많이 예, 있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하시면서 표정이 엄청 안타까워 하셨는데 아무튼 다수의 국민들 또 생각을 해야 되니까 지금 구청장님 우선. 구청장님 어렵네요, 진짜. 아, 그리고, 보니까 주민들하고 가까이 이제 지내시는 거 보니까 문화시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동작, 문화시설 같은 게 있어야 이제 관광객도 모이고 다른 서울의 다른 네네. 지역에서도 오고 할 텐데.
0: 그래서 한강타워를 만드는데 한강타워도 그냥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보는 단순한 조망대가 아니고
1: 예.
0: 걸어서 올라가면서 이렇게 용량 봉제적이니까 예. 가운데 이제 봉을 하나 세우고 용이 휘감는 모양으로 해서 올라가면서 예. 하는 체험형이기 때문에
1: 오, 예.
0: 이제 좋을 수가 있고 거기다 조명을 딱 비추면 한강의 명소가 되리라고 보고
1: 예.
0: 또 문화와 관련해서 이제 문화 시설을 하는 것도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드는데 지금 어르신들을 상대로 예, 동작 스타 노래 자랑이라고 해서
1: 예.
0: 경로당이나 노래 배우는 그런 그 교실 수강생들을 상대로 모아서 주 단위로 지금 대회를 합니다. 주 단위로 동 단위로 계획을 해서 연말 결승을 해서 동작의 가수를
1: 가수왕을 뽑는 겁니까?
0: 예,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1: 근데 가면은 사람들이 가만두겠습니까? 구청장도 한 곡 뽑으시오 막.
0: 그 제가 이제 오해가 하나 생겼는데
1: 예.
0: 제가 이제 노래를 잘한다 이런 오해가 생겼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 전 노래를 잘하는 것이 아니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잘한다 한다 이런 컨셉의 노래를 잘한다 했는데 오해가 생겨가 구청장이 마치 가수인 것처럼 하는데
1: 예.
0: 이 출연하는 그 어르신들 그 수준이 대단들 하십니다. 제가 부끄러울 정도예요.
1: 예예. 예. 뭐 무슨 노래 부르십니까? 시키면.
0: 그런데
1: 여기서 한 번만 몇 소절이라도 어떤지 한번 궁금합니다. 예.
0: 거기에서 부른 노래는 어르신들 노래고
1: 아.
0: 제가 오늘 부르려 하는 노래는
1: 예.
0: 이제 의미가 있는 노래인데 제 애창곡이긴 한데 어르신들한테는 예. 못 부른 노래예요.
1: 오, 예.
0: 제가 이제 경찰국을 반대하다가 이제 사실상 이제 잘려서 그 있으면서 이제 징계를 받고 또 우리 그 같이 하던 동료 서장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들 예. 후회하나?
1: 예.
0: 그러니까 후회를 안 한다 하더라고요.
1: 후회 안 한다.
0: 예. 그래서 그러면 소중하게 간직하라는 그 노래가 있더라고요.
1: 예.
0: 강산에 넌 할 수 있어.
1: 오. 야, 저도 어려워하는 노래 같은데.
0: 너무 어려운 노래라서 예. 목이 쉴 것 같은데.
1: 아마 사연을 조금 깜빡 너무 지난 얘기라 잊으셨을 수도 있는데 윤석열 정권에서 경찰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좀 국민 편에서 국민을 위해 독립적으로 좀 활동해야 되는 조직을 대통령 바로 밑으로 확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다들 또 간부들을 모아서 반대 운동을 갖다가 앞장서시다가 좀 튕겨서 나가셨던 그 얘기를 지금 하신 것 같습니다. 예.
0: 그래서
1: 할 수 있어.
0: 한 소절 예,
1: 좋습니다. 뭐.
0: 잘할 순 없어요.

0: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 야, 어휴, 방송국 직원들과 함께 다들 밖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0: 그런데
1: 야.
0: 방송국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우리 경찰국도 그런 핍박을 받았지만 TV에서도 똑같은 상황이다.
1: 예.
0: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그 어려운 행위가 핍박을 받더라도 그 행위를 후회하지 않고 소중하게 간직한다면 언젠가 예. 웃으며 말할 수 있을 그날이 온다.
1: 예.
0: 이런 취지로 내가 어려운 노래 한번 선곡해봤습니다.
1: 어려움을 겪을 때 또 사실 TBS에 많이 출연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기억을 되살려보니까. 아, 그죠. 시간이 벌써. 아, 노래 듣다 보니까 시간이 다가버렸네. 민선 이제 9기 구청장이 되셨는데 동작하고는 본래 그쪽에서 지역구를 다지시면서 계셨으니까 이제 본래부터 인연이 있으셨고 이렇게 평가받는 또는 이런 일을 해놓고 떠나는 구청장이 결국 되어야지 뭐 생각하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동작구에 어떤 변화를 내가 해놓고 가겠다.
0: 동작구의 이미지가 브랜드가 예. 가치가 조금 저는 이렇게 평가 절하됐다 이런 생각이 동작의 예. 입지라든지 역사성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대단하고 동작이 가지고 있는 그 자원들 뭐 전충원이라든지 효사정이라든지 용량봉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육신묘라든지 이런 가치 있는 자원이 있고 문화관광 자원 자산이 있고 교통은 정말 편리한데도 이 지하철이 이렇게 많이 촘촘하게 깔린 데가 그렇죠. 없고 중앙에서 중심지에서 가깝고 이런데도 동작의 이미지가 아직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작하면 옆에 있는 서초구나 강남구 못지않은 그런 이제 느낌이 들게 하겠다.
1: 예.
0: 4년 제 임기 동안에 그런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는데 한강변을 중심으로 하고 제대로 된 재개발을 통해서 신속하게 하면서 이렇게 동작의 브랜드 가치를 전반적으로 올리겠다 하는 그런
1: 예,
0: 생각이
1: 알겠습니다. 2595님 초심을 잃지 말아달라고 당부도 해주셨는데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시면은 잘못하면 12년 하셔야 됩니다. 예, 원곡도 듣고 싶다는 분도 계십니다. 강산에 넌 할 수 있어 신청하신 분도 계시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0: 노래 한 틀어 주시죠.
1: 아, 예, 알겠습니다.
0: 제가 노래 별이 난 것 같아서 미안해서.
1: 아닙니다. 자. 동작구민 여러분과 함께 오늘 즐겁게 구청장님 노래까지 들었는데 사실은 한 곡 더 듣고 싶으시면 동작구청장님 스케줄 보고서 노래자랑대회 가셔도 되고 예, 아무튼 열린 구청장실 자주 들어가셔가지고 많은 얘기들 함께 나누시면서 구정을 함께 구민들과 함께 이끌어 가고 싶어하는 구청장님과 함께 이끌어 가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서울25 직터뷰 류사명 서울동작구청장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588, 2588.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 한 건데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응가파라 대리운전. 2588, 2588.

0: 학교 교육 현장을 둘러싼 고민이 어느 때보다 복잡합니다. 이번 시간은 서울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과 함께 지금 서울의 교육 학교가 안고 있는 여러 현안들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예.
0: 근데 서울의 교육하면 여기서 방향을 잡으면 결국 전국의 교육이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곳입니다, 여기가.
1: 그렇습니다. 이 서울의 교육이 전국의 어떤 표준이 되는 그런 경향이 많죠. 예, 물론 예. 지방과 이 수도권의 교육 상황이 뭐 똑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약간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 큰 방향은 서울 교육이 우리나라 한국 교육의 방향을 방향타를 쥐고 있다. 그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네. 자, 서울의 교육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물어봐 주십시오. 유튜브에 의견 달아주셔도 되고요. 게시판에 샵0951, 샵0951 유료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보궐 임기로 잠깐 이제 교육감을 맡아서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맡게 되신 거죠?
1: 예. 예, 2024년도 10월에 보궐로 교육감이 돼서 1년 한 6개월을 1년 6개월 하고 나서 예. 이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0: 예. 이제 정식 4년 임기를 시작하게 되니까 어떻게 뭐 이렇게 뭔가 마음가짐이 좀 다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 예, 처음에는 이제 1년 6개월 처음에 할 때는 예. 주로 이제 현장을 파악을 하고 구상을 어떻게 할까 하는 기간이었다면 예. 이제 이번 4년은 그 구성했던 거 여러 가지 종합 계획을 발표하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예, 교육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책임감 같은 것이 훨씬 커졌습니다.
0: 예, 그러시군요. 근데 이제 대학에서 주로 이제 후학들을 양성하시다가 이제 초중고 쪽을 이제 책임지는 교육감이 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학교나 학생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런 것들이 또는 시야 같은 게 달라집니까?
1: 많이 달라집니다.
0: 많이 달라집니까?
1: 예, 제가 이제 1985년부터 약 예. 18년간 전남대학교에서 가르쳤고 예, 예. 2003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대학교에서 가르쳤는데 아무래도 대학 사유라고 하는 것은 균질적인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같은 예. 수준의 학생들이 같은 과목을 전공하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는 것이었다면
0: 예.
1: 교육청의 일은 훨씬 더 다양하고 층위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0: 네.
1: 그래서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특히 어려운 학생들을 염두에 두면서
0: 네.
1: 낮은 곳으로 향하는 그런 제가 이제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0: 네.
1: 눈길은 더 지혜롭게 그다음에 손길은 더 따뜻하게 그리고 발길은 더 낮은 곳으로 향하는
0: 네.
1: 그런 교육 행정이 필요하다. 실제로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매우 네. 많고 그 학생들이 어떤 환경에서 공부를 해야만이 좀 더 온전한 자신의 그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가
0: 예.
1: 그런 관점에서 현장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0: 예, 발길은 낮은 곳으로 가고 그다음에 좀 더 따뜻한 손길을 뻗고
1: 요새 아이들이 굉장히 외롭고 힘들고
0: 예.
1: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손길이 따뜻해야 하고요.
0: 근데
1: 문제는 크게 보면 교육은 장기간 멀리 내다보면서 해야 하잖아요.
0: 그렇죠. 예,
1: 그래서
0: 예, 예.
1: 당장의 어려움도 있지만 또 멀리 내다보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 눈길은 더 지혜롭게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0: 예. 맨 처음에 아마 선거 치르시면서 내놓은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입시가 경쟁이 아니라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길을 이제 열어가는 그런 거 해야 되는데 하면서 얘기하신 게 기억이 나고 근데 막상 이제 교육의 주체가 여러 아닙니까?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학생은 네. 학생대로, 교사들은 또 교사들대로. 학부모나 교사, 이제 그다음에 학생들을 만날 때 학생들은 교육감님 만나면 어떤 요구들을 할까요? 혹시 만나겠습니까?
1: 그 요즘 학생들은 이제 저는 학생들 만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0: 예. 예,
1: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밝고 또 맑고 아주 그냥 스스럼없이 다가오고 또 당돌한 질문도 하면서
0: 예.
1: 아이들의 행복을 어떻게 키우는 것이 좋을까 그런 것을 학생들과 만나면서 이제 많이 배우죠.
0: 예. 그러면 속에 있는 얘기들 뭐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솔직하게 얘기도 합니까?
1: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뭐 교육감님 우리 이 학교 급식이 맛있는데 이것 좀 더 해주시면 더 좋겠어요. 뭐 이래야 할지
0: 예,
1: 아니면 뭐 같이 노는 그런 것도 아주 좋아하고요.
0: 우리 저 초등학교 때는 장학사님만 만나도 벌벌 떨었는데
1: 그렇죠.
0: 야, 교육감을 만나고 네. 할 말 다 한단 말입니까?
1: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교육감을 교육감이라는 직책에 대해서 예. 아는 학생도 있고 모르는 학생도 있죠. 그러면 주로 아, 교장 선생님의 교장 선생님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정확한 설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0: 교장 선생의 교장 선생님이야. 이렇게. 아. 근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희 때야 뭐 엄격한 권위주의적 그냥 교육행정
1: 그렇죠.
0: 속에서 있었으니까 네. 감히 장학사님 앞에 뭐 고개를 똑바로 들기도 그랬지만 지금은 교육감님한테도 그러는군요.
1: 교장 선생님은 옛날에는 교장실에 계셨지만
0: 예.
1: 지금은 학교 등교할 때 예. 정문에서 학생들과 함께 인사하고 하이파이브하고 그런 예. 선생님으로 많이 변해 있습니다.
0: 후배들 교장 선생님 하는 거 보니까 되게 고생 많더라고요.
1: 그렇죠. 교장 선생님이 바뀐 만큼 교육감도 바뀌어야죠.
0: 예, 알겠습니다. 교육감님이 재선하시고 나서 임기 1호 결재하신 내용을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공약이 마음 회복 캠퍼스 설립에 관한 내용이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1: 예, 그렇습니다.
0: 아이들의
1: 예.
0: 마음 건강 상태가 요즘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이게.
1: 지난 10년간 예. 또는 5년간 아주 쉽게 말하면 불안한 학생들, 우울한 학생들, 그리고 외톨이로 뭐 그런 학생들이 예. 늘어났고요. 좀 더 구체적인 지표로 가면 자살 시도 학생들 또는 예. 자해 시도 학생들 그리고 실제로 최종 그런 자살 선택한 학생들 이게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0: 예.
1: 그리고 그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지요. 그래서 몹시 저 교육감 입장에서는 마음이 무겁고 어떻게 예. 하면 우리 학생들에게 생명 존중 예, 가치를 심어줄 것인지, 서로를 격려해야 할 것인지, 자기 위로도 필요하지만 다른 학생, 친구들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좀 여유를 가진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길러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예. 그러면 마음 회복 캠퍼스에는 그러면 어떤 시스템이나 장치?
1: 일상적인 이제 어려움은 학교 안에서 위 클래스. 이런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 지원청 단위에서는 위센터 형식으로 학생들과 상담하고 그러는데
0: 예.
1: 저희들이 이제 마음 회복 그 캠퍼스나 마음 회복 학교는 왜 만들었냐면 좀 더 아이들이 오랫동안 집중적으로 치유하고 회복할 공간이 필요하다.
0: 예.
1: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학교 교육 과정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1단계의 위 클래스와 2단계의 위 센터를 넘어서서
0: 예.
1: 서울 교육 전체를 보면서 마음 회복이 필요한 학생들을 같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수용을 해서 같이 공부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0: 예.
1: 그 힘을 길러줄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런 맥락에서 만들어졌습니다.
0: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 사회의 큰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교권의 침해라든가 교사들의 권익이라든가 이것들이 또 너무 허물어진다, 흔들린다. 이제 이런 문제도 계속 지적을 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것 쪽은 어떤 식으로 교사들의 권익과 교권 보호 이쪽은 어떠십니까?
1: 그 선생님들이 일상적으로 이제 교육 활동을 하는데
0: 예.
1: 때때로 그런 교육 활동들이 그 자체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많은 외부의 어떤 그 간섭이나 또는 그 어필을 받게 되지요. 그러면서
0: 예.
1: 위축이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학생들과 비슷하게
0: 네.
1: 마음 상처가 큰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상담 심리를 제공하면서 안정을 시켜야 하고요. 또 때때로는 이제 소송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0: 소송. 그렇죠.
1: 그러면 이제 법률적인 그런 자문을 바로 있어야만이 위축되지 않고 제대로 교육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0: 네.
1: 교실 내에서 긴급한 행동이 발생하는 그 긴급 행동 지원도 또 필요합니다.
0: 아, 예.
1: 그래서 이제 저희들 서울 교육의 경우에는 SAM119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고 있고요. 또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갈등을 조정도 해드려야 하고요.
0: 예.
1: 또 실제로 소송에 시달릴 때는 여러 가지 소송 비용이나 이런 경제적 지원도 해야 하고요. 아주 다양한 형태로 법률적인 지원, 심리적인 지원
0: 예.
1: 또는 경제적인 지원 그리고 마찬가지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심하게 상처를 받았을 때 선생님들이 회복할 수 있는
0: 예.
1: 치유 프로그램도
0: 치유 프로그램.
1: 필요하고요. 아주 다양한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0: 예. 그럼 이제 법률 지원에서는 변호사가 따로 이제 전담 변호사.
1: 그래서 저희들은 하고. 작년에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선생님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0: 예.
1: 곧바로 변호사의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과 함께하는 백인의 변호인단도 구성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법률적인 자문을 받게 하고
0: 예,
1: 너무
0: 예.
1: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0: 예. 저도 맨날 소송당하는 뭐 일을 하다 보니까 당하는 순간 변호사가 탁 나서줘가지고 전담 변호사가 척척척 처리해주면 되는데
1: 그렇죠.
0: 경위서 써내야 되고 소송 서류도 준비해야 되고 이러면 막 머리가 막 쪼개지려고 그러죠.
1: 선생님들이 이제 계속 교육 현장에 있다 보면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이 생기자마자 위축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네. 모르고 그러지 당황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그 선생님들을 안정적으로 이런 사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네. 법률적인 지원도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0: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초등학교 1, 2학년 하교 시간을 1시였는데 3시까지로 예. 예, 좀 뒤로 미룬 방안. 저도 손주 돌본이라고 들락날락 하는데
1: 예.
0: 1시에 끝나면 방과 후 학교에 2시간 있다가 제가 3시 반쯤 데리러 가고 그러거든요.
1: 그런데
0: 예. 이게 3시까지로 간다. 그런데
1: 예.
0: 교사들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준비를 갖다 제대로 해주던지 해야지 반대다. 뭐 이렇게 지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지금 이제 주 1, 2회 정도는 좀 늦게 하는데 한 4일 정도는 일찍 그렇게 학교를 하죠.
0: 예.
1: 그 기간 동안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선생님들의 교육 활동으로 메우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돌봄으로 좋은 그 양질의 그런 교육 서비스를 통해서 돌봄으로 배우는 게 좋은지를 둘러싸고 많은 이견 논쟁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0: 예, 예.
1: 만약 경우에 이제 그 선생님으로 메우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선생님들이 지금 현재도 이렇게 힘든데
0: 예.
1: 그걸 메울 수가 없으니까 교원 증원이 필요하죠.
0: 그렇죠.
1: 근데 또 한 가지는 학생들 건강 문제 때문에 꼭 늦게까지 잡아둬야 하느냐라고 하는 또 반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의무 형식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 선택 형식으로 하는 게 좋으냐 그다음에 그 기간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교육 형태로 선생님들이 하는 게 좋으냐 이제 그런 건데요. 전체적으로는 크게 보면 그 늘어나는 시간을 만약 한다고 하면
0: 예.
1: 학생들의 신체 활동을 좀 더 강화해야 하고
0: 예.
1: 그다음에 문화예술 활동도 좀 더 강화해야 하고 또 필요하다가 여러 가지 그 놀이 형태의 뭐 외국어 교육, 영어 교육 같은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아직까지 합의가 안 되어 있는 것이 부족한 교원을 메울 수 있느냐
0: 그렇죠.
1: 또는 양질의 그 돌봄 전담사들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아마 중요한 그 쟁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0: 예.
1: 합니다.
0: 일단 학부모들의 사정이 또 다 다를 테니까.
1: 그렇죠.
0: 예.
1: 학부모님들 사정이 다른데 전체적으로는 점점 좀 더 학교에서 오래 잡아두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커지는데
0: 예.
1: 그걸 좀 더 아이들의 발달 상황에 맞게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고 이것을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 뭐 예술 문화 체육 같은 게 균형을 맞춰가지고 방과 후에 더 돌봄으로 가든 뭐 그 선생님이 담당을 하든 잘만 해주면야 뭐 학부모들이야 뭐 학교에서 오래 있어도 상관없는데
1: 예.
0: 야
1: 어차피 이제 아이들이 많은 경우에는 그 시간 동안에 학원에 가거나
0: 예.
1: 뭐 태권도 도장에 가거나 그런데 사실은 태권도 도장에 가는 경우도요 태권도를 배우기 위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 그 시간 동안 돌봄이
0: 예,
1: 돌봄의 형태로
0: 예.
1: 돼 있거든요.
0: 예.
1: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육과 돌봄을 잘 균형을 잡아서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0: 예.
1: 가장 핵심적인 논쟁거리인 것 같습니다.
0: 자, 알겠습니다. 자, 뭐 그런 것들을 처리하려다 보면 결국은 교육 재정의 문제가 나옵니다.
1: 인력과 예산이죠.
0: 인력과
1: 예.
0: 예산입니다.
1: 예. 예.
0: 최근에 뭐 학력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하면서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제도를 갖다 개편한다고 이제 정부가 안을 내놓은 것 같고 시도 교육감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니 보면

0: 계획이 제대로 마련된 것 같지 않은데 재정교부금 이 문제부터 건드리면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의를 제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1: 예, 알다시피 우리 이제 우리 어른들, 성인들 경험으로 보면 우리 어른들이 학교 다닐 때한 학급당 학생 수가 뭐 60명, 뭐
0: 60,
1: 40명,
0: 70.
1: 뭐 그랬었죠.
0: 예.
1: 지금은 25명 정도,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2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쉽게 말하면 상위권 학생들만을 위한 그런 교육이었어요.
0: 예.
1: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모든 학생 한 명, 한 명이 다 귀중한 그런 학생들이기 때문에 손길이 좀더 세심하게 가야 합니다.
0: 네.
1: 그런 점에서 보면 학생 수가 준다 하고 해서, 그런데 학급당 학생 수는 많이 줄고 있잖아요.
0: 예,
1: 그 말은 무슨
0: 줄죠.
1: 말이냐. 학생 수는 줄지만 학급은 그대로 된 경우가
0: 학급은
1: 많다.
0: 그대로.
1: 또 때때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주택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새로운 학교를 신설할 수요도 많아지고,
0: 그렇죠.
1: 그다음에 지금 실제로 그 과밀학교, 과대학교 때문에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좀더 충분한 그 교육 환경도 제공해야 하고 또 선생님도 많이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책이 그런 부분은 거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0: 예.
1: 이제 교육감님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노후 시설. 이게 우리가 아시다시피 서울의 경우에 가장 많이 학교가 지어진 시기가 1980년 전후에
0: 예.
1: 강남 재개발 이루어지는
0: 강남 재개발
1: 시기입니다.
0: 때. 예.
1: 그래서 전체 서울의 학교를 보면 38% 정도가 40년 이상 됐어요. 점점점 노후화되죠. 근데 우리 아파트처럼 왜 재개발이 잘안 되는가? 많은 학부모님들이 우리 학교가 노후화되긴 되는데 우리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는 좀 공사를 밀어주세요라고 하는
0: 예.
1: 것이 계속 쌓이게 되면
0: 예.
1: 노후 학교 재개발이 이 아파트 재개발보다 훨씬 더 늦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0: 아하.
1: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쌓이고 있거든요.
0: 예.
1: 노후 학교 문제는 학생들의 안전 문제와 직결되고 또한 가지는 교육 환경 개선 문제와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질을 빚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0: 예, 그러시군요. 예. 자, 이제 뭔가 교육이라고 하는 기회가 그러니까 뭔가 균등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한쪽으로 쏠린다거나 뭐 이런 게
1: 그렇죠.
0: 있고, 예.
1: 교육 격차는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있고요.
0: 예.
1: 또한 가지는 서울 내에서도 이 지역 간 격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 격차를 최소로 만들 것인가,
0: 만들 것이요.
1: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열악한 지역을 아까 제가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0: 예.
1: 낮은 곳으로 향하는 발길로 이 말이 좀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지역을 좀더막 우선 순위를 잡아서 해야
0: 예.
1: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지역일수록 교육 환경을 좋게 함으로써 전체적인 균형을 잡아가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교육 정책의 목표 중에 하나다. 이렇게
0: 예.
1: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그러나 또 일부에서 보기에는 서울로만 아무튼 교육이 너무 쏠려 있어. 서울의 모든 조건들이 다 좋은 것들은 모여 있고 지역이 점점 학교가 죽고 있어. 이제 이렇게 하면서 나온 얘기가 뭐 이것저것 나왔습니다만 요새 나온 얘기는 지방 국립대 신입생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그럼 서울에서 다니는 사람들은 뭐야?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기도 하고. 자, 대학이나 지역에 따라 과연 이렇게 국가의 지원이 달라지는 게 맞나? 서울 교육감으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 저는 이제 과거에 그 지방 국립대학에도 있어보고
0: 예,
1: 서울에
0: 그죠.
1: 있는 국립대학도 있어보고 이제 교육청에도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지역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 더 나아가서 지역 교육 균형도 또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저는 이번에 이제 고등교육에 투자를 더 많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입니다. 다만 서울의 경우에 그게 과도하게 이 뭐랄까 그 역차별을 받는
0: 역차별.
1: 현상은 안 되죠.
0: 예.
1: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의 경우에는 시골과는 달리 과대학교, 과밀학교 현상이 심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대중교통이 제대로 닿지 않는 경우에 학생들 통학 문제도 있고요.
0: 예.
1: 여러 가지 지금 그리고 도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서울 나름의 고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서울 교육청이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아, 이게 지금 여쭤볼 거는 되게 많습니다. 서울의
1: 예.
0: 교육이 워낙 복잡해서 시간이, 잠깐 보고. 요거는 한번 얘기를 잠깐 듣고 싶습니다. 학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줄여주시려고 무상 보육 쪽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뭐 체험학습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1: 가장 큰 게 이제 우리나라

0: 는 의무 교육은 무상 교육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었고요.
1: 예.
0: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가 차례로 무상 교육으로 갔고, 그다음에 이제 2019년부터는 고등학교 무상 교육화가 실질적으로 진전이 됐습니다.
1: 예.
0: 그리고 이제 최근에 지방 국립대학에 등록금 무상화 갔잖아요.
1: 예.
0: 근데 이제 정부가 예고는 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사회가 저출생, 저출산 문제로 공역을 앓고 있잖아요.
1: 예.
0: 어떻게 하면 젊은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야 하는가.
1: 아.
0: 그런 맥락에서 보면 유아교육을 빨리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1: 아마 3살이나 5살,
0: 그렇죠. 3살, 4살, 5살의 완전한 그 유아교육의 무상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서울시 교육청이 이번 추경을 통해서 10월부터, 그게 이제 유아교육은 공립 유치원이 있고 사립 유치원이 있고 그리고 또 어린이집이 있죠. 유치원, 사립 유치원과 공립 유치원은 서울시 교육청의 관할 업무이고 어린이집은 아직 지방 완전히 위부통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청의 업무이지만 현재까지는 이제 지방 정부의 업무인데 그래서 우선 사립 유치원 부분을 공립 유치원과 같은 맥락으로 해서 무상화를 10월부터 실시를 합니다.
1: 하하, 그런 것들.
0: 2029년도에는 이제 어린이집 문제까지 이제 포함을 해야 하기
1: 예.
0: 때문에 또 다른 그 하나의 또한 번의 고비가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근데 학교에 대한 경험이 옛날 것들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 학교 가보고 교사들 만나보고 하면 이런 것들은 참 잘하더라. 칭찬도 좀이 기회에 해 주시죠.
0: 예, 많은 그 미디어에서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데요.
1: 사고 터질 때만 달려드니까.
0: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이제 선생님들도 그렇고 해외에 가보면, 아, 우리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이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다. 유명한 외국에 뭐 영국이나 뭐 프랑스나 또는 뭐, 스웨덴이나 핀란드나 이런 데 가보면, 우리 교육이 전혀 뒤떨어질 것이 없네라고 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제 우리 미디어 상에서는 문제점을 차고 지적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육이 엉망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학교 현장에 가보면 헌신적인 선생님들, 헌신적인 이 교장 선생님들 엄청 많고요. 또 학생들 학교 생활을 너무너무 즐겁게 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늘 저는 학교 현장에 가서 학생들 만나면서 에너지를 이렇게
1: 얻고 오십니까?
0: 얻고 오는데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더더 우리 저그 미디어에서 우리 교육의 성취, 밝은 측면, 희망 이런 것들을 좀더 많이 보도를 해주는 것이 균형을 잡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또 언론은 언론대로 나름대로 잘 살피고 격려가 되는 교육을 위해서 애를 쓰겠습니다. 자, 서울시 교육감, 정근식 교육감님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0: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TBS 교통정보
6: 1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도심 을지로, 시청 앞 광장에서 을지로 일가 쪽으로 롯데호텔 앞 하위 3개차로가 행사 때문에 통제되고 있고요. 사직로 광화문에서 정부 서울청사 쪽으로 고궁박물관 앞 하위 2개차로도 집회 때문에 통제되고 있습니다. 참고 운행하시기 바라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서강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여의 하류에서 동작대교, 더 가서는 한남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정체이고요. 반대 김포 쪽으로는 청담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막힙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광명터널 안에 있었던 사고 처리는 모두 끝났지만 여파 때문에 뒤로 일직분기점부터 2km 구간 밀립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6도, 습도는 35%입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가희입니다.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인간관계 걱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까지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다 가진 것 같아 보여도 그 사람 나름의 걱정이 있기 마련이죠. 티베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사라지면 걱정이 없겠네. 네, 걱정은 걱정을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걱정이란 건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서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려주는 신호가 아닐까 하고요. 사실 가장 절실한 것이 가장 깊이 걱정이 되잖아요. 여러분은 요즘 무슨 걱정이 있으신가요? 아니,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나요? 내일의 걱정을 덜어줄 든든한 경제 정보를 함께 나누는 시간,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요조의 내가 말했잖아 같이 듣고 왔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는 우리 집 재무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경제 고민을 나누고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에 관한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 주세요. 경제상식이나 저축, 보험, 재무설계, 연금 등 소비생활에 대한 모든 고민 이쪽으로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드는 문자번호 샵 0951 우물정 0951로 보내주세요.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119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0: 어, 네, 그 소식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라는 게 좀 놀라운데 어쨌든 네, 네. 본의 아니게 좀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1: 근데 오늘 와주셔서 너무 반갑고요. 이제 앞에서 걱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뭐 누군가가 그랬잖아요. 뭐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야 진짜 행복이다. 아마도 근데 걱정 없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 싶은데 두 분은 요즘에 어떤 걱정을 가장 많이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0: 이게 그 시간이 좀 빨리 가는 게 걱정이다. 이게 왜냐하면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뭐 30대는 시간이 30km로 가고 뭐 40대는 40km로 가고 뭐 이렇다는데 네. 근데 하루하루가 정말 빨리 가는 것 같고요. 이제 추석 연휴 끝나면 벌써 올해도 이제 끝나가니까 야 그러니까요. 내가 올 한 해 동안 뭐 했지? 어, 왜 이렇게 매년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지? 네 이런 걱정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1: 순식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시속 몇 킬로미터로 가고 있나요?
0: 제가 체감하는 그 한 시속 한 5, 60킬로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체감 속도는.
1: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은 아 1년 또 다 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구동기 그렇죠. 아, 우리 구도연 팀장님은 어떤 걱정을 요즘 하시는지.
2: 아, 저 며칠 전에 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날라온 그 안내 그 문자를 보고 아 내가 과연 65세가 되면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봤거든요. 네. 그래도 내가 아 국민연금 어렸을 때부터 넣었으니까
1: 그동안 부은 게 있는데
2: 그렇죠. 네. 20년 넘게 내가 넣었는데 아 근데 짠 열어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것밖에 안 된다고 아 정말 놀랐어요. 근데 과연 내가 이 노동을 하지 않고 이 돈으로 생활이 가능할까라고 한번 고민해봤거든요. 네. 아 그런데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65세가 넘어서도 일을 조금 해야 되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 노후 준비를 위해서 연금을 준비해야 되나 고민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드는데 뭐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님들도 내가 받을 국민연금 한번 알아보시고 내 노후 준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될 만큼 좀 준비를 잘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정말 재무 전문가다운 고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재무 전문가 최동기 본부장님, 구도현 팀장님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경제 고민 문자 받고 있습니다. 두 전문가와 따로 무료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문자 주시면은 방송 끝나고 순차적으로 연락드릴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우물정 0951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출동지는 경기도 평택시네요. 함께 나눌 이야기 주제는 무엇인가요?
0: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약관 한 줄로 내 보험금 수억 원이 사라질 수 있다. 입니다.
1: 뭔가 공포감이 드는 주제인 것 같은데 오늘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에 사는 50대 주부입니다. 얼마 전 남편이 건강검진을 받다가 대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먼저 고가의 표적치료로 암 크기를 줄인 뒤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암이라는 사실 자체도 충격인데 치료비가 고가라는 얘기를 듣자 남편도 돈 걱정부터 든 모양입니다.
2: 여보, 우리 이 다른 병원도 한번 알아보자. 우리 형편에 그 돈을 어떻게 다 감당해? 난 괜찮으니까 이 치료비 좀 덜 드는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게 어때?
0: 아니, 당신 지금 병원비 걱정할 때야. 돈 걱정하지 말고 당신은 치료에만 집중을 해. 내가 이럴 때 쓰려고 당신 암 치료비 보험 새로 가입해뒀잖아. 옛날 보험 싹 정리하고 새로 가입해두길 잘했지?
1: 너무 당당해요. 저는 정말 자신 있었습니다. 적어도 치료비 때문에 남편이 치료를 망설일 일은 없겠다 생각을 했죠. 그렇게 1차 표적 치료를 받은 뒤 당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제가 예상한 보험금은 약 1억 원이었는데요. 며칠 뒤 보험사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0: 아니 잠깐만요. 저희가 받을 보험금이 없다고요? 비급여 뭐 항암치료 받으면 1억 원 나온다라고 해서 가입한 보험인데 이게 왜 안 되는 거죠? 이거 사기인데?
2: 보험 가입해드린 약관 잘 보세요. 거기 딱 한 줄 적혀있죠. 남편분이 여기에 해당되어서 보험금을 못 드리는 거지 저희가 일부러 안 드리는 사기꾼 아닙니다.
1: 전화를 끊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병원비 걱정하지 말라고 보험은 내가 다 준비해놨다고 남편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막상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말을 들으니 남편 얼굴 볼 자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보험 가입할 때 설계사 말 믿고 가입하지 뭐 약관 보고 가입하는 사람은 우리 있나요? 저는 너무 큰 충격에 마음의 병까지 얻어서 병원 치료를 다녀야 하는데 마음의 병을 치료해도 보험금 지급이 되나요? 그리고 이런 치료

0: 하면은 저 앞으로 보험 가입도 못하고 조정도 못하는 거 아닌가요? 전문가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야, 오늘 사연 보니까 보험을 새로 가입한 결과 수억 원이 사라졌다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요?
1: 네, 오늘 내용 정말 좀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특히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진단비를 해지하고 치료비를 가입하신 분들 그리고 보험료 적게 내고 엄청난 보험금 받을 수 있다라는 말만 듣고 치료비 가입을 하신 분들은 더 집중을 해주셔야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에이 나는 아니겠지.
0: 내 건 아니에요.
1: 뭐, 네, 내 설계사가 뭐 알아서 당연히 잘해줬겠지. 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셨다간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자, 청취자님 남편은 대장암 진단 후 비급여 항암 치료를 받고 이제 수술을 받았었죠. 다행히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5천만 원 특약에 가입을 했고요. 뭐 적어도 1억 정도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도를 했지만 네.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부지급 통보를 받았습니다.
0: 아니, 1억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보험사는 그 보험금을 못 준다고 한 거죠?
2: 네, 그 이유는 약관에 기재된 딱 한 줄 때문이었습니다.
0: 약관에 기재된 딱 한 줄 때문. 근데 도대체 우리 청취자님이 가입한 보험 약관에 어떤 내용의 기재가 되어 있길래 1억이나 되는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된 거죠?
2: 네, 이 눈앞에서 이 1억 원이라는 보험금이 사라지게 된 이유는 식품의약안전처에서 허가된 이 효능 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보장됩니다라는 이 문구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0: 근데 이 문구가 청취자님 보험금에 뭐 어떤 영향을 미친 거죠?
1: 이 문구가 뭐 영향도 영향이지만 일반 보험 소비자가 이게 읽었을 때 야 이게 뭔 말이야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 자기 글씨로 써 있죠.
1: 네. 식약처 효과 효능 효과 범위 안에서 라는 네. 말은 해당 범위 내에서 사용한 경우에 일단 뭐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0: 네.
1: 또 반대로 얘기하라면은 뭐 의약품 허가 사항이나 질환 용량 투여 방법 연령이나 치료 기간에 따라 다른 처방은 보장에서 좀 제외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2: 이 식약처 허가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암질환 심의위원회를 거쳐 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은 인정이 될 수가 있지만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비급여 또는 전액 본인 부담금 치료라도 보험금이 지급 안 될 수도 있습니다.
0: 이 치료비 관련된 보장도 약관을 보니까 내용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료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금이 지급되는 건 아니었네요.
2: 네, 맞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치료비가 많이 드는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금 급여를 대비해서 이 각종 치료비 보장 엄청 많이 가입해두고 계신데
0: 네.
2: 이 가입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관문을 거쳐야 하죠. 그런데 가입 시에는 이 소비자분들 중에는 이런 내용을 인지하신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뭐 나도 이런 뭐 그렇죠. 네. 나도 이런 설명 없이 약관 내용 검토도 없이 치료비 가입하신 분들 이 당장 점검해 보지 않는다면은 이 눈앞에서 수천만 원 아니면 수억 원의 보험금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1: 자, 그런데 이런 치료비를 파는 모든 보험회사의 보장 내용이 다 이럴까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0: 네.
1: 자, 자세한 내용은 이제 퀴즈 하나 풀고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이제 진행까지 알아서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자, 오늘은 그 시간이 빨리 왔네요.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1: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보장에서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약관 내용은 모든 보험회사가 동일하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0: 어려운데 이렇게 세부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 조건은 동일하지 않을까. 이게 뭔가 스탠다드 규정?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답은 O. 틀렸군요. 네.
1: 그
0: 굉장히 신나 보이시네요.
1: 네. 이게 많은 분들이 보험 가입을 할 때 뭐 보장 이름이 똑같으니까 보장 내용도 다 똑같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네,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 게 자, A라는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식품의약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 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한 경우 보장을 해드립니다라고 적혀 있고요.
0: 네.
1: 또 다른 회사는 의학적으로 뭐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입증된 통용된 치료 시에 보장을 합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다른 회사는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진료비 영수 중에 비급여 또는 전액 본인 부담금이라고 딱 표기만 돼 있으면 보상을 해줍니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0: 네.
1: 제일 마지막에 얘기해드린 회사가 정말 가장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좀

0: 보시면 되겠죠. 네. 자, 식약처 효능 효과 인정 문구 없다. 네. 보험금은 사실은 약관 기준으로 이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약관 내용을 보고 상품을 선택해야 되는데 야, 이 세부 조항을 보험 소비자가 과연 다 알 수 있을까가 저희 전문가로서 가지는 가장 큰 의문이죠.
1: 네, 이런 내용을 전혀 듣지 못한 채 보험에 가입하고 이 당연히 이 보험금이 지급될 거라 판단한 청취자님은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커지며 이 마음의 병인 우울증까지 얻게 된 것이죠.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이 치료비 가입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전문가와 함께 꼭 약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 집에 약관 어디 뒀는지 좀 살펴봐야겠어요, 오늘. 이 청취자님의 권유로 남편이 보험을 조정한 뒤에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됐으니까 좀 미안한 마음이 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을 것 같은데 청취자님처럼 마음의 병이 생겨서 병원을 다녀오면은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0: 네, 이게 정신과를 다녀오면 무조건 보험금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네, 제 답변은 아니다. 네. 가입 시기와 질병 코드에 따라서 실손보험 청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사실 요즘은 뭐 스트레스나 우울감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를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2: 그렇죠.
0: 뭐 하지만 막상 병원에 다녀오고 나면 나중에 이거 나중에 보험 가입할 때 불이익 생기지 않을까? 혹은 병원비는 보험 처리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2: 그럴 것 같아요.
1: 네, 이 국가 정신건강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에서 정신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약 283만 명에 달하거든요. 이 5년 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무려 38%나 늘어난 수치로 이 국민 100명 중 6명이 이 정신과를 찾는 셈이죠.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질환인 이 우울증 환자는 2020년 84만 명에서 2024년 111만 명으로 약 32% 증가했다라고 표기가 되었거든요. 이렇게 정신과를 찾는 분들이 급증한 이유는 이 치열한 사회적 경쟁과 스트레스 탓도 있지만 이 정신과 치료에 대한 이 사회적 편견이 좀 개선되면서 병원 진료에 이제 보다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게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 네. 우리 청취자님도 이 부분이 궁금하다고 하셨지만 이런 이제 치료를 받으면은 더 이상 보험 가입이 좀 불가능해지나요?
0: 내가 우울증으로 야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보험회사에서 이걸 딱 조회해가지고 앞으로 더 이상 보험 가입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아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의외로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네. 자 사실 법적으로 진료 기록은 본인의 동의 없이 절대로 타인에게 공개가 될 수가 없죠. 자 다만 보험 가입을 할 때 병원 진료나 약 처방 기록은 보험사에 알려야 되는 고지 의무 대상이기 때문에 신규 보험 가입 시 보험료가 할증된 간편심사 보험을 선택하게 되면 약간의 보험료가 할증이 생길 뿐 보험 가입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청취자님 또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고 답변 드리고 싶고요. 남편과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이제 청취자님이 가입한 치료비를 아까 이제 깔끔하게 정리된 약관 문구를 가지고 있는 보험회사로 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그러니까 청취자님은 보험금 청구도 가능하고 보험 가입도 가능한 거네요?
1: 네, 이 정신과 진료비의 실손 보험 청구 여부를 가르는 이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이 보험 가입 시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 2016년 1월 이후 가입자는 표준 약관이 개정됨에 따라 웬만한 정신질환들은 실손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2: 네.
1: 반면 이 2016년 1월 이전 가입자들은 당시 약관상 정신 및 행동장애가 보장제외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그러니까 무조건 청구가 가능한 건 아니네요. 실손보험 가입 시기가 중요한 것 같은데 2016년 1월 이후에 가입했는지 이전에 가입했는지 이거 좀 보셔야겠네요.
0: 네, 만약에 2016년 1월 이후에 이제 실손보험을 가입을 하신 분들은 이제 내가 뭐 정신질환으로 병원을 찾았다라고 하면 질병 분류 코드가 F로 딱 시작을 하고요.
2: 네.
0: F04부터 98에 속하는 질병들은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속하는 뭐 질환들을 보면 뭐 뇌 손상이나 뇌 기능 이상 뭐 그리고 우울증, 양극성 장애, 그리고 스트레스성 장애, 뭐 불안 장애, 강박 장애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2: 네.
0: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라고 해서 보험금이 무조건 지급되지 않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손보험 가입 시기와 네, 질병 분류 코드를 보고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판단

0: 내면 지금이라도 당장 네, 보험금 청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럼 이 질병분류 코드에 포함되지 않은 뭐 다른 경우에는 실손보험 청구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2: 네, 이 실손보험 보장 대상 질환이다 하더라도 네. 이 약물 처방 없이 이 상담만 진행했다면 이 F코드가 아닌 이 G코드, Z코드로 분류될 수 있거든요.
1: 어렵다.
2: 네, 이 진단코드가 이 Z코드로 부여된 경우는 이 실손보험 청구 대상에 속하지 않는데요. 네. 그리고 이 섭식장애, 그리고 약물 사용장애, 뭐 인격장애, 정신지체, 비기질성 수면장애, 정신발달장애, 성관련장애 등은 약관상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며 비급여 심리치료비, 뭐 상담료, 약제비 등은 보장되지 않고 이 급여 항목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0: 네, 그래서 실손보험은 이제 가입한 보험사나 상품의 세부 약관에 따라서 보장 범위와 청구 조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긴 하거든요.
1: 네.
0: 뭐 정신과 진료비나 치료비 청구를 앞두고 있다면 병원 방문 전에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 약관을 미리 이제 살펴보시는 게 좋은데 이거 좀 혼자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1: 저는 이제 듣기만 해도 좀 정신이 아득해져서 그냥 두 분께 연락드릴게요. 전 봐도 모를 것 같아요. 오늘은 암치료비 보험에 가입해두고도 약관의 한 줄 때문에 기대했던 보험금을 받지 못한 좀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드렸는데 같은 치료비 보험이라고 해도 보험사와 상품에 따라서 지급 조건이 다를 수 있다는 점 좀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또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고 무조건 실손 청구나 새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점도 알아두시고요. 내가 가입한 보험이 어떤 조건에서 얼만큼 보장받을 수 있는지를 꼭 미리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혼자서 확인해 보긴 힘든데요. 그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머니특별시 전문가들의 무료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편하게 이쪽으로 연락 주십시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번호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그대와 둘이 듣고요. 수요일 머니특별시 2부 마 이게 돈이다로 다시 돌아올게요.

0: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3: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2: 응답하라 2588 2588.

0: 알면 이득, 모르면 손해.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생활밀착 경제 이야기.
1: 최동기,
2: 구도현의
1: 마 이게 돈이다.
0: 머니투캐시 2부 시작했습니다. 마 이게 돈이다. 오늘은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자산을 만드는 좋은 소식이 생겼다면서요?
1: 네, 이 소식을 듣고 저도 이제 아, 좀 다시 태어나고 싶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얼마 전 정부가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장기간 자산을 만들어주는 이제 새로운 제도를 발표했죠. 오. 이름이 바로 우리 아이 자립 펀드입니다. 자, 부모가 아이 명의의 펀드에 돈을 넣으면 정부도 소득 수준에 따라서 함께 돈을 넣어주고요. 이를 최대 19년간 장기 투자하는 초장기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제도입니다.
0: 또 이렇게 정부랑 부모가 함께 만들어간다는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미래를 위한 목돈 마련은 뭐 모두가 고민하는 점이니까요.
2: 그렇죠. 이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는 만 18세가 되면 뭐 대학 등록금에 뭐 자취방 보증금에 이 취업 준비 비용 등 이 큰 돈이 들어갈 일이 한꺼번에 쏟아지게 되죠.
0: 그렇죠.
2: 그래서 이 자녀를 위한 자산 형성은 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정부 지원 제도와 이 투자 상품을 결합해 효과적인 종잣돈 마련이 가능해졌습니다.
0: 그러면은 출생만 확인되면은 바로 부모님들이 준비 가능한 건가요?
1: 네, 현재 이 우리 아이 자립 펀드는 이제 지금 가입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은 아니고요. 정부가 27년도에 예산안에 새롭게 반영한 사업인데 금융위원회는 관련 예산으로 1465억 원을 편성을 했고요.
0: 네.
1: 정부 공식 안내에서는 바로 이번 달 그러니까 2026년 9월 1일생부터 적용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예산안은 뭐 앞으로 국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이 되어야 되긴 합니다.
0: 네.
2: 이 지급 방법은 정부가 이 현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고 끝내는 방식이 아니라 아이 명의의 펀드에 부모와

0: 정부가 장기간 함께 돈을 적립해 투자하는 이 자산 형성 제도인데요. 이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적립하고 아이가 이 청년기에 접어들었을 때 첫 자산을 마련하도록 돕겠다는 뜻입니다. 네. 정부 지원은 연간 최대 120만 원으로 제시되었습니다.
1: 그러니까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이번 달부터 태어난 아기 천사들에게는 적용이 되는 반가운 소식이네요. 연간 최대 120만 원의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기 투자 형식이라서 또 뭐 안심도 되고요.
2: 네, 뭐 일단 예금이나 적금과 가장 큰 차이는 이름 그대로 이제 펀드죠. 자, 은행 적금처럼 정해진 금리가 붙는 상품으로 이제 이해를 하셔서는 안 되고요. 향후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할지 또 운용사는 어떻게 선정을 할지 위험 수준을 어느 정도 제한할지 등 구체적인 이제 상품 구조는 최종 출시 내용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온라인에서 무조건 몇 천만 원 이상 수령 가능하다라는 식의 설명은 정확한 설명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1: 뭐 아직 추진 중이기 때문에 확정된 내용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런데 모든 가구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0: 네, 이 정부 지원은 모든 가구에 동일하게 제공되는 구조는 아닌데요. 현재 공개된 안에서는 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정부 재정 지원 대상으로 설정하고 네. 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 지원금과 부모 납입 조건을 다르게 두고 있거든요. 이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은 월 납입이 없더라도 정부가 연 120만 원을 정액 지원하고 이 중위소득 50%부터 100%까지는 연 50만 원 납입 시 최대 100만 원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됩니다.
2: 네, 중위소득 100에서 150% 구간은 연 100만 원 납입 시 연 최대 10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네. 자, 보건복지부가 확정한 2027년 4인 가족이군 중위소득은 월 692만 9,885원이거든요.
1: 네.
2: 단순 비율로 계산을 하게 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대략 50%는 월 346만 원, 100%는 월 693만 원, 150%는 월 1,039만 원 수준입니다.
1: 그러니까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정부 지원금이 달라진다는 점은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장기간 부모와 정부가 같이 투자가 되니까 은행 적금보다는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0: 네. 이 정부 공식 안내서에서는 부모 납입금과 정부 지원금을 장기간 투자했을 경우 매년 200만 원씩 19년간 적립하고 연 6% 정도의 수익률을 가정한다면 약 한 7천만 원 정도의 자산 형성하는 사례가 제시가 되었거든요.
1: 등록금 충분히 해결되겠네요.
0: 그렇죠. 네. 하지만 이 연평균 6%라는 숫자는 어디까지나 이 계산을 위한 가정이거든요. 이 실제로 19년 동안 매년 정확히 6%씩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니겠죠. 어떤 해에는 좀 크게 오를 수도 있고 반대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1: 네.
0: 장기 투자 시 만들어질 수 있는 이 예상 자산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 자, 근데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그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복리 효과를 이제 기대하기가 상당히 커진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아이가 태어난 시점부터 대략 20년 가까이 투자를 한다면 부모가 한 번에 큰 돈을 마련하지 않아도 장기간 이제 자산을 쌓을 수 있는 기간을 이제 벌 수 있는 거죠.
1: 네.
2: 자, 특히 소득이 낮은 가구에는 많은 지원을 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어서 부모의 경제력 차이가 자녀의 초기 자산 격차로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이제 줄이려는 성격도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최종 제도가 확정되는 과정을 좀 지켜보고 우리 자녀를 위한 자산 형성을 미리 준비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1: 네. 부모와 정부가 아이 명의 펀드에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장기간 함께 적립 투자하는 2027년 신설 예정 정책인 우리 아이 자립펀드 이 국회 심의가 좀 신속하게 통과가 돼서 초기 자산의 격차를 줄이는 혜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의 문자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재무 전문가 최동기 본부장님 구도연 팀장님에게 따로 상담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속해서 문자 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릴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우물정 0951로 문자 보내주셨어요. 0827님이 오 귀에 쏙쏙 들어오는 두 분 목소리 너무 그리웠어요. 그동안 왜 안 오셨어요? 치료비 급여 비급여 쉽게 설명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시 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자 주십시오. 9271님이 문자 주셨는데 저는 40대 가장입니다. 최근 기침이 심해서 병원에 갔다가 폐렴 진단을 받았는데 다행히 입원 없이 통원과 약물 치료를 회복했습니다. 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셔서 폐질환에 대한 걱정이 큰데요.

0: 현재 4인 가족이고 암 진단비가 3천만 원 정도라 보장이 충분한지 고민입니다. 내년 1월 건강검진도 앞두고 있는데 어떤 보장을 중심으로 준비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그 9월 들어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해지면서 감기나 독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아지셨거든요. 문자 주신 9271님처럼 처음에는 뭐 감기로 병원을 찾았다가 폐렴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1: 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감기나 폐렴이나 뭐, 비슷한 거 아냐,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두 가지 질환의 차이가 좀 있기는 하죠. 뭐, 감기는 주로 이제 기도의 윗부분, 이제 상기도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라면, 폐렴은 기도의 아랫부분, 그러니까 하기도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폐렴은 감기보다 훨씬 좀 주의가 필요한 질환이긴 하죠.
2: 특히 요즘에는 미세먼지나 각종 호흡기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이 호흡기 방어 기능이 약해질 수 있거든요. 이 독감이나 코로나19 같은 이 호흡기 감염 이후에 이 2차적인 세균 감염이 이 폐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회복기에 접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완전히 좋아질 때까지는 좀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역시 뭐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죠. 특히 손 씻기만 잘해도 뭐 호흡기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잖아요.
1: 네, 맞습니다. 특히 뭐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고령층에게는 예방이 뭐 사실 더 중요한데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3년 폐렴은 국내 주요 사망 원인 가운데 이제 3위로 상당히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요.
0: 그러네요.
1: 감염으로 인한 사망 원인 중에서도 중요한 질환으로 이제 꼽히고 있거든요.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나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폐렴 발생 위험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예방과 건강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죠.
0: 맞아요. 그 어르신들 폐렴은 특히 또 위험하더라고요. 우리 9271님께서는 가족력까지 있으시다 보니까 더 불안하실 것 같아요.
2: 네, 그렇죠. 이 청취자님께서는 가족력이 있다 보니까 이 폐암에 대해서 늘 걱정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언젠가는 제대로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0: 네.
2: 이 많은 분들이 계속 이 보험 점검 미루고 계시지만 특히 청취자님처럼 이 건강검진을 앞두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 혹시 모를 상황에서 가족들의 경제적인 부담까지 생각을 한다면 하루라도 좀 빨리 보험 점검 하고 필요한 보장을 준비하는 것이 좀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이게 특히 폐암은 치료 과정에서 상당한 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는 암종 가운데 이제 하나인데 국립암센터의 암 종류별 1인당 비용 통계를 보면 혈액암, 간암, 췌장암에 이어서 네 번째로 치료비가 많이 드는 암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연간 평균 대략 뭐한 4,657만 원의 의료비가 질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이 암에 걸리면 사실 병원비만 생각하기 쉬운데 막상 치료가 시작되면 일도 쉬게 되고 또 간병비나 생활비까지 들어가잖아요.
2: 네, 그렇죠. 이 암을 대비할 때는 단순히 이 병원비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이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뭐 교통비나 그리고 간병비 그리고 치료기간 동안에 이 소득 공백까지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같은 암이라고 하더라도 뭐 병기와 뭐 치료 방법, 이 투여되는 약제 등에 따라 이 실제 비용은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경제 상황과 가족 구성, 기존 보험 가입 등뭐 종합적으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청취자님처럼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는데 무조건 일반적인 보험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뭐 가족력이나 건강 상태를 고려했을 때 과연 어떤 보장이 우선적으로 필요한지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죠.
0: 그 보험료는 꾸준히 내고 있는데 막상 필요할 때 보장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참 허탈하잖아요. 결국 내 상황에 맞는 보장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점검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2: 네, 맞습니다. 물론 많은 설계사분들이 처음부터 이 고객의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보장을 구성하려고 많이 노력하시는데요. 이 보험에 대한 경험이나 상품에 대한 이해가 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의 개개인의 상황보다는 정해진 보험료 범위에 맞춰서 이 상품을 구성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보험료는 계속 납입을 하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보장에는 공백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1: 네, 그래서 이제 보험은 뭐 단순히 새로운 상품이 나왔다라고 해서 추가를 하는 것보다 현재 내 보험이 어떤 위험을 얼마나 보장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뭐 특히 뭐 3만 원, 5만 원, 10만 원처럼 보험료만 정해놓고 상품을 맞추다 보면은 정작 뭐 내게 필요한 보장이 충분히 들어갔는지 뭐 이런 것들을 놓치기가 상당히 쉬운데 보험은 결국 보험료보다 내 상황에 맞는 보장을 갖추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0: 네.

0: 상황에 맞는 보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뭐 같은 나이나 뭐 같은 보험료라고 해도 필요한 보장은 사람마다 또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뭐 가족력이나 건강 상태 또 가족 구성까지 반영해서 살펴봐야겠어요.
1: 네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암을 대비할 때 기본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보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암 진단비죠. 이 청취자님은 현재 암 진단비가 3천만 원 정도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셨는데 네. 아, 이 4인 가족이 1년 정도 생활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아, 좀 충분한 금액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특히 아직 자녀들이 어린 상황이라면 치료로 인해 소득 공백이 발생했을 때 이 가족의 생활비까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0: 그러니까요. 내년 1월에 건강검진 진도 예정돼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검진 전에 좀 지금 보험에서 부족한 부분을 먼저 챙겨두는 게 좋겠네요.
2: 네, 그 청취자님은 내년에는 이제 건강검진이 예약되어 있어가지고 1월에 최대한 빠르게 이제 정밀 검사를 받고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자 그래서 이번 솔루션은 청취자님이 가장 걱정하고 계신 폐암을 포함해서 암 보장을 중심으로 보완을 하면서도 보험료 부담은 좀 합리적인 수준으로 좀 맞추는데 중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0: 일단 건강검진 전에 연락을 잘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퀴즈가 두 개네요. 이쯤에서 또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2: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암보험에 가입한 직후 암 진단을 받게 되면 보험금의 50%는 받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0: 제가 그 가입한 직후에는 보험금을 바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귀동냥으로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몇 퍼센트까지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서 일단 정답은 X. 아, 이건 맞았어요? 네. 50%
2: 받을 수 있다가 X니까 50%를 못 받는 거죠.
0: 아, 예.
2: 네. 그럼 정답을 맞춘 게 아닌데.
0: 네. 얻어 걸린 것으로. 네.
2: 그 일반적으로 이제 암보험 같은 경우는 네. 가입하고 나서 이제 90일이 지나야 이제 그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요.
0: 아, 90일이.
2: 네. 그리고 1년 이전에는 50%, 1년이 지나야 100%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하지만 이 청취자님의 경우는 90일간의 면책 기간만 딱 지나면 100% 암 진단금을 지급하는 회사를 좀 찾아서 혹시라도 내년 1월에 암에 진단이 되더라도 진단금을 좀 100%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예,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암보험은 가입 후 1년 안에 진단받으면 50%만 지급이 된다라는 걸로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게 회사마다 상품마다 뭐 기준이 다른가 봐요?
2: 네, 그 암보험을 판매하는 회사마다 이제 면책 조건이 좀 다른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뭐 어떤 보험은 가입과 동시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암보험도 있고요. 어떤 회사는 뭐 90일이 지나야 보상이 되고 어떤 회사는 뭐 180일만 지나도 100%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 암보험이라고 해서 모든 회사의 보장 조건이 똑같은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상품에 따라서 면책기간이나 감액기간 그리고 감액 비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점도 이제 기억을 하면서 자 어떤 상품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100% 보장이 가능하고 또 다른 상품은 일정 기간 동안 일부 금액만 지급하는 식으로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0: 네.
2: 따라서 보험을 리모델링하거나 추가로 가입을 할 때에는 이런 감액 기간이나 면책 기간 또한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1: 이 보험 소비자분들이 정말 많이 놓치는 부분인데요.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으로 좀 리모델링 다 했는데 네. 얼마 지나지 않아 진단을 받게 되면 이 새로운 보험의 감액 조건 때문에 오히려 기존 보험보다 적은 보험금을 받게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험 리모델링 할 때는 기존 계약을 무조건 해지하기보다는 새로운 보험의 보장 조건과 이 기존 보험의 보장을 좀 충분히 비교한 뒤에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근데 저 그 TV 보험 광고 같은 거 보다 보면은 가입 즉시 바로 진단금 지급 뭐 이런 문구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건 믿어도 돼요?
2: 네, 뭐 이런 암보험 관련된 광고를 보면 뭐 면책 이후 보험금을 바로 보장한다라고 광고하는 회사들을 간혹 보셨을 텐데
0: 많이 봤어요.
2: 네, 광고를 보고 이제 안에 있는 내용을 잘 살피지 않는다면 이제 놓치기 쉬운 부분도 있긴 하거든요. 자, 면책 기간이 지나면 즉시 암 진단비 1,000만 원 100%를 보장한다. 라고 해놓고 1년이 지나면 2배 보장합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0: 네.
2: 뭐 대신 이제 보험료는 뭐 다른 보험회사에 비해서 좀 비쌀 수 있는 거죠.
0: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100% 지급이라는 표현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네요.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도 좀 잘 살펴봐야 되고요.
1: 네, 그렇습니다. 결국 핵심은 광고 문구가 아니라 실제 보장 금액과 보장 조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총 암 진단비가 2천만 원인 상품을 초기에는 1천만 원 지급, 일정 기간 이후에는 2천만 원 지급하는 구조로 좀 만들어 두고,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100% 보장, 이후에는 두 배 보장, 이렇게 표현도 할 수도 있다라는
0: 어쨌든
1: 것이죠.
0: 어쨌든 죽인 주니까요.
1: 네, 말장 아니죠.
0: 그러네요.
1: 그래서 이 암보험을 가입하거나 리모델링할 때는 단순히 이 광고 문구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보장 내용 또한 꼼꼼하게 확인해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0: 네. 이 폐렴을 계기로 암보장을 다시 점검하고 싶다는 40대 남성분의 고민 문자 소개해드렸는데요. 가족력과 가족 구성, 소득 공백까지 고려해서 필요한 보장을 살펴보고 암보험의 면책 감액 조건과 실제 지급 금액도 따져봐야 한다는 사실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또 암보험은 같은 진단비라도 회사와 상품에 따라서 뭐 면책 기간, 감액 기간,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몇 퍼센트 보장이라는 문구보다는 실제 언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혼자서 확인해 보기 어렵잖아요.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내 보험 보장 분석 좀 제대로 자세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무료 상담 가능하니까요. 이쪽으로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번호 샵 0951 우물정 0951로 상담이라고 남겨주시면 전문가의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65님이 질문 주셨는데 뇌혈관 질환 보험을 가입해 두려고 하는데요. 심뇌혈관, 부정맥 복잡한 이름이 너무 많네요. 뇌혈관 질환 보험을 가입하고 부정맥 보험도 또 따로 가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2: 뭐 일단 뇌혈관 질환이랑 뭐 부정맥은 뭐 좀 다른 보장이기 때문에 보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제 각각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뭐 뇌혈관 질환은 그냥 뇌혈관 질환 하나로 이제 통일되는 경우가 많고요. 뇌혈관 질환에서 가장 빠뜨리기 쉬운 보장이 이제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라는 질환이 있거든요.
0: 네.
2: 이게 미니 뇌졸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뇌혈관 질환 보장을 가입을 할 때 일과성 뇌허혈 발작도 보장을 하는지 안 하는지 반드시 좀 살펴보셔야 되고, 자 심장 질환 같은 경우는 뭐 허혈성 심장 질환 그리고 심장 질환 부정맥 이런 보장들을 좀 세분화해서 판매를 하는데 발병률이 가장 높은 뭐 협심증만 보장받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제 허혈성 심장 질환을 가입을 하시면 되고 나는 뭐 심부전이나 심방세동 심방조동 뭐 판막 질환까지 다 보장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심장질환이라는 보장을 가입을 하면서 이 심장질환 보장 안에 부정맥도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보고 선택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뇌질환이랑 심장질환 때문에 네,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0: 왜요?
2: 그 뇌혈관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잖아요.
0: 네.
2: 그럼 의사 선생님이 허혈성 심장질환입니다라고 진단을 내리면 보험금을 줘야 될까요? 안 줘도 될까요?
0: 의사 소견이니까 줘야 되지 않을까요?
2: 네, 근데 안 줘요.
0: 왜요?
2: 그 보험회사들이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인한 손해율이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요.
0: 많이들 발생하니까요.
2: 네, 그 검사 결과지를 일단 보거든요.
0: 네.
2: 그래서 혈관의 막힘 정도가 좁아짐이나 막힘 정도가 50% 이상은 되어야지 우리는 보험금을 주겠다.
0: 아이고 또 저렇게
2: 네,
0: 또.
2: 이게 50% 미만은 퇴행성 질환이라고 보고 우리는 보험금을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약관상 그 어디 눈을 씻고 찾아봐도 협착 정도를 얘기하는 것들은 네, 절대 없어요. 그냥 진단만 받으면 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0: 약관이 없으면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그러니까요. 근데 그래서 예전에는 보험금은 이제 보험 약관에 명시된 대로 지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신 트렌드를 보면요. 보험 약관보다 앞서는 게 이제 보험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0: 아,
2: 보험사가 이제 마음이 내키면 주고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이제 주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쨌든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을 가입을 하신 분들은 협착률 정도가 최소 30% 이상은 진행되어야지 보험금 지급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꼭 인지하시고 네, 상품을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아, 이 보험사 양반들 또 쓸데없이 촘촘해진다 또. 그죠? 9232님이 질문 주셨는데 저 코로나 3차 주사 후유증으로 눈꺼풀 위아래가 떨려서 보톡스로 떨림을 좀 줄였는데 이거 치료 목적으로 미용이 아니라 치료 목적으로 보톡스를 맞았는데 실손보험으로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2: 네, 그 치료 목적으로 이제 치료를 받으셨다라고 하면 진단명이 나와 있을 거거든요.
0: 네.
2: 근데 당연히 뭐 진단을 내렸으니까 치료를 했겠죠. 그 진단명이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이제 미용이나 뭐 외모 개선의 목적이 아니라고 판정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0: 실제로 이렇게 보톡스를 미용 목적이 아니라 치료 때문에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2: 맞습니다.
0: 오늘 이 소개된 문자 좀 참고해 보셔가지고 내 사례랑 연관이 있는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께서 돈이 되는 정보 가득 나눠주셨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해라 하시는 원포인트 하나씩 짚어주신다면요.
2: 네, 많은 보험을 가입하는 것보다 내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 문구 한 줄 때문에 가정경제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을 할 때는 반드시 주요 사항, 약관에 명시된 주요 내용을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12월이 되면 그동안 그 건강검진 미뤄뒀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예약하기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0: 맞아요.
1: 하거든요. 그래서 12월 달에 건강검진 좀 앞두신 분들, 지금 이 짝수인 생일인 분들, 이 보험 점검부터 미리 해두고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0: 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최동기 본부장님, 구도현 팀장님,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내용 중에 놓치신 부분 있으신 분들 오후 5시에 재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어요. 마지막 곡 장범준의 내 마음이 그대가 되어 남기면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아나운서 이가희였습니다.

0: KBS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0: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0: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봅시다.
1: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2: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1: 둘째,
2: 추락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1: 셋째,
2: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1: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2: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3: TBS 교통정보. 명절 앞두고 물동량이 늘다 보니 서울시내도 고속도로도 평소 이 시간대보다는 정체 구간이 많은 편입니다. 게다가 서울은 사고와 고장차까지 여러 군데 있는데요.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동호대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났고 동작대교 조금 지나 5차로에서도 또 다른 사고 처리 중입니다. 가양대교 조금 못가 4차로에서는 차선 긋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가양대교 조금 지나 4차로에는 고장차도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도 월릉나들목 부근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묵동나들목부터 정체고요. 서울 도심은 집회와 행진, 행사 때문에 무척이나 혼잡합니다. 되도록 지하철 이용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특히 율곡로 창덕궁에서 광화문 쪽이나 사직로 사직터널에서 광화문 쪽으로 정체가 극심합니다. 또 퇴계로 4가에서 회현 사거리 쪽으로도 밀려 있습니다.

0: 지역.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인데 최강일구입니다. 새 옷을 하나 사려고 해도 옷장이 비어야 사고요. 새 가구를 들여놓으려고 해도 집이 비어있어야 합니다. 또 약속을 좀 취소해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복잡한 머리를 비워놔야 새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법이죠. 비어있어야 무언가가 보이고 비어있어야 생각이 납니다. 이 가을에는요 복잡한 일상을 좀 비우고 새것을 채울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9월 16일 수요일 시동 거셨습니까? 좋은 음악 고가라 뉴스 연중 무휴 허리케인 라디오 실기 신유 줄리엣

0: 뭔가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먼저 머릿속을 꽉 채운 고민과 염려들을 비워보시기 바랍니다. 비워야지 다시 채울 수 있는 법이죠. 좋은 음악 고가랄 뉴스 듣고 나면 남방송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입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옵니다.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0: 미치겠다. 복근 문제.
1: 애들 때문에 돌겠다. 양육 문제.
0: 죽지 못해 다닌다. 직장 문제.
1: 헤어진 남친 때문에 잠도 안 온다. 애정 문제.
0: 손님 없어 죽겄다. 사업 문제 등등 세상의 모든 고민거리를
1: 말로만
0: 해결해 드립니다.
1: 구이구이 최고 인생 고민 상담. 울지 마세요. 울지 마.
0: 호통이 아니고 호통의 달인이죠. 나는 화낸다. 그래서 존재한다. 대신 화내주는 남자 대화남 최욱씨 어서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0: 네. 아니 좀 뭐 밖에서도 그렇고 안에 들어와도 보니까 좀 인상을 많이 쓰고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래요? 네?
1: 아니 제가 그 사무실 위층에 네. 골프 연습장이 있어요. 어. 제가 옛날에 한창 좀 골프를 좀 배우다가
0: 젊었을 때
1: 네, 또 몇 년 쭉 쉬다가 네. 또 사무실 위층에 또 있길래
0: 아, 오랜만에 한번 있길래. 네,
1: 갔거든요.
0: 언제? 오늘?
1: 네. 그래서 네. 이제 딱 연습을 했는데 네. 아, 뒷땅을 진짜 오지게 쳐가지고 지금 왼쪽 이 갈비뼈가 위에 가슴 쪽에 갈비뼈가 지금 아 너무 아파요. 지금 금강고 같기도 하고.
0: 예, 네, 금강 그거 네. 아, 저도 골프 아파. 옛날에 처음 배울 때 왼쪽 이게 결려가지고 네. 예, 나는 병원은 안 갔는데 그러니까. 고생을 꽤 했어.
1: 저는 가봐야 될
0: 보름
1: 것 같아요.
0: 넘게 했는데
1: 아, 그러니까.
0: 나중에 보니까 아마 그 갈비뼈에 금이 갔을 수도 있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 뒤에 낫긴 나았는데.
1: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아, 좀 소리를 지를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
0: 어, 정말. 진짜.
1: 아! 아, 아파. 아, 아파.
0: 그거 안 되는데. 아.
1: 일단 뭐 해보는 데까지 하다가요.
0: 그냥 있는 대로 해. 네. 소리 지르다가 네. 네가 인가 아! 이렇게 가 그냥.
1: 아니 일단 해보는 데까지 네. 하다가 뭐 정 안 되면 네.
0: 그리고 뭐 골프를 가든가. 말이에요 그렇게 무식하게 막 그 뭐 회초리 치듯이 막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원리를 알고 해야지. 네? 네.
1: 내가 이래서 골프를 관둔 거예요. 하도 옆에서 그렇게 막 미주알 보주알 막 가르쳐 주더라고 백돌이들이. 아 그래가지고
0: 나보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1: 아니 다른
0: 나는 백돌이는 전 낫어 그보다는 전 뭐 골프 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만 네,
1: 그렇다고 저는 뭐 그냥 오래간만에 한번 저기 연습 한번 해본 거예요
0: 그래 그냥. 아유 아유 요새 골프 뭐
1: 골프를
0: 아유 저희가 지금 나눈 선물 네. 그 선물에도 브라보 골프 스크린 골프 4명 이용권 드립니다
1: 스크린 골프는 이제
0: 그러면 네, 갈만하죠 이 정도야 뭐 대중 스포츠지 옛날이나 뭐 고가 스포츠라고 합니다
1: 브라보 골프가 되게 요즘 뭐 핫하다고 하던데 네. 그러니까 진짜
0: 근데 손님이 별로 요새 많이 줄었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1: 아무래도 네. 뭐.
0: 좋습니다. 네. 자, 이 코너가, 대화하는 코너가 최고 인기 코너 아니에요. 허리케인 라디오에서. 네? 청취자들 위해서 하여튼 컨디션 조절을 좀 잘해주길 바라고.
1: 네. 네.
0: 자, 요 밑에 문자 안내 좀 읽어주세요.
1: 아,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대신 화를 내드리는 코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모르게 여러분들 화나는 그 일이 되게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요즘에 더욱더 그럴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뭐 장사 가는 데서 짜증난다거나.

0: 갑질을 누가 이렇게 한다, 나한테. 아니면 돈 꺼가지고 안 갚는다. 아니면 내가 저기 옆에 밭에다가 저기 그, 어? 걸음을 이렇게 쌓아놨는데 그 걸음 쳐갔다, 예를 들어서.
1: 지난번에
0: 어.
1: 그런 거 있었죠.
0: 예, 별의 별 거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사연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 화를 내드립니다. 예? 50원의 유료 문자, 샵0951. 네, 선물도 많이 남아있으니까 선물 받아가시고요.
1: 그래요. 그냥. 가슴 결지는 않는 것 같은데.
0: 아파요, 아파요, 지금.
1: 아프긴 아파요. 아프고. 예. 자, 여러분들, 최근 씨가 오늘 화내면서 얼마나 악소리를 낼지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볼까요?
0: 네.
1: 자, 첫 번째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4288님의 내용인데, 거마리오, 운전하면서 휴대폰 전화하지 맙시다. 앞에서 버벅거리는 차 추월해서 보면요, 대부분이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휴대폰을 하고 있어요. 네. 정말 왜들 그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0: 아, 핸드폰 좀 그만 봐!
1: 희국 씨, 호되게 화 좀 내주세요.
0: 아, 운전하면서 핸드폰을 왜 보는 거야, 진짜! 어, 괜찮은데?
1: 어, 괜찮아.
0: 괜찮은데요?
1: 안 결려?
0: 어, 이건 또 다른 쪽이구나, 이거.
1: 아, 여기 실전형이야, 실전형.
0: 뭐 하는 건데? 도대체 운전하면서 핸드폰을 볼 정도면 뭐가 이렇게 급하길래 핸드폰을 봐? 도대체 끝나고 보면 되지? 왜? 뭐 주식 확인하는 거야? 주식? 주식 확인하면 뭐해? 확인하면 뭐 올라? 어? 떨어지면 떨어지고 내리면 내려가는 거지? 그러다 골로 가! 뭐 야동 보는 거야? 야!
1: 야, 그거 네가 운전하다가 하는 건 아니지?
0: 보지 마!
1: 네가 하는 건 아니지?
0: 아, 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경풍대에서 향냄새 맡기지 마!
1: 아니, 근데 운전석에 앉아 휴대폰으로 야동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걸 네가 어떻게 알아?
0: 뭘 어떻게 알아요? 알기는 그냥 물어보는 것이.
1: 상상이나 못하는 거야. 어, 서로 웃기는 사람이네.
0: 참 또 너무하시다.
1: 아니, 주식 그거 보는 건 뭐 이해가 돼.
0: 저는 핸드폰으로는 안 봐요.
1: 그 뭘로 봐?
0: 컴퓨터로 봐요, 왜요? 모니터로, 그게.
1: 저기 차에다가 PDA
0: 그 조그만한 거 뭐 보이지도 않은 거 놓아놔가지고 뭐 어떻게 봅니까 핸드폰으로 텔레비로 봐야지 여러분 다 농담이에요 아시죠? 저는
1: 아니
0: 지금
1: 농담 아닌 것 같아요
0: 아니, 아닙니다 형님 이건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돼 그 젊었을 때나 뭐 20, 30대나 좀
1: 호기심에 알았어 왜 이렇게 흥분해 아니 알았다고
0: 우리 형님이나 제 나이 되면요 아시잖아요
1: 형님이나 제 나이나? 너 몇 살인데 나하고 나이를 같이
0: 아, 뭘 같이 늙어가는 사이에 왜 그래
1: 뭐
0: 15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이제 뭐 어?
1: 야.
0: 어차피 몇 년 있으면 같은 60대 아니에요?
1: 뭐?
0: 아닌가?
1: 몇 년이?
0: 아니다
1: 네가 60대 되면 형은 막 70 중반이야 어?
0: 안 봅니다 그래서 아, 요즘에 그래요? 절대 안 봅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안 보는 걸로 확인하는 걸로 하고요
0: 여러분 뭐 야동을 네. 보면은 뭐 안 되잖아요 불법이잖아요 이거
1: 아니, 그건 안 모르겠고. 하여튼 운전하다가는 보면 안 돼.
0: 보지 맙시다. 네. 핸드폰 하지 마요, 운전하면서.
1: 아니, 아까 지금 이 문자 있습니다만은 제가 여기 상암도 아까 오다가
0: 네.
1: 저기 그 난지 공원 앞에서 좌회전해서
0: 네.
1: 이 상암동 쪽으로 이제 올라와야 되거든. 근데 그 직진 차로에 있는 차인데 중간에서 안 가는 차가 봉고버스가 하나 있더라고.
0: 어, 안 가요?
1: 왜? 어, 카니발 왜? 같은 차인데.
0: 네. 왜 안 가요?
1: 모르지 내가. 근데 지금 저 얘기 들으니까.
0: 네.
1: 어? 휴대폰 가지고 그거 쳐다보지 말아라.
0: 네.
1: 혹시 그분도 휴대폰 쳐다보느라고
0: 아, 그럴 수
1: 신호
0: 있겠다.
1: 떨어졌는데도 네, 네. 어? 안 가는 게 아닐까 싶더라니까.
0: 아, 그러게. 저는 집에 가는 길에.
1: 아니 차가 새 차인데 안 가고 있는 거야. 고장났을 리는 없고.
0: 어, 그러게 왜 그러고 자나?
1: 그러니까
0: 술 먹고 자고 있을 수도 있겠다.
1: 자거나 아니 졸거나 아니면 네. 휴대폰 보거나.
0: 둘 중에 하나죠. 네.
1: 그래요. 자 그러면
0: 뭐야 이게?
1: 4218님께서 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친구한테 작년에 빌려간 150만 원 돌려줘 그랬더니
0: 네.
1: 너는 그 돈 없어도 살잖아. 이러면서 연락 끊더라고요. 친구야 나도 힘들다. 최국 씨 내 친구 좀 혼 좀 내주세요.
0: 돈 내놔 인마. 돈 내놔. 네가 인간이야? 이게 아주 꼬갈 때는 아주 죽을 듯이 하고 그냥 막 아주 내리라도 그냥 골로 갈 듯이 꼬가더니 진짜 이제 와서 배째라는 거 뭐야? 어? 네가 인간이야? 야, 150이 뭐 장난이야? 150이? 요즘 같은 시기에 진짜 150이면 진짜 배민의 배달을 몇 번에 아우 가슴 아파.
1: 야.
0: 배달을 몇 배민
1: 야.
0: 배달을 몇 번을 해야 되는 줄 알아?
1: 야,
0: 어? 돈가스가 몇 개인 줄 아냐고? 야, 150이면 지금 하이닉스 주식 좀만 보태면 살 수 있어.
1: 아, 이게 최고,
0: 돈 갖고 와.
1: 최국 대화남 이제 이 후원 박수 한번 쳐줘야 돼. 아, 에?
0: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타쉽 태워가지고 화성에 보내버릴까 보다 그냥.
1: 그거 형이 가르쳐준 건데 아주 네 거로 자연스럽게 한다 그냥.
0: 계속 이제 외워버릇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 지금 돈가스 PD가 네. 쿠팡 이츠 배달 경험 음? 내가 얘기를 들었거든. 지금 전부 다 나가서 알바하잖아.
1: 아, 지금 돈가스 PD님이 휴일에는 주말에는 뭐
0: 아니 주말이고 간에 다 이제 안 온다니까.
1: 여기. 요즘 쿠팡 이츠 배달해요?
0: 그럼 별거 다 한대. 아, 참 힘들게 지금 알바를 하고 있어요. 저기 지금 저 밖에 지금 기술 감독도 예? 두부 공장에 배달하고 다니고 예, 그러거든. 150만 원 이거 간단한 돈 아닙니다. 빨리 지금, 줘 그래 빨리 줘.
1: 우리 지금 뭐 저기 뭐 대학로에서 다 연극하는 우리 연극 배우들이에요. 우리 영, 아니 제가 연역과 나오고 또 대학로에서 또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보통 배우들이 이런 알바를 많이 하거든요. 진짜. 알바하고 밤에 알바하고 또 그걸 또 생활비에 하면서 공연하고 그렇게 하고.
0: 그 생활을 체육 씨 네. 어느 정도 했어요?
1: 저는 뭐 몇 년 했어요? 몇 년? 신인 때. 예, 신인 때. 대리. 그러면은... 대리 운전했었죠, 저는.
0: 아, 부업으로?
1: 예, 초창기 때.
0: 그러면은 그 대학로에서 연극하고 그럴 때는 저 극장에서 돈을 안 줍니까?
1: 네.
0: 야, 열정 하나로 버텼구나.
1: 식권 줘요, 식권.
0: 식권 하나
1: 식권.
0: 줘?
1: 예.
0: 근처에 식당가에 가서 밥 먹으라고.
1: 예, 그거 해줘요. 예, 거기 전주식당 사장님 잘 계시라 모르겠어요. 야. 어, 삼겹살 맛있었는데 쿠폰을 아. 계속 모아요, 식권을.
0: 그래서?
1: 식권을 모아서 나중에 삼겹살 먹고 막 그랬었죠.
0: 아, 예. 한 번에? 네, 한 번에. 해서?
1: 예, 그 전까지 술 좀 굶다가.
0: 그랬구나.
1: 아, 그랬던 적이
0: 있어요. 최욱 씨는 저 삼겹살 먹을 때마다 옛날에 고생했던 그 생각이 나겠네. 예?
1: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0: 뭐야?
1: 지금도 힘들어. 지금도. 이게 옛날에 겪던 고생담이어야 되는데 예. 지금도 비슷하니까 지금도 짜증나는 아니, 거예요.
0: 도대체 여기 TBS에 있는 사람들은 잘 나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힘들어, 다 힘들어.
1: 아, 근데 우리 돈가스 피디님 진짜, 와, 우리 다 우리 직원분들 지금 생활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 보니, 들으니까. 네. 아, 갑자기 너무 또, 막, 또 슬퍼지네.
0: 그래서 아까 저, 대학로 배우들이야, 그랬구나.
1: 이거 지금, 아, 이거 진짜 빨리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지금 TBS. 이거 이러시면 안 되면 계속 이렇게.
0: 누구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 정치권한테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0: 아, 지금 얘기 좀 해줘봐.
1: 아,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TBS가 옛날에 그렇게, 예? 교통방송 하면서 이렇게 기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교통, 대한민국 교통 시스템에. 그러면, 아, 이렇게 힘들 때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0: 아이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1: 배달 안 되잖아, 배달! 아 가슴 아파. 아. 아, 아파. 아.
0: 아이.
1: 근데 여기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 같지만 네. 그 쿠팡 이츠 배달 이런 거 네. 열심히 하면 돈 많이 번다고 하던데. 열심히 하면. 예? 네? 돈천도 번다고 하는 아, 얘기는 들었는데 아무튼.
0: 저 바블로 가라는데 오바하면 역효과 난다.
1: 아, 그래요?
0: 여기까지만 하자고. 야.
1: 아, 제가 얘기하면 안 되니까 형님이 야. 얘기하셔야 된다고.
0: 아, 내가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 아, 사람아.
1: 저는 좀.
0: 못하지. 그래서, 네. 자, 지금 저 최국 씨가.
1: 세훈이 형!
0: 최국 씨.
1: 세훈이 형!
0: 세훈이 형이 누구야?
1: 아, 이번에 당선되신 분 계시잖아요. 아, 아. 어?
0: 잘 아냐?
1: 아, 몰라요. 다 형이지, 뭐. 아. 뭐, 나한테 뭐 안 꽂아주고 다 형이지, 뭐.
0: 듣고 오게 됩니다.
1: 뭐, 동네 형이지, 뭐, 다.
0: 강진 씨의 신곡, 흐르는 강물이 되어 듣고 오겠습니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자, 계속해서 문자 소개해드립니다. 대화난 문자.
2: 강진 선생님은 저기.
1: 네.
2: 그 일본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겠네요.
1: 왜?
2: 강진이잖아, 이름이 강진. 갑자기 생각이 들어가지고.
1: 알았어. 네. 아, 개그 본능 살아났습니다. 예. 네, 그 강진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네. 네. 자. 그래서 일본 진출을 안 한다는 얘기도 있어. 그 왜 강진으로 예명을 해? 뭐 아, 여진은 이런 거 어때? 여진. 진짜로 하려고. 아이, 됐고. 이름 가지고 그러면 안 되고. 예. 그 이름 갖고 그러면 안 돼요. 최욱 씨. 자. 새싹 문자 2475님의 네. 분기 탱천하는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70평생 처음 문자 보내요. 7월 초에 이달 초네요.
2: 네네.
1: 아, 이달 초가 지난달 초네. 중랑천 공용 수도가에서 어떤 중년 여성이 개를 목욕시켜서 안 된다고 그랬더니 아저씨가 뭔데 참견이야? 수도가 당신 거야?
2: 아.
1: 이러면서 반말을 하길래 당신 집에 가서 목욕시켜라 그랬거든요.
2: 아. 네.
1: 몰상식한 시민들 아. 최국 씨가 혼을 좀 내줘야 됩니다.
2: 아.
1: 일단 화 좀 내주세요.
2: 공용
1: 지금 말이에요. 2475 이 민원 문자 보내신 분을 밖에서 전화 네. 섭외하고 있대.
2: 아,
1: 자
2: 진짜요?
1: 일단 여기까지 야. 문자로. 예.
3: 아 아줌마 아줌마 뭐 시에게 지금 어? 수도가에서 개를 보고 시키면 어떡해? 그 사람들이 막 뭐 먹고 세수하고 그런 데서 아무리 개가 이제 뭐 애견이고 저 가족이고 하겠지만 때와 장소를 가려야 될 거 아니에요. 똥 오줌 못 가리고 정말.
4: 아니 근데 여기가 아저씨 거예요?
3: 아저씨 거고 나발이고 지금 이게 지금 여러 사람들이 쓰는 거 아니에요? 이 아줌마가 진짜 미쳤나 정말 진짜.
4: 아 왜 욕을 하고 그래요?
3: 내가 언제 욕을 했어 미친 욕이야.
1: 아유
2: 이 아줌마 좀.
1: 아니 근데 왜 한 달 전쯤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 어. 청계천변에서 어떤 중년 여성이
2: 네.
1: 그 목욕 타월도 갖다 놓고 비누를 막 이렇게 목욕하던 장면.
2: 아,
1: 그거 못 봤어?
3: 아줌마 같은
1: 그거 못 봤어? 그 이야기?
2: 못 봤어요.
1: 아, 못 봤구나.
3: 아줌마 같은 사람이 저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저기 그 공용 목욕탕 가가지고 막 어? 저기 우유로 막 샤워하고 막
1: 공용 목욕탕이 어디 있냐 우리나라에?
2: 그럼 뭐라고 불러요, 그거?
1: 대중탕?
2: 대중탕, 네. 대중탕.
1: 자, 지금 2475님 요 문자.

0: 보내주신 2475님 70평생 처음 문자 보내신다 그랬더니 약간 아마 형님쯤 되실 것 같아요. 자, 연결이 됐답니다. 안녕하세요.
1: 여보세요.
0: 아유, 안녕하십니까. 형님 안녕하세요.
1: 네, 네. 네, 안녕하세요.
2: 아이고, 네, 예. 반갑습니다. 예.
0: 그 대교에 그러니까 중랑천 어디이신가 봐요?
1: 네, 상계동이요.
2: 아, 상계동이시구나.
0: 최국 씨 인사드려.
2: 네. 아유, 아유, 반갑습니다. 예.
1: 네, 감사합니다.
2: 예, 아주 그냥 험한 꼴을 당하셨네요. 고용수도과에서.
1: 네, 아유. 아주 그냥 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서 발도 씻고, 개를 목욕시키고, 오늘 물에다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몰성식한 놈들이. 아, 많아요, 아주.
2: 정말 진짜 어쩌고.
1: 그래서 오죽하면 내가 막 욕을 해, 내가.
2: 예.
1: 욕 많이 했어요, 내가. 나한테도 욕을 하고.
2: 잘하셨어요.
0: 욕 내용은 하지 마세요, 형님.
1: 예.
0: 예, 그냥 욕만 했다는 얘기만 하시고. 네. 방송에서 예, 예, 예. 적나라하게 욕하면 저희가 걸리니까. 예.
1: 네,
0: 그냥
1: 네.
0: 욕했다는 얘기만 하고 욕의 내용은 안 하시는 걸로 하고.
1: 예, 예, 예, 예.
2: 그 공영 수도과라는 게 뭐 구체적으로 어떤 수도, 그러니까 수도예요, 수도?
1: 네, 그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목이 마르거나 덥거나 하면 그러면은
2: 네.
1: 물을 먹으라고 어, 서울시에서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2: 네.
1: 거기서 이제 발을 닦고 뭐 개 목욕을 시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갖고 진짜 아주 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2: 좀 이렇게 뭘 상식하는지 모르겠어요.
0: 이게 사람 맛이라는 음용수 용으로 만든 건데 거기다 자신 네. 반려견을 갖다가
2: 네.
0: 비누칠까지 네. 해가면서 목욕을 시킵니까?
1: 비누칠은 비누는 안 가져오고 비누칠은 안 했는데
0: 네.
1: 거기서 그냥 목욕을 시키는데 냄새가 네. 얼마나 많이 나는지
0: 그렇겠죠.
1: 수도가에서 그렇게 개를 목욕시키냐고
0: 네.
1: 내가 막 야단쳤어요.
0: 네. 그랬더니 그 여성분이 뭐라고 그래요?
1: 그 내용대로 네. 아저씨가 뭔데 참견이냐 그러면서 이게 아저씨 거냐 그러면서
0: 네.
1: 뭐 그러면서 이제 욕을 하고 그러더라. 이런 게 그 나도 이제 막 욕을 했어요.
0: 이런까지만 하세요. 큰일 납니다.
1: 예, 예.
0: 아, 그래서, 형님.
2: 아, 그래서 결국엔 예, 예. 누가 이겼어? 누가 이겼어?
1: 그냥 막 욕을 하고 그랬더니 가버리더라고요.
2: 형.
1: 내가 하도 막 욕을 하니까.
2: 아, 형님 위인이시네. 형님이 이기셨네. 네.
0: 아니, 개가 반려견이 큰 반려견이에요?
1: 아니요, 중간치대요.
0: 중간 정도.
2: 중자.
0: 한 네. 5kg에서 7kg 사이쯤 되나 봐요.
2: 네. 그 정도면 무슨 뭐 한 진돗개.
0: 중형견.
2: 리트리버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0: 리트리버는 대형이지.
1: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그러니까.
2: 네.
1: 지도 이제 민망한지 그냥 가버리더라고. 가면서 이제 막 수저씩 메고 그러더라고.
0: 네. 저기, 형님. 상계동 형님.
1: 예. 네.
0: 상황극을 한번,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재현을 해보는 의미에서
1: 네. 네.
0: 그 아줌마 역할을, 그 중형견을 공영수도가에 데리고 와가지고 목욕시키는 아줌마가 최국 씨다 생각하고요.
1: 네? 네.
0: 제대로 화를 네. 좀 내주세요. 그 아줌마한테.
1: 네.
0: 대신, 형님이 네. 근데 하는데 적나라하게 욕은 막 하시면 안 돼요.
1: 예?
0: 네?
1: 예, 예, 예.
0: 그냥 감정만 섞어주시지, 말로 네. 다 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시작. 예, 예. 형님 가다가 봤어.
3: 아이고, 우리 뽀삐, 시짜, 시짜. 아유, 땀 많이 흘렸지? 여기 공영 수도가에서. 아유, 겨드랑이도, 아유, 박박 씻고, 아이고. 아유, 얘가 똥을 쌌네. 아유, 똥도 좀 닦고.
1: 아니, 여기서 목욕시키면 안 돼. 개 목욕시키면 안 돼요, 여기서.
3: 아이씨, 아니, 참.
1: 냄새 나고 그러는데.
3: 아니, 아저씨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요. 내가 내 강아지 내가 시킨다는데.
1: 아유, 공영 수도가에서 무슨 목욕을 시켜.
3: 아니, 이거, 이거 물 쓴다고 해서 뭐가 들어오지는데, 사람이 씻나, 개가 씻나, 똑같은 거 아니야, 씨? 아이씨, 진짜,
1: 맞지 않냐고, 이래? 소모감 있고, 얼마나 더러워, 먹는 수도가에서 왜, 여기서 목욕을 해서, 니네 집 가서 하지.
3: 이게 수도가가 아저씨 거예요? 이 수도가 아저씨 거냐고?
1: 다 동명인데, 왜, 니가 여기서 목욕을 시켜?
3: 이 아저씨가 정말, 진짜, 듣자 하니까, 정말 아저씨 이렇게 말, 나이 먹은 게 벼슬이야?
1: 아이, 니네 집 가서 해. 니 밥 사고에서 목욕시키든지 해.
3: 뽀삐 물어.
1: 아니 이런 여자가 어딨어. 세상에 못된 여자가 있고.
3: 아이 짱당. 어? 아이 왜 이렇게 쳐다보고 그래요. 왜 이렇게. 가자 뽀삐.
0: 아이고.
2: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0: 잘하셨어요. 저는 듣고 있는 저는 재미있었습니다만은 정말 네.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2: 아직 분이 안 풀리신 것 같은데요 지금 형님.
0: 네. 그
2: 좀 전에.
0: 상계동 형님.
1: 네.
0: 실제로는 현장에서는 막 욕도 하셨어요?
1: 아유, 많이 했어요.
0: 아, 근데 오늘 지금 참으신다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아이고.
1: 아니, 이건 지금 욕하는 거 아니에요.
2: 아, 나 듣고 싶어 미치겠네 진짜. 아, 시원하게 저기 파블로 PD 한번 양복 한번 입고.

0: 가져올까요, 우리가?
1: 파블로, 파블로. 아, 이 형님 뭐 좀 보내드려, 나눔 선물.
0: 어, 저 선물 드려요.
1: 저기, 형님이요.
2: 네.
1: 여기 저 나눔 선물 하나, 예, 지금 고르고 있는데, 뭐 하나 보내드리도록 네. 할게요. 예.
2: 네,
1: 알겠습니다.
2: 아유,
1: 저기, 감사합니다. 상계동이라고 네. 그러셨죠?
2: 네.
1: 그러면 저, 월곡역, 성북구 월곡역에,
2: 네.
1: 김만희 떡볶이집에 가시면 3, 4인 어치 사장님이 네. 그냥 주거든요. 한번 가실래요? 네. 떡볶이 드시러?
2: 네.
1: 그래요.
0: 손주분이랑 같이 가면 되겠네요.
1: 네.
2: 네.
1: 알겠습니다. 어, 근데 70평생 아유. 처음 문자를 보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문자 보내는 건 누가 알려줬어요? 혼자 하셨어요?
2: 아, 몇 번 시도했다가 네. 실패하고 못했어요. 그러다가 하니까는 이제 되더라고요.
1: 아, 그래서 오늘 처음 성공하셨구나.
0: 저 진짜 궁금한, 진짜 이건 뭐 다른 얘기인데 전혀 다른 얘기긴 한데 진짜 제가 궁금해서 형님한테 좀 여쭤보는 건데요. 저도 네. 제가 이제 50대 초반이거든요.
2: 네. 네.
0: 형님 이제 70대이지 않습니까?
2: 네.
0: 그 70대의 그 어떤 생활이나 삶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뭐 괜찮네 뭐 이런 정도인가요? 아니면 막 아, 진짜 막 아, 나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아, 늙어가지고 나 어떡하냐 뭐 어때요?
2: 어, 그냥 주어진 삶 대로 그대로 살고 있어요. 그렇지. 그냥 운동해가면서.
0: 아, 진짜요?
2: 네. 네.
1: 저기, 형님.
2: 다니면서.
0: 저도 이제 겪어야 될 그런 이제.
1: 아니, 잠깐만.
0: 언젠가.
1: 최국이 네. 너는 그런 거 이 형님한테 물어볼 연조가 아니야.
0: 아, 금방 가요.
1: 몇 살인데. 그런 걸 이 큰 형님한테 물어. 나 정도는 돼야 네. 물어보는 거지, 이 사람아.
0: 시간이 너무 금방 가가지고. 지금.
1: 알았습니다. 네. 최국이가 좀 용서해 주세요, 형님.
2: 아이, 괜찮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라고 네. 감사합니다.
1: 아이고,
0: 목소리는
1: 고맙습니다.
0: 저보다 훨씬 젊어 보이시는데.
1: 저 형님.
2: 네.
1: 좋아하는 노래 있으면 신청곡 틀어드린다는데.
2: 네.
1: 예. 뭐, 평소에 네. 듣고 싶은 노래.
2: 잠깐만요. 그러면 얼른 생각이 안 나왔어. 아미세.
1: 예?
2: 네? 현철의 아미세요.
1: 현철의
0: 아미세.
1: 아미세.
2: 아미세.
1: 네. 현철의 아미세?
2: 예.
0: 네.
1: 오, 저는 처음 들어볼 것 같아요.
0: 형님 목소리가 저 이박사 닮아가지고 이박사 노래 하실 줄 알았더니.
1: 오, 진짜 신발에 이박사 목소리 닮았다. 그런 얘기 안 들으셨어요?
2: 아니요. 네.
1: 아미세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형님 한번 불러봐 주세요. 앞부분만.
2: 갑자기 한번 하려고 그러니까는.
0: 원래 그래요.
1: 아, 네.
0: 원래 갑자기.
2: 안 보면 보고 싶고, 그러면 미워라.
1: 알겠습니다.
0: 바이브레이션이 되시네요.
1: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상계동 형님, 네, 지역의 파수꾼 되시고요. 현철의 아미새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전화 연결돼서요. 떡볶이집 다녀오세요. 그리고.
2: 네, 감사합니다.
1: 예, 고맙습니다.
2: 예. 네.

0: 네, 상계동 형님의 신청곡으로 현철의 아미새. 저는 한번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닌 것 같기도 하는데 아미새가 뭔 뜻이냐고 파블로한테 물어봤더니 아름답고 미운 새를 아미새 줄여서 아미새
1: 그런 원래 거. 있는 새 이름은 아니고
0: 이게 네. 네. 보니까 노랫말에도 아름답고 미운 새 아미새 당신 네. 남자의 애간장만
1: 신조어네요 신조
0: 합성어지 신조어는
1: 합성어 아니고. 합성어
0: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미워라
1: 그게 뭐야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미워
0: 안 보면 그 말이지
1: 그러면 그래. 안 봐야 된다는 얘기네 결국 네.
0: 그러니까 좀 아름다워서 같이 있고 싶은데 자꾸 또 미운 짓도 하고 예뻤다
1: 와이프 얘기하는 거야 와이프
0: 사랑하는 여인
1: 보통 와이프가 네. 그렇잖아요 안 보면 보고 싶은데 보면 아우
0: 뭐야 뭐라 그랬어 지금
1: 아 10분 좋고 뭐 이런 거
0: 자 대화남 1918님께서 자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난번에 대화남에서 퇴비도 훔쳐간다는 사연을 들었는데 그랬죠?
1: 네. 네.
0: 저는 정반대의 경우를 겪고 있습니다. 집 근처에 조그만 텃밭을 얻어서 아이들하고 함께 여러 가지 작물을 심어놨는데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분들이 저희 텃밭에서 네. 반려견의 배변을 보게 하는 분들이 계셔요. 아이들이 텃밭에 왔다가 똥 받고 기겁을 합니다. 최국 씨. 개똥은 걸음으로도 쓸 수가 없고 벌레만 생기니 제발 남의 밭에다가 개똥 누지 말라고 좀 해주세요.
1: 아 근데 진짜 개똥은 걸음으로 안 되는 거예요?
0: 어 그런다 그래요.
1: 그러네.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0: 그야말로 개똥은 쓰레기네 쓰레기. 야, 없다 쓸 데도 없네.
1: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그러더니 그거 다 가져가. 걸음으로도 못 쓰는 야 진짜 애들이 똥발 개똥발 밭이잖아요. 왜 거기다 똥 싸게 왜? 어? 아주 별 사람들이 다 있어 아주 그냥 걸음이 안 된다고 걸음이 진짜 왜 거기 네가 인간이야?
0: 딴 거 좀 해
1: 딴 것도 아니고 왜 하필 남의 밭에다가 저 똥을 진짜 아니 사람 똥도 아니고 개똥을
0: 지금 최욱 씨가 골프 연습에 뒷땅을 해가지고 왼쪽 가슴이 결려가지고 이걸 뭐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여기 결리는 거 골프용어로
1: 엘보
0: 아니 엘보는 여기고
1: 뭐야
0: 오른쪽 팔뚝 같은데 관절이고 가슴 결리는 거 뭐라 그러는데
1: 담
0: 그치 담 하여튼 예. 하여튼 저 투혼을 지금 최욱 씨가 왼쪽 가슴을 부둥켜 안으면서 그 고통을 참으면서 네가 인간이야를 외치고 있습니다 아이고
1: 똥을 다 싸게 하고 나오면 안 돼요 강아지를
0: 그 사람 마음대로 되냐?
1: 안 되는 건가?
0: 아니 애라면은 야 너 산책 나갈 건데 에? 국이야 너 똥 싸고 나가 그럴 수 있지만
1: 그러니까
0: 강아지한테 너 말 걸 수 있어?
1: 아니 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이제 딱 똥이 마려워가지고 뒷다리를 드는 순간에 가서 손으로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0: 그런 강아지가 뒷다리 드는 거는 오줌 쌀 때 거야
1: 아니 어찌됐건 그걸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정신도 없이 왜 어떻게 그렇지. 그걸 키워요
0: 그렇지.
1: 그런 거 다 가봐 가고 하고 키우는 거지
0: 아이 좋습니다
1: 옛날에는 임금님 똥도 먹었대잖아
0: 누가 그래
1: 봤어 사극에서
0: 어디서 그런 게 있냐
1: 아 의원이 그 똥 찍어 먹었대며
0: 아, 그 매화. 먹은 게 아니지 맛을 보는 거지 매화, 사람아
1: 넘어가 넘어가
0: 오늘 세게 나온다 너 야 근데 강아지가 뒷다리를 들면은 똥을 싸는 거야 이게
1: 아니에요 뭐, 아,
0: 오줌 싸는 거지 아니 새로운 학설을 막 들고 나오네
1: 쭈그려 앉으면 받아 쭈그려 앉으면 쭈그려 앉는 순간 받아요 왜 거기 밭에다가 그 똥을 놓게 왜 자기 것도 아니면서 우리 문자 보내신 분 그거 어떻게든 뭐 대출로를 받든 돈을 모으든 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애들을 위해서
0: 그렇지
1: 그 장만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똥밭을
0: 예.
1: 얼마나 짜증나겠어 왔는데 진짜 개똥이 진짜 이렇게 펼쳐져 있으면 애들이 그거 자 그거 다 모종사부로 이렇게 그거 뭐 뭐죠
0: 밭을 그, 가꾸는 거지
1: 그렇지 가꾸려고 갔는데 똥 밟으면 얼마나 짜증나
0: 좋습니다
1: 아줌마가 그거 밭에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0: 야 최욱 씨가 그 예? 골프 치다가 뒷땅 쳐가지고 담이 생기니까 힘이 더 나는 것 같아. 좋습니다.
1: 아, 힘들어요.
0: 힘들죠? 예. 조금만 더 하면 돼. 지금 44분이니까.
1: 버텨.
0: 한 10분만 더.
1: 버텨.
0: 자, 8750님의 문자입니다. 반장한테 일이 힘들다고 그랬더니 그만두라고 하네요. 아 너무 속상해요. 이 나이에 그만두면 갈 데도 없는데 지가 반장이라고 말을 그렇게 쉽게 합니까? 화 좀 내주세요.
1: 야!
0: 혹시?
1: 야! 네가 반장이다? 예의가 없어 예의가? 어? 야 힘들다고 하면은 아 그래? 어떻게 좀 어떻게 하면은 좀 네가 괜찮겠니? 뭐 이렇게 서로 대화하자고 한 거 아니야 서로 어떻게 좀 위로를 좀 바랄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이 그거를 바로 외물차에 그럼 관도 이러면 네가 인간이니? 야 너는 뭐 태어날 때부터 반장이었어? 너도 다 힘들 때가 있었을 거 아니야?
0: 그렇지.
1: 힘들어도 다 윗사람이 너 배려해주고 개화해주고 그래서 그 자리에 가져간 말이야. 그거를 너는 때려치라고 이런 나쁜 인간아.
0: 네가 반장이야.
1: 뭘 봐도 뭘 봐도
0: 네가 반장이면 다야 그래.
1: 네가 반장이면 다야.
0: 한 번 더.
2: 뭘 한 번 더 해요.
0: 아, 세 번을 해야지.
2: 진짜.
0: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세 번은 해줘야지.
1: 내가 힘들어 지금. 내가 힘들어. 어떻게 나 때려칠까요? 아, 힘들어.
0: 아이고.
1: 야, 사과해. 그렇습니다. 사과해 반장님.
0: 아 정말. 아 그만둬라. 아 이렇게 말이 쉽게 나오는 게 아니지. 만약에
1: 그 얼마나 재수없어요.
0: 힘들다 그랬으면 너 그만둬 그럴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만 안 두고 계속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좀 서로 논의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 사는 세상에서.
1: 아, 당연하죠.
0: 힘들다 그래. 너 그만둬.
1: 그러니까
0: 얼마나 야속해.
1: 아니 본능적으로 야 그러니까 어떡하냐.
0: 이 나이에 지금
1: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0: 8750 님이 나이를 안 쓰셨습니다만 갈 데가 없는데 그만둬 그러면 어떡해. 네가 인간이야 지금.
1: 너무한다. 반장 정말. 자. 반장 부장 저
0: 부장 저 김경래 빠블로 부장 제 부장이잖아 이제. 8052번님께서 문자를 옛날에 김병조 개그맨의 유행어 지구를 떠나거랑 한번 해주세요.
1: 그 무슨 말이에요 그게 지금 갑자기 이토 끝도 없이 갑자기 하는 거야 갑자기.
0: 아 일론 머스크 스타쉽 그거예요. 지금 들으시나 봐. 그러니까 김병조 씨는 지구를 떠나거라고요. 최고위가 요즘 이제 최첨단으로.
1: 야 우리
0: 스타쉽 진짜. 태워서 화성 보낼 거야. 이게 이제 유행으로 가라 이거야.
1: 정말 오래간만이다 진짜. 지구를 떠나거랑.
0: 그렇죠. 아 MBC 옛날에 그저 일요일 밤에 아주 히트곡이었어요.
1: 유행어 주족이셨죠 김병조 선생님이. 지구를 떠나거라. 그랬지, 또 뭐 있었지?
0: 그거지 뭐.
1: 있었는데.
0: 5886님께서 개똥을 말하니까 생각이 났는데요. 우리 공원에는 사람이 대변을 꼭 봐요. 아우 들어. 아우 냄새.
1: 아, 나 진짜 지금.
0: 화장실이 30m 거리에 있는데도 그러니 혼 좀 내주세요. 아, 최욱 씨 네? 항상 열 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야, 지 강아지가 딱 함부로 똥 싼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어디 사람이 저래? 아니 화장실 30m 있으면 어? 거기 가서 하지. 아이고.
1: 아저씨 사춘기야? 반항하는 거 뭐야? 화장실 옆에 있대잖아요. 거 좀만 걸어가서 이거 보시면 되는데 그걸 굳이 거기다 싸는 이유가 뭐야? 이유가 뭐야 도대체? 네. 이유가 뭐야? 뭐 오기야 뭐야? 아 야씨 이상한 아저씨네 진짜. 어? 왜?
0: 공연 음란죄야 저런 거. 공연 음란죄.
1: 걷다 싹 똥을. 아 나 참 진짜.
0: 똥 어디다 싸 그래? 똥을 왜 거기다 싸 그래?
1: 똥을 왜 걷다 싸?
0: 아, 몸 아파.
1: 가슴 아파도 그래요, 지금.
0: 한 번 더.
1: 왜 걷다 싸? 잠깐만. 아, 기술 감독님이 저기 밖에서 아, 아줌마일 수도 있는데 왜 아저씨라고 하냐고.
0: 에이. 아줌마는 아니시겠지. 아줌마는 아니겠지.
1: 거기까지는 가지 마시죠. 예. 예. 아우, 상상만 해도 짜증나요, 진짜. 예. 예.
0: 자. 아, 오늘 똥 얘기가 많이 나오네.
1: 왜, 오늘 똥데이에요? 똥데이.
0: 6512번님 명불허전 앵커 최일구 선생 찐팬 애청자입니다. 최국 씨는 별을 쏘다 때부터 좋아하는 찐팬이고요. 아 별을 쏘다 예 그때 아, 한번 해줘봐. 별을 쏘다.
1: 아 제가 한 게 아니라 걔가 한 거예요. 조원석.
0: 아 맞아 맞아.
1: 저는 옆에서 그냥 받쳐주는 역할이었어요. 어떻게 받쳐지는 역할한 게 대박이 났어.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난 계속 받치는 거야.
0: 그러니까 주연으로 나가야 되는데 네, 주연이 된다.
1: 스타트 잘 끊어야 돼요 우리 개그맨분들. 네.
0: 하여튼 최국 씨 별을 쏟아 때부터 좋아하는 찐팬인데요. 전철 승강장 의자에 어딘지 알죠? 지하철 승강장 의자.
1: 네.
0: 지하철 전동차 안이 아니고 네. 승강장 의자에 먹다 남은 음료수 캔 또 빨대를 꽂아놓은 음료 용기 등이 놓여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아. 쓰레기통이 옆에 있는데도 그냥 놓고 가네요. 이런 걸 볼 때마다 불쾌해갖고 제가 대신 쓰레기통에 버릴 때가 많습니다. 제발 공중도덕 지키는 문화인들이 되기를 바라며 네. 최국 씨 가슴이 아프더라도 호통 좀 쳐주세요.
1: 갖다 왜 버려? 그냥! 왜 여기다 버려? 거기 쓰레기통인데.
0: 딴 거 좀 해봐. 딴 거. 맨날 똑같은 거 하지 말고.
1: 뭐 있지? 어? 꺼져버려! 네가 인간이야? 어?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 너 같은 인간들이 그렇게 쓰레기를 한번 있는데
0: 니네 집에 버리면. 가져가 그래.
1: 네가 그렇게 쓰레기 되는 거야, 쓰레기.
0: 니네 어? 집에 가져가 그래.
1: 가져가, 니네 집에. 그치. 어? 처먹었으면 버려야 될 거 아니야?
0: 저 파블로가 저 애드립이 약하대. 노래 한번 듣고.
1: 애드립 강했으면 내가 벌써 떴지?
0: 이 박사가 부릅니다. 학교 매점 출출해? 이런 노래도 있나 보죠. 자, 듣고 옵니다.

0: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 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1: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0: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54년생 심벌한 이박사의 노래, 학교 매주 출신의 네. 재밌는 노래.
2: 이분은 천재예요, 천재. 아.
1: 자, 오늘 최국 씨 뒷땅 하면서 왼쪽 가슴에 담까지 걸리고 부상 투혼으로 아주 열심히 해줘서 고맙습니다.
2: 뭐 다음 주에 올래나 모르겠습니다.
1: 출연료도 네. 못 받는데 이런 이야기 저 아내분께서 알고 있어요? 뒷땅 쳤다는 거? 그래야 여기 다쳤다는 얘기?
2: 걔는 내가 이거 하고 있는지 할래나 모르겠다.
1: 이 대화나 하는 걸 모르고 계시죠? 자, 하여튼 최국 씨 부상도 고맙고요.
2: 예.
1: 오늘 끝곡입니다. 실버절 힘든 싱어죠. 정연아 씨 노래 듣겠습니다. 끝곡으로 봄날이야 이 노래 들으면서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2: 내가 최고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TBS 캠페인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3: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5: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귀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4: 이 시각 고속도로에 정체 구간이 많은 건 아닌데요. 사고와 고장차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서울 양양 고속도로 서울 방향 홍천 휴게소 부근에서도 사고 났습니다. 갓길로 옮겨서 처리 중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에서 안성 휴게소 쪽으로 몰려 있는데 이 안성 부근에서도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은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쪽으로 정체입니다. 화성휴게소 부근과 팔탄분기점 부근에 각각 고장차가 있고 서서울요금소 진출로 3차로에도 역시 고장난 화물차가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은 성주휴게소 부근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요. 감곡에서 여주분기점 쪽으로도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서울시내에서는 동부선도로 의정부 방면 성동교 부근 3차로에서 조금 전 사고 났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2: 절찬리 방송 중.
3: 3부 첫 곡입니다. 성환이 부릅니다.

0: 성환의 노래 아름다워라 듣고 왔습니다. 자, 8272님께서 결혼은 미친 짓입니다. 저도 60대 중후반으로 인생 2막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퇴직 후 운전대를 잡고 버스 운항가에 다니는데, 아, 이거 저 버스 기사님이시구나. 버스 승무 기사님. 너무 힘들어서 관두려고요. 마나님한테 품위를 올렸는데 결제를 안 하고 단칼에 반려하네요. 예. 일구님 말씀하신 진 인사하고 대처명만 기다리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 버스 운항을 하시는데 너무 힘들어서 아 이거 그만두면 어떨까? 마나님한테 얘기했더니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 인사 대천명이 아니고요. 사람은 자기 할 일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가 아니라 남편은 자기 할 일을 다하고 나서 누구의 명령을 기다린다? 마나님의 명령을 기다려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더니 그걸 인용을 하셨네. 아니 근데 8272님 60대 중후반이시면 저하고 비슷한 연조 같으신데 아까 저 79살 형님도 현역으로 일을 하고 계신데 건물 관리하고 계신데 엄살 아니에요 이거? 예? 한 10년은 앞으로도 더 우리가 뛰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자, 우리가 5천만 인구 중에 20%가 지금 예? 다 저게요. 예? 60대 이상 65 이상 아닙니까? 저 같은 노인들이 우리나라에 천만 명 초고령 사회입니다. 예.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뭐든지 해야 돼요. 네. 뭐든지 하고 계신 우리 중장년층 여러분께 정말로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요. 예지 아빠님 아주 문자 잘 보내시는 예지 아빠님이 10대 피부 뺨치는 피부미인 물광 피부 트롯 여돌 박주희님 박주희 가수 저 밖에 노란 옷 입고 저 밖에서 뭐 틱톡 한다고 지금 들어오지도 않아요. 휴대폰 가지고 팬들하고 지금 미팅하고 있다는데 야 찬산에 물광 피부에 트롯 여돌 여돌은 뭐지 여돌 여돌이 뭐예요 여자 아이돌 아 여돌 박주희님 사심 가득 보조 진행 오늘도 기대합니다. 근데 뭐 박주희 씨가 피부미는 물론 맞는데 10대 피부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바블런티 듣기로 아마 50 다 된 걸로 아니에요? 밖에서 막 웃고 난리 났어. 아 나에게 왜 이런 걸 적어놔 그래. 아이 정말 자 잠시 후에 보조 MC로 피부미인 박주희 씨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조항래 원장은 미리 옆에 좀 앉아있고요. 잠시 후에 광고 있는 방송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아 신난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 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유동 골뱅이.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0: 얼굴이 칙칙해서 짜증난다. 얼굴 피부.
1: 김이 잡티가 너무 많아 미치겠다. 잡티 고민.
0: 모공이 넓어져서 창피하다. 모공 관리.
1: 주름살만 늘어가니 죽겠다. 주름 고민.
0: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각종 피부 질환을
1: 제대로
0: 해결해드립니다.
1: 소음 좀 내주세요. 탁지와
0: 피부치료의 만능손 조항래 원장의 피부클리닉.
1: 예쁘지 않다고 좀 울지 마소.
2: 울지 마.
0: 아, 나훈아 선생님 울지 말랍니다. 자, 오늘 상담 보조 알바 소문 좀 내주세요. 대한민국 최고 인기 가수 박주희 씨, 어서 오십시오.
3: 네, 반갑습니다.
0: 아, 노란 옷이 아주 개나리 옷 입고 온 것 같아요.
3: 감사합니다. 알바 참 좋네요. 네.
0: 알바. 뭐 알바는 뭐 알바비를 줘야지 알바지. 네? 그냥 보조 MC 합시다. 보조 MC.
3: 아, 저, 아이, 그냥 이리, 이리저리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좋네요, 오늘 알바.
0: 자,
3: 네.
0: 그리고 오늘 피부 치료의 만능손 손대면 바로 백옥 피부로 바꾸겁니다. 조합래 오킴스 피부과 원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네.
0: 뭐 두 번째죠, 두 분.
4: 네, 두 번째입니다.
0: 어때, 화합이 잘 될 것 같아요, 오늘?
3: 응? 네, 저희 그 짧았지만 그래도 한 시간 전에 하면서 이렇게 내적 친밀감.
0: 오.
3: 굉장히 좀 친밀을 진짜.
0: 근데 그런 것까지 안 물어봤는데.

0: 뭐 친밀감이 있냐? 괜찮냐 그랬지? 뭐 친밀감 있냐 물어보진 않았는데 되게 좋아하시네.
1: 아니 근데 되게 이게 인상이 좋으셔가지고 우리 원장님.
2: 감사합니다.
1: 네. 친하게 지내요.
3: 저기 박주희 씨 아까도 여기 들어올 때부터 휴대폰 막 들고 오면서 그게 네. 틱톡인가 하는 거라며?
1: 틱톡 라이브 지금 오. 하고 있죠. 네.
3: 근데 뭐 1주년 팬 미팅을 했다고요?
1: 아 네. 틱톡 라이브 이제 1주년이 이제 지났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팬 여러분들을 만나 뵙습니다.
3: 어디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길거리에서 하나 그냥? 휴대폰만 있으면 되는 거야?
1: 아, 티토 라이브요? 응. 기본으로는 이제 휴대폰이고요. 응. 이제 만약에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다, 그러면 컴퓨터하고 5인패, 마이크.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거를 조그맣게 제가 혼자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음악도 틀고, 말도 하고.
3: 그러니까 뭐.
1: 소통도 하고.
3: 유튜브 같은 거 하려면 뭐 스튜디오도 만들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해야 돼?
1: 틱톡도 이제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요.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튜디오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3: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은 아저씨가 틱톡 하려고 그러면.
1: 네.
3: 돈이 없잖아. 아무데나 길거리 가서 막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1: 하셔도 돼요.
3: 그래요?
1: 네. 그럼요. 틱톡은 기본이 핸드폰이기 때문에 핸드폰만 있으면
3: 네. 그러면 저 일산 오킴스 피부과 그 사무실 이런 데 빌려서 좀 해. 아이고 틱톡 하는 의사는 없어요?
2: 글쎄요 틱톡을 제가 잘 안 해서 그러는데 네. 아마 그 유튜브나 인스타 같은 걸 하는데 틱톡 하시는 분들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3: 그 네. 조 원장님도 유튜브, 인스타 뭐 그런 거 하시고?
2: 네, 뭐 조금 하는데 네.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한번 해볼까 하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1: 저는 적극 추천드려요. 진짜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 선생님들 막 피부 상담 하실 것 같잖아요. 피부과면. 네. 그 선생님들 이제 점심시간에 식사만 하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2: 식사를 보내 저기 방송으로 나간다고요?
1: 시간이 그때밖에 안 되니까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시면서 탈모 관련해서 그거 얘기해주세요.
3: 아, 밥을 먹으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1: 네. 어. 인기 엄청 좋으시던데요?
3: 그거 괜찮네요. 그런 거 한번 해보시지. 네. 그런데 그거 하다가 틱톡 하다가 밥 먹다 틱톡 하다가
2: 그러니까.
3: 또 상담하다가 이 밥이 넘어가 그러면? 체하는 거 아닐까?
1: 그분은 너무 잘 드시던데.
3: 아니 근데 지금 저 박주희 씨가 의사분들도 틱톡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요. 제가 요새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유튜브에 그 내과 의사분들 당뇨, 혈당 낮추는 거. 혈당을 그대로 두면 너 죽는다. 뭐
1: 맞아요.
3: 이런 거.
1: 네.
3: 아, 그거 열심히 본다니까?
2: 네네. 아니, 그렇지 않아도 얼굴이 완전히 그 청년이 되셨어요.
3: 아니, 제가 그래가지고 요새 술을 안 먹고.
1: 네.
3: 뱃살 빼느라고.
1: 어머.
3: 당뇨는, 저도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한 얘기인데 하도 많이 보니까 외웠어, 나도. 당뇨는 한번 걸리면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래.
1: 맞아요.
3: 근데 뭘 맞아요? 알아요?
1: 아니, 그런 것 같아요.
3: 아니, 고칠 수 있는 병은 아니고, 그 관리를 해나가야 돼.
1: 그래야 된다.
3: 안 그러면 큰일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1: 저희 어머님도 당뇨셔가지고, 되게 그 부분에서 저도 관심이 좀 많아서 봤더니.
3: 그죠? 네. 아니, 그래서 피부과 전문이시니까 피부과에 대한 유튜브 있잖아요.
2: 네네.
3: 그런 거를 짧게 짧게 많이 올려주시면 그 환자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돼. 저도 그 내과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유튜브 여기저기 보면서 경각심을 갖는다니까.
1: 맞아요.
3: 이게 밤에 많이 먹으면 안 되는구나.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그전에 막 먹었거든. 이 정도야. 근데 아니더라고.
1: 살이 찌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게 일어나죠.
3: 뭐 그렇죠.
1: 그렇죠.
3: 지금 다 비웃는 거야.
1: 아니요. 아니요.
3: 아니 뭐 근데 뭐라 그랬어 지금. 뭐 살이 찌. 그래 나 살쪘었다 그래. 아이고.
1: 아니 근데 진짜 너무 피부가 좋아지셔가지고.
3: 아이고, 고맙습니다.
2: 아니 우리 저기 얼굴이 너무 작으셔가지고 네. 마이크에 얼굴이 가리신데요.
1: 제가요?
2: 9703님.
1: 아 예. 아 그렇구나 이렇게 보면 이러면.
3: 아 청취자 네. 문자에. 예.
1: 자 이렇게 조금 폴로 올라오도록 하. 하겠습니다.
3: 네. 네. 자, 그리고 자 오킴스 피부과의 이 조항대 원장께서 이 피부 플러스 탈모 전문입니다. 탈모. 자, 탈모와 관련된 질문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것도 지금부터 문자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상담 문자 소개하기 전에 보조 MC 박주희 씨.
1: 네, 네, 네.
3: 저기 여기 와. 요거 읽어야 돼.
1: 아, 그럴까요?
3: 50원의 유료 문자 여기부터.
1: 그래요. 아주 예, 저렴합니다. 네, 저렴하게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입니다. 무료 문자 TBS 앱으로 피부 관련 상담 받겠습니다. 그리고 알고 싶은 의학 정보 있으시면 상담 문자 보내 주시고요. 상담도 받고 나눔 선물도 받아 가세요. 선물

0: 많이 남아 있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슬슬 자 청취자들께서 문자들을 보내주고 질문을 보내주고 계시니까 지금부터 보조 MC께서 소개를 해주세요. 자, 상담 시작합니다.
0: 네, 1086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얼굴 피부염 10년 넘게 앓고 있었어요. 개털 알러지 진단을 받았고요. 그 후로 친구들도 못 만나고 은둔 생활하다 너무 심해져서 혼자 집에서 이제 독거 생활 중입니다. 집에는 강아지 두 마리가 있거든요. 그래도 낫지 않았는데 얼마 전 모낭염 진단받고 수란트라 쓰고 나서 언제 그랬냐는 듯 얼굴 가려움이 싹 나왔어요. 수란트라 장기적으로 써도 되는지 정말 개털 알러지였을까요? 처음부터 모낭염이었을까요? 와,
1: 수란트라가 뭘 수란트라가?
2: 네, 아주 그 질문이 네. 아주 복잡한 질문인데 일단 수란트라가 뭐냐면요.
1: 뭐 인도 말 같아. 뭐 알란트라?
2: 그 모낭충 우리 그 모공에 사는 모낭충이라는 어떤 벌레 일종을 없애주는 그런 바르는 연고약이거든요. 그,
1: 아 연고가 예, 이름이 연고. 수란트라요?
2: 예. 네네. 모낭충을 없애는 이 바르는 약인데 네. 보통 주사 피부염 얼굴 울긋불긋하고 모낭처럼 모낭염처럼 불긋불긋하게 돋는 그걸 치료하는 약인데 네. 이분은 개털 알러지로 너무 심해서 집에 있는 강아지 때문에 밖에 나와서 사시다가 네. 우연히 수란트라를 쓰고 나서 싹 좋아지셨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는 개털 알러지도 가지고 있는데 집에서 나와서 따로 사시니까 개털하고 접촉을 안 하니까 네. 개털 알러지는 이제 있지만은 어떤 알러지 증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면서 모낭충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같이. 그러다가 수란트라를 쓰니까 그 모낭충까지도 좋아지셨거든요. 네. 그래서 개털 알러지가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네. 혹시 다시 집에 들어가서 강아지를 만나면 가려움증은 심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수란트라는 장기적으로 바르셔도 됩니다.
1: 그렇군요. 네. 네. 자, 1086님. 참고하시고요. 이어서
0: 네, 373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탈모약은 50대가 먹어도 효과가 있나요?
2: 네, 사실 탈모약이라는 게 좀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어떤 탈모인지를 먼저 진단을 받고 그거에 맞는 탈모약을 드시면 되는데 50대에 탈모 많잖아요. 당연히 탈모약 드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0: 또 예.
1: 궁금해서 그런데 네. 여성 탈모는 없어요? 여자도 똑같은 그 약 먹으면 됩니까?
2: 어허. 아, 여성 탈모 엄청 많습니다. 근데 남자처럼 이마가 헌해지지 않으시고 네. 네. 이 정수리 이 그 정수리만 탈모가 옵니다. 그래서 여성 탈모는 지하철이나 이제 버스에 앉아 계실 때 서 계시는 분이 이렇게 내려다 봤을 때 이 정수리가 휑해 보이는 네. 그런 타입이 많습니다.
1: 예. 네. 여기 정수리?
2: 네, 정수리 네, 탈모. 네, 네, 네. 근데 이제 약이 있는데, 여성분들에게는 좀 금기되는 약도 있고, 임신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기형아 출산 때문에 좀 금기되는 약도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복잡하지만은 여성에게도 처방해서 드실 수 있는 탈모 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먹는 약, 바르는 약, 그다음에 주사 치료, 두피에다 직접 주사 치료 이런 것들로 여성 탈모 치료할 수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아, 지금 네. 뭐 기형아 뭐 출산 우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제가 한번 피부과 전문의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그 코로나 한창 때였는데 2021년이니까 그때였는데 네. 제가 그때 전국적으로 수혈할 피가 부족하다고 네. 대한적십자에서 헌혈을 좀 해달라는 캠페인이 막 있을 때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때 저기 저 뭡니까 저 용인 쪽에 살 때인데 중간에 버스 갈아타는 데가 강남역이 있는데요. 여기까지 네. 올 때 네. 보니까 거기 강남에 무슨 적십자사 무슨 강남 지부 그래가지고. 빌딩인데 미팅으로 올라와서 헌혈할 사람 헌혈하라 해서 갔어. 네. 그래서 가서 신분증을 냈더니 네. 이제 난 헌혈하려고 착한 일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거기 적십자사 직원이 컴퓨터로 막 치더니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네.

0: 선생님은 헌혈을 못한대.
1: 네.
0: 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혹시 이런 탈모약 드시냐? 그거 먹고 있다 그랬더니 안 된대. 그게,
2: 그게 정보가 떠요?
1: 정보가 떠요.
2: 어, 진짜요?
0: 네. 아니, 다 전산에 뜨겠지. 아. 아니, 처방을 의사들이 해주니까.
2: 아, 그게 다.
3: 그 처방 기록이 다 중앙으로 가서 이렇게 다른 병원에서도 혹시 무슨 약을 처방할 때 중복해서 먹으면 안 되는 약들 다 알 수 있어요.
0: 그러니까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네. 아니 그 왜 안 되냐 이 탈모약하고 그거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그 탈모약 성분 중에 산모가 만약에 내 피를 수혈받았을 때는
2: 네네.
0: 기형아 출산 우려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성분에?
3: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피나스테라이드 두타스테라이드 성분의 탈모약은 여성이 임신했을 때 그 약을 먹으면
0: 네.
3: 그 임신한 태아가 남자일 때
0: 네. 그 사내아이일 때
3: 성기에서 네. 약간 기형아가 발생할 수 있어요.
0: 아, 그런 게 있구나.
3: 네. 왜냐하면 드시는 약 성분이
2: 네.
3: 남성 호르몬 차단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의 어떤 그 용, 저기 농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
0: 역시 전문이라 진짜 전문적으로 사표를 네. 들었네. 아, 잘 못 해석을 했구만.
2: 아니, 저는 또 궁금한 게 실은 탈모라기보다 네. 그냥 어릴 때부터 그 유전적으로 제가 그렇거든요. 머리숱이 정말 없는 거예요.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 이모 외갓댁이 그래서 보면 탈모라기보다 지금이 어릴 때보다 저는 지금이 머리수가 차라리 더 나은 거거든요. 그래도 작은 편이긴 해요. 이런 거를 이것도 어떻게 노력을 하면 머리가 수가 많아지나요? 아니면
3: 사실 중량인가? 머리카락 네. 개수는
2: 네.
3: 피부 속에 모유드라고 하는 구조물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많아지진 않아요. 이 그 모유두가 촘촘히 많은 사람은 숱이 많은 거고
2: 네.
3: 모유두가 좀
0: 모유두가 뭐예요? 모유두가
3: 모유두 그러니까 머리 모자에다가 머리카 그
0: 유두, 머리 두피에 예,
3: 유두 오. 약간 그 구조물이 약간 젖꼭지 같이 생겨가지고
0: 네.
3: 뭐 모유두라 그러는데 그게 피부 속에 좀 고정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개수가 정해지는 건데
0: 네.
3: 본인이 지금 조금 숱이 많아진 것 같은 건. 모발 하나하나가 좀 영양을 섭취를 잘하셔서 좀 굵어지셔서 풍성해지니까 개수가 많아진 거예요.
2: 수가 늘어나진 않군요.
3: 수가 늘어난 건 아니고.
2: 잘 먹어서 근데 굵게
0: 그러니까
2: 해야 되는
0: 이 머리에
2: 거죠?
0: 갖고 있는 한 인간이 갖고 내는 밭의 규모가 딱 정해진 거네.
3: 그렇죠.
0: 개 머리에는 암만 그 해도 몇 개 이상은 안 자라.
3: 그렇죠. 몇 개 이상은 안 자라죠. 그렇지만 걔네들이 건강하게 자라면 느끼기엔 개수가 많아진 것처럼
2: 맞아요.
3: 느껴지는
2: 볼륨도 좀 커 되는 것 같고.
0: 그러니까 옥수수 밭이 있는데 옥수수 때가 네. 가늘면은 네. 전체적으로 밭이 좀 소홀해지는 거고 이게 굵으면은 풍성해 보이는 그런
2: 그런 것 같아요.
0: 근데 그러면 이 탈모 약과 관련해서 말해요, 원장님. 탈모약이 남성 호르몬 차단 효과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여성화 시킨다는 거예요?
3: 여성화 시킨다라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0: 네.
3: 남성 호르몬 종류가 많은데,
0: 예?
3: 그 중에서 테스토스테론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넘어가는 걸 좀 차단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0: 예.
3: 그러면 약간 남성상이 좀 떨어지긴 해요. 아주 낮은 그 퍼센테이지에서.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0: 네.
3: 뭐 정액 양이 좀 감소한다든지
0: 네.
3: 어떤 성 기능이 감소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0: 아, 그게 남성성이 떨어지는구나.
3: 아, 꼭 떨어진다고 보면 안 되고.
0: 아니, 근데 떨어져. 떨어져.
2: 그거 아니에요.
0: 아니, 그러니까. 안 먹을 수는 없고.
2: 아. 아니, 그 나이가 들면.
0: 아니, 가만히 있어봐, 여보세요.
2: 아니, 갱년기 때문에.
0: 지금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남성성 떨어진다는데, 지금. 아니, 근데 이거 먹다가 저도 그러니까 네. 이제 굵어진 거야. 어? 네?
3: 예.
0: 근데 이걸 먹다가 안 먹으면
3: 안 먹으면
0: 효과가 다 없어져 버려요?
3: 안 먹으면 다시 그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 작용을 해서
0: 예.
3: 다시 그 모유두가 가는 모발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2: 아.
3: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드셔야 돼요.
2: 잘 챙겨 드셔야 되네요.
0: 근데 저는 네. 전에는 하루에 하나씩 먹다가 요새는 뭐 이 격일제로 먹는다든가 그러거든요. 네. 괜찮아요 그 정도는?
3: 그 정도는 이제 그 정도는 개인적으로 괜찮으신 분들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0: 그 정도는 밭이 뭐 다 사라진다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0: 지금 봐서는 아주 훌륭하신데요.
1: 아, 저 몇 년 동안 이거 밭을 경작을 해왔는데. 아, 근데 우리 경작하다 보니까 남성성이 떨어진대잖아. 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2: 꼭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 나이가 드시면
1: 됐어.
2: 여성은 남성이 되고 남성은.
1: 여보세요, 이게... 그만하고.
2: 예.
1: 자, 아주 유명한 가수 노래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박주희 씨 노래를. 박주희가 누구야?
2: 저예요.
1: 네. 소문 좀 내주세요. 듣고 오겠습니다.

남자는 진짜 최고예요. 게임은 좀 똑부러지죠? 일찍이 저리 들어 속도 있지요. 한번 만나면 푹 빠져들어요.

0: 네, 아, 박주희 씨. 네. 노래 제목이 뭐였지?
1: 소문 좀 내주세요. 네,
0: 소문 좀 내주세요. 무슨 소문을 내라는 거예요, 도대체?
1: 나라 사람은 되게 이쁘고 괜찮다고요.
0: 아, 부잣집 만면일감이다, 이거지?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박주희 씨가 이거 아저씨 둘 사이에 앉아가지고 그냥 계속 웃고 있어. 네? 아저씨 둘 옆에 이렇게 가운데 앉아 있으니까 기분이 어때요? 젊은 사람은 아니라서.
1: 아유, 좋아요. 괜찮아요. 재미나요. 예. 그리고 계속 상담하시는 게 너무 진지하셔가지고 너무 재밌어요, 지금.
0: 아니, 저 방송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네. 박주희 씨 노래 나갈 때 또 조 원장님한테 네. 네? 몇 가지 또 물어봤잖아.
1: 네.
0: 못 들은 척으로 하세요.
1: 네?
0: 못 들은 척 해야 돼?
1: 네네. 네.
0: 일찍 비밀이라 밖에 나가서.
1: 비밀.
0: 네. 자, 문자 소개해 주세요. 자, 질문.
1: 네, 3952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60대 후반 여자입니다. 친구들보다 얼굴 주름이 없는데, 유독 눈 밑에 도톰하게 올라와 있네요. 친구들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거울을 볼 때마다 스트레스네요. 박사님 설명 좀 부탁드려요.
2: 네. 요 상태로 봤을 땐 일단 60대 후반 여성분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눈 밑에 뭔가 도톰하게 올라와 있다라는 말씀을 들어보면
0: 눈밑 지방?
2: 눈밑 지방이 나오시는 아,

0: 예, 눈 밑 지방은 사실은 참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최근에 레이저 충격파라는 그 벨루티 그 시술이 최근 다시 새롭게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수술하지 않고 레이저 충격파라는 그 시술로 눈 밑 지방을 좀 자연스럽게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그 레이저로 막 쏘는 거예요, 그러면?
0: 레이저를 쏘는 건데 네.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렇게 충격파 네. 우리가 꿀밤 세게 때리는 것 같은 어떤 네. 그런 충격파를 눈 밑 지방에 전달시키는 거예요.
1: 그러면 지방이 사라져요?
0: 지방이 그 충격파를 맞고 네.
1: 죽어?
0: 서서히 쉽게 말하면 서서히 죽어가요.
1: 아 여러 차례 이제 맞긴 맞아야 되는 거예요.
2: 예. 그런데 멍들지 않을까요?
0: 멍들 그게? 가능성은 있는데 네. 거의 안 듭니다.
2: 아 예. 기술이 대단하다.
1: 예. 박주희 씨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0: 박주희 씨는 지금 눈 밑 지방은 없고요. 네. 아주 아름답게 네. 눈 밑 애교살이 있으십니다.
2: 아, 있는 거예요?
0: 예, 그럼요.
2: 아, 이게 있게끔 여성분들은 화장을 또 그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도톰하게.
1: 좋겠어요.
2: 이렇게 되게 기분 좋아졌어요.
1: 피부과 전문의한테 애교살. 애교살이라는 얘기도 들어봤어요?
2: 네. 아니, 저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있게끔 네. 화장을 또 그렇게 하기도 해요. 메이크업을. 이래야 알겠습니다. 좀 예뻐 보인다. 그래가지고. 네.
1: 자, 또 1081님.
3: 네, 원장님 먼저 감사드리고요. 나이가 먹다가 보니까 머리가 한 반 정도, 즉 말하면 대머리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심을 때 병원에 입원은 안 해도 되나요? 그리고 하루에 머리 심을 때 그리고 하루에 다 이식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지. 가격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지. 가격은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야, 맞아. 오늘 지금 이 모발 전문이다 이 말씀을 드렸더니 다른 피부과 트러블보다도 모발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많죠.
0: 네. 네. 뭐 머리카락이 지금 반 정도 없으시면 뭐 죄송합니다만 대머리 맞을 것 같고요. 그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안드로젠성 탈모증이라 그러는데
1: 무슨성이요?
0: 안드로젠성 탈모증.
1: 안드로젠은 누구예요?
0: 안드로젠이 그 남성이라는 뜻이잖아요. 안드로젠.
1: 아, 그런 뜻이에요?
0: 그래서 아까 그 남성 호르몬 차단제를 네. 복용을 하면 이 안드로젠성 탈모증이 좀 치료가 되는 거죠.
1: 그래서요?
0: 그런데 이 안드로젠 탈모증일 때 뒤통수는 절대 탈모가 안 옵니다.
2: 아, 그래요?
0: 예, 유전적으로 뒤통수 네. 모발은 탈모가 안 오기 때문에 뒤통수 모발을 얻어서 탈모 부위에 옮겨 심는 모발 이식을 시행할 수가 있어요.
1: 네. 그렇구나.
0: 그런데 이거는 뭐 입원 안 하시고요. 한 병원에서 5시간 정도 걸려서 수술을 받으실 수 있고요. 네. 예. 뭐 탈모가 50% 정도 없어도 모발 이식을 하면은 거의 정상적인 어떤 그 스타일이 나오실 수 있는데 가격은 조금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평균적으로 한 3-4천 모 얻을 수 있고 비용은 한 4-500만 원 정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또 어느 정도 윤곽은 말씀해 주셨는데 궁금한 게 그러면 50%예요. 뒷머리만 있어?
0: 네.
1: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걸 이렇게 떼짱 떼듯이 예? 여기 앞에다가
0: 그렇죠.
1: 그건 이게 완전히 덮여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0: 아 그러니까 떼짱을 떼듯이 딱 옮겨놓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를 얻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 흩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밀도는 좀 떨어지죠.
1: 아, 예. 그걸 갖다가 아까 무슨 뭐?
0: 무슨 모유두요?
1: 모유두.
0: 아 예, 모유두를 어떻게 보면 모유두를 이식 옮겨 심는 거예요.
1: 앞쪽으로.
0: 네 맞습니다.
2: 그러면 그 머리를 하면은 짧을 거잖아요. 머리가 처음에 긴가요? 길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0: 이제 옮겨 놓으면은 예. 네. 짧은 모발이 이식이 된 거고 걔네들이 네. 어느 정도 시간을 지난 다음엔 정상적으로 이렇게 자라게 돼요.
2: 그렇구나. 대부분 정상적으로 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을
0: 그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네. 이식하자마자 자라지 않고 네. 이식한 건 한번 빠져요. 빠져더니 한 3개월 정도는 아무 소식이 없어요.
1: 이야 안타깝겠다.
2: 야 3개월 동안 그런
1: 시간과 돈을 들여서 네. 이식을 했는데
2: 얼마나 불안할까?
1: 석 달 동안 반응이 없어.
0: 그래서 이게 수술이 잘못됐나 네. 하고 걱정하는 시기가 지나면 네. 그때부터 모유두가 다시 일을 시작해서 모발을 만들어내기 시작.
1: 그럼 원장님이 그 석 달 동안은 많이 괴롭힘을 당하겠는데. 아니 왜 안 나오는 그래, 거야? 이거 왜 빠져버렸어 이거?
0: 아 그거 반대로 네. 수술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죠. 아. 그러니까 3개월 뒤에 쫙 나오는 걸 보고 제가 오히려 명의 소리를 듣습니다.
1: 아. 자 일정대로 가는 거니까. 예, 예, 예. 근데 뒷머리에 이렇게 이식한다고 뒤에서 빼면은. 아픈 뭐 모유두에다 이식한다 하지만 뒷머리 또 휑할 거 아니에요.
0: 뒷머리는
1: 여기서 뛰어가니까.
0: 뒷머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우리 연병장에 군인들이 많이 있는데 줄을 서 있는데 한 중간에 한 서너 줄을 쫙 빼면 그 자리가 비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좌우로 정렬 시키면은 다시 나머지 군인들이 그 빈 공간을 이렇게 메꿔주면. 그래서 그 빈 공간이 좀 사라진 것처럼 네.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떼어내고 봉합을 해버리면 그 떼어온 자리가 서로 맞붙어서 좀 없어지게 되고요. 예.
1: 뭐 알아요?
2: 아니 그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리고 뒷머리를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밑으로 자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려지지 않을까요, 조금?
0: 맞아요. 그래서 같아요. 빡빡 대머리 빡빡 깎지 않는 한 그 흉터는 보이지 않아요.
2: 위에 머리가 아래를 가려주니까 티가 덜 날 것 같아요.
1: 박수희 씨가 또 화가거든. 이 그림을 잘 그리니까 그림이 딱 생각이 나나 봐. 네. 그런 그림도 많이 그려요?
2: 어떤 거요?
1: 모발 이식 그림이라고?
2: 아니요, 그러진 않는데 흩뿌리는 거 많이 뿌리다 보니까 좀 생각이 나긴 하네요. 네.
1: 자, 또 다른 질문 좀 들어볼까요?
3: 네, 161286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하루도 빠짐없이 애청하고 있는 68년생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3주 전 피부과에서 대상포진 진단을 받아 약 연고를 처방받아 약 먹고 연고 발라서 물집은 거의 다 나았는데 대상포진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허리, 종아리, 맹장 주위 등 통증이 심합니다. 피부과에서 더 약 처방받아야 되는지 아님 다른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1: 대상포진. 예.
0: 네, 대상포진이 사실 그 감각신경을 침범하는 그 병이 질환이기 때문에 무지무지 아픕니다. 그래서 그 산통, 애기 낳는 고통 정도로 아픈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피부과 치료를 잘 받아서 대상포진 원인균과 염증을 다 치료가 됐는데 그 대상포진 바이러스 균이 그 감각신경을 다 망가뜨리고 낫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감각신경에 흉터가 남아서 그 통증은 몇 개월 몇 년을 계속 갈 수도 있거든요. 네. 보통은 한 몇 개월 갑니다만. 그래서 지금 오른쪽 허리, 종아리, 맹장부 이렇게 넓은 부위의 통증이 계속적으로 있다면 통증의학과 가셔서 네. 어떤 그 통증에 대한 치료를 다시 받으시는 게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네. 그러면 피부과에서는 이 대상포진을 이 뭡니까 진단을 잘 안 하시나요?
0: 아니요, 아니요. 대상포진은 피부과 질환이죠. 왜냐하면 여기 환자분도 그랬듯이 물집이 생기면서 통증이 생기니까 초기 대상포진은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1: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면은 이제 통증 그렇죠. 전문의 쪽으로. 예.
2: 저도 지금 대상포진이 피부과 치료를 지금 알았어요. 내과를 가야 하나.
1: 모르는 사람 많지.
2: 그렇죠. 근데 저도 이 질문 많이 받았어요. 대상포진은 어디를 가야 하나.
0: 그러니까
2: 한다.
0: 이게 대상포진이 물집이 생기기 전에는 아프긴 아픈데 이게 왜 아픈지를 잘 모르시고 막 파스도 붙이신 분도 있고 뭐 콩팥이 나쁜가 그리고 비뇨기과 가시는 분도 있고 네. 그러다가 물집이 탁 돋는 걸 보면서 이제 피부과 와서 대상포진을 진단받는 경우가 많으세요.
1: 네.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참 이 피부과 관련해서도 질환이 참 많을 것 같아요.
2: 네. 네?
1: 원장님 어때요?
0: 그렇죠. 우리 인체를 싸고 있는 게 피부고 이 내과적인 이 안쪽의 질환들도 피부로 표현되는 게 많거든요.
1: 어떤 병 예를 들면?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 안에 어떤 혹이 있거나 어떤 그럴 때 입 주변에 색소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내부장기에 암이 있을 때 이 복부에 어떤 혈관종처럼 이렇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아주 다양하죠.
1: 그렇구나. 대단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네. 그 노래를 한 곡 들을 건데 빠둘러가 PD가 제가 요즘에 보컬하고 상암동 실용음악학원 다니면서 보컬 레슨 받고 있거든. 박주희 씨.
2: 누가요?
1: 오빠가.
2: 아 진짜요?
1: 아 그래.
2: 아 그러시구나. 아, 응원합니다. 예.
1: 무시하는 거야 지금?
2: 아니 아니요. 예? 너무나 그 도전하시는 거예요.
1: 근데 응원합니다. 너무 네. 어려워요. 그 강의 듣기가. 그래서 포기할까 생각 중인데. 예. 네. 박주희 씨가 어떻게 예? 가수인데 나중부터 코치 좀 해줄 수 있나? 네? 원 포인트 레슨 같은 거?
2: 노래를 들으면은 뭐
1: 불가능한가?
2: 예. 아니 근데 도전하는 거에 진짜 큰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1: 아니 요새 네. 제 고음이 안 되니까 네. 뭐 예를 들면은 이승철의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네. 그 처음에는 가는데 네. 중간부터 막 올라가. 마이잖아 뭐 이럴 때 아 안 나와요.
2: 되게 어려운 노래를 하시는데요. 왜 하필 이승철 노래를 하세요?
1: 내가 이승철 좀 되고 싶다는 게 아니고 네. 고음을 일단 해결해야 되려고 일부러 하는데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파블로가 그 이승철 씨 정말 노래 잘하죠. 네. 안녕 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너를 보고 있자 그만하래.

0: 내가 이승철 안녕이라고 말하지만 예? 이걸 좀 따라 부른다는 자체가 언감생심입니다. 예. 그냥 하지 말까 그냥 레슨 받지 말까?
1: 아, 저 도전하신 거 그냥 해보세요. 왜?
0: 아, 그 한 옥타브 올라가서 솔까지는 되겠는데 와우. 그 위에 라버 이 곡의 문제야. 그게.
1: 그냥 아. 가수 노래 키를 낮춰서 부르시면 어때요? 꼭 그 키로 꼭 부르셔야 될까요?
0: 아, 나 키야 네. 자꾸 줄지요. 168인데 68에서 자꾸 줄어 66까지 내려왔어.
2: 지금
0: 자 됐고요. 자, 네. 자.
3: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4: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3: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5: 대리 부르셨죠?
3: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또 상담 좀 해주세요. 1435님.
2: 네, 지금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1: 네, 어떤 코... 저 청취자분인데, 예. 연세좀 있으신 분인데, 네. 사진을 보냈어.
2: 코에 이런 게 지금 4, 5년 됐어요. 치료 가능하는지요?
1: 네, 남자 청취자분인데, 코 네. 정중앙에, 콧등에, 약간 그.
2: 약간 빨간 점처럼 반점? 네. 네.
1: 반점 같은 거? 눈에 딱 띄는 건 아닙니다만. 네. 네. 빨간 네. 반점이라고 할 수도 없고, 약간 변색이 된 반점? 네. 살색은 살색인데, 진한 반점?
3: 지금 보내주신 그 사진에 그 어떤 그 외모를 봐서는 좀 연세가 있으신 분으로 보이고, 코 중앙에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어떤 피부 병변이 보이는데, 이게 없어지지 않고 4, 5년 동안 지속되는 걸로 봐서는 일반 습진도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어떤 피부암을 한번 정도는 의심을 해보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뭐 코 부위에 저렇게 생기는 게 이제 기저세포암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네. 편평세포암도 저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제 말씀 듣고 너무 깜짝 놀라실 필요는 없지만 대학병원을 가셔서 조직 검사를 받아서 아 이게 어떤 거다라고 확진을 받으시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지금 저 이 청취자분도 이제 연세도 좀 있으시고 이게 이제 계속 있다 보니 이게 도대체 뭐지 네. 모르잖아.
4: 그렇죠. 네.
1: 그러니까 저 큰맘 먹으시고 지금 저 조항래 원장이 얘기한 대로 그 대학병원 뭐 동네 피부과 가면 안 됐나요?
3: 조직 검사가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1: 그러면 대학병원에 와서 네. 조직 검사를 한번 그냥 받아보세요. 네, 화끈하게. 네. 자, 잘 다녀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 네, 다음은 유카나 이사님입니다. 저는 59세 남자이며 알레르기 염증으로 가려움 증상이 있습니다. 피부과 처방을 받아 스테로이드 성분이든 연고를 계속 바르고 있는데요. 처음 한 달간은 거의 매일 바르고 지금은 염증이 있거나 가려울 때 자주 바르는 편입니다. 피부 침착도 생기고 그러는데 계속 상처에 바르는 게 맞을까요? 계속 바르면 부작용도 있다고 들었는데 궁금합니다.
3: 네, 스테로이드 연고는 장기간 바르면 피부가 얇아지고 그다음에 또 모세혈관도 확장될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 바르시는 건 좋지 않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가려워하시고 또 염증이 있고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색소 침착이 오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가려움증을 가라앉혀 주는 보습 성분의 어떤 좋은 그 피부 장벽 개선 크림들도 있으니까 그 담당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한테 다시 상담을 받으시면서 스테로이드는 줄이고 또 다른 그 약으로 이렇게 대체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또 3726님께서
2: 네. 네. 아까 그 노래 말씀을 하셨잖아요.
1: 네. 그래서 제가 저 노래 연습한다는 거.
2: 노래하세요. 최일구 씨는 일단은 가까운 폭포에 가셔서 낙수 소리를 뚫고 나올 정도로 성량을 만들어 보세요.
1: 아니 이렇게 하면 고음이 나와요 그러면? 소리만 지른다고 고음이 나오지는 않던데.
2: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이게 진짜 위험한.

0: 한 건데요. 이거 옛날 방 창화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이제 하셨고.
1: 득음한다고 하는 분들.
0: 네, 이렇게 이제 하시다가 잘못하게 되면 영원히 목소리가 허스키 하게 될 수 있어.
2: 성대 결절 오는 거죠. 성대 결절.
0: 진짜 결제. 위험한 방법이에요, 실은. 아, 진짜로.
1: 상암동이 어디 분수대 없나?
3: 아이고. 자, 그러면 네, 여기까지 오늘 예, 피부과 클리닉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킴스 피부과 일산의 마두동의 조항래 원장님 이렇게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2: 아유, 영광입니다.
3: 출연료는 없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자, 우리 보조 MC 또 박주희 씨. 네. 수고 많이 하셨고.
0: 아유, 감사합니다.
3: 끝곡으로 이제 박주희 씨의 노래, 예, 청바지라는 노래 들을 건데. 네. 조항래 원장님, 청바지가 뭔 내용인지 아세요?
2: 청춘은 바로 지금.
3: 꼭 어떻게 알았어요?
2: 우와. 어우, 저의 어떤 그 18번 그 건배사입니다.
0: 아하.
3: 아, 이 노래를 들어본 적 있어요?
2: 아, 노래도 아, 들어봤고.
3: 나는 모를 줄 알고. 청바지가 뭐냐고 물어보면은, 여기 뭐, 데님 뭐, 이런 얘기 할 줄 알았더니. 알겠습니다. 자, 박주희의 청춘은 바로 지금!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두 분 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0: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오늘 서울 도심은 연이은 집회와 행진 그리고 행사로 아주 혼잡한데요. 특히 광화문 주변이 혼잡한 상태입니다. 오늘 율곡로는 율곡 지하차도에서 안국역을 지나 광화문 쪽으로 오전부터 정체 심하고요. 사직로 역시 독립문 부근부터 광화문 쪽으로 움직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광화문에서 시청 사이도 양방향 모두 제속도 내기 어려워 보이는 가운데 종로 4가에서 세종대로 사거리 쪽이나 을지로 4가에서 을지로 입구 옆쪽 퇴계로 5가에서 명동역 쪽으로도 밀리니까 지금 도심으로 가신다면 되도록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동부선도로 의정부 방면은 성동교 부근 3차를 사고 사고 난 지 1시간 정도 됐는데 아직 처리 중입니다. 이 때문에 강변북로에서 동부선도로 진입할 때부터 밀리고 올림픽대로 잠실에서 동작대교까지 40분 이상 걸립니다.

0: TBS 4시의 발견.
1: 식탁이라는 건 참 묘한 가구입니다. 누군가는 그 앞에서 서둘러 아침을 먹고 누군가는 늦은 밤 혼자 하루를 마무리하죠. 밥만 올라오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별별 마음과 이야기가 다 올라옵니다.
2: 생일 케이크의 촛불도 식탁 위에서 켜지고 명절이면 빈자리 없이 음식이 차려지고요. 가끔은 나 할 말 있는데 하는 묵직한 한마디도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1: 생각해보면 인생의 중요한 장면들은 식탁 위에서 참 많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웃음도 눈물도 다툼도 성장도 말없이 지켜봐온 우리 삶의 오래된 목격자랄까요?
2: 아버지가 생선 가시를 발라주시던 손, 엄마가 한 숟갈만 더 먹어 하시던 목소리,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혼자 느릿하게 먹던 저녁. 먹었던 음식보다 사람과 풍경이 먼저 떠오르는 걸 보면 식탁은 추억까지 함께 차려두는 곳은 또 모르겠습니다.
1: 식탁은 모양도 그 위에 놓이는 음식도 함께하는 사람도 다 다르지만 그 위에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하나씩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식탁에는 무엇이 올라왔나요? 오늘 저녁 여러분의 식탁에는 누가 앉아있나요?
2: 혼자여도 함께여도 그 어떤 모습이어도 좋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식탁 위에 차려진 맛있는 이야기 함께 나눠볼게요. 여기는 우리 자연사하자, 저희는
1: 미미시스터즈입니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첫곡 오지은의 테이블보만 바라봐 피처링 성진환의 목소리로 듣고 오셨습니다. TBS FM과 미미시스터즈가 공동 제작하는 라디오 우리 자연사하자 오늘 49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미시스터즈의 큰 미미.
2: 저는 작은 미미입니다. 여러분 한주 동안 잘
1: 지내셨죠? 잘 지내셨죠, 여러분?
2: 저희는 아주아주 아주 잘 지냈습니다.
1: 네, 지난주에 저희 공연도 있었고
2: 오랜만에 공연하고 나니까 너무 신났어요, 그렇죠?
1: 네, 불타는 주말을 보내고 왔습니다.
2: 네, 오늘의 테마 식탁인데요.
1: 네.
2: 다음 주가 추석이잖아요.
1: 맞습니다.
2: 다들
1: 벌써.
2: 연휴 스케줄 짜고 계시느라 바쁘실 것 같은데.
1: 맞아요.
2: 큰미미님은 추석 때 뭐 하시나요?
1: 저는 뭐 늘 그렇듯이 가족들과 맛있는 거 실컷 먹을 예정인데요. 명절 때면은 삼시세끼 제대로 챙겨 먹고
2: 그렇죠?
1: 중간중간 또 간식 먹고
2: 그치?
1: 배부르다고 해놓고 과일 나오면 또 먹어줘야 되잖아요.
2: 그렇죠?
1: 위장에는 연휴가 없습니다.
2: 위장에는 연휴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고향 가는 기차표 예매에 도전했는데요.
1: 네.
2: 처참히 실패했습니다.
1: 아...
2: 그래서 이번 주에 미리 다녀오려고 합니다.
1: 네.
2: 아, 이번 주 기차표 잡기도 정말 힘들더라고요.
1: 그러네요. 추석이 이렇게 다가오니까 네. 자연스럽게 가족 생각들도 나고 식탁에 둘러앉았던 기억들도 하나 둘 떠오르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1: 추석 때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혼자 조용히 보내시거나 일 때문에 평소와 다름없이 보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추석을 보내든 밥 한 끼 차려진 식탁 앞에서는 누구나 한 명쯤 떠오르는 사람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식탁에 담긴 추억과 이야기로 한 시간 채워볼게요.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우리 집 식탁만의 규칙도 좋고 식탁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잔

0: 권진원의 집으로 가는 길 듣고 오셨습니다. 그 사이 여러분의 문자가 많이 도착했어요. 꽃마리님, 미니시스터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꽃마리님. 오늘도 와주셨네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1: 소연이 아빠님께서 몸이 아파서 먹어야 할 약, 몸에 좋다고 챙겨 먹어야 할 약, 이렇게 약을 늘려가다 보니 식탁이 가득 차서 정작 밥은 식탁에서 먹지 못하고 상을 펴고 바닥에서 먹어야 할 상황이네요. 두 분은 영양제 많이 챙겨 드시나요? 이거 뭔지 너무 알 것 같아요.
0: 비슷한 상황입니다, 저희도.
1: 네. 저는 개인적으로 식탁에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는 편인데요.
0: 맞아, 항상 깨끗해요, 큰미집 식탁은.
1: 네. 그냥 그 아무것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식탁 위에는. 그런데 영양제 보관 팁을 드리자면 저는 영양제를 보관할 수 있는 틴 케이스를 따로 마련을 해서 그 안에 영양제를 다 그냥 다 수납을 합니다. 그리고 남은 영양제들 이제 그런 것들은 따로 보관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주로 그렇게 하니까 되게 깨끗해져가지고 딱 거기 지나갈 때마다 생각이 나요.
0: 그래서 아 먹어야겠다.
1: 네네. 아 먹어야지. 아, 이렇게.
0: 오히려.
1: 네네. 오. 그래서 그렇게 하나

0: 스페이스를 마련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1: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그러고 보니까 저도 오늘 비타민 챙겨 먹는 거 깜빡하고 왔네요. 이따가 소연이 아빠님 덕분에 네. 다시 기억을 하고 먹어야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오일사원님, 장인어른 댁에 왔는데요. 주차장에서 고추를 말리고 있네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주차장이라 그래서 주차장 바닥에서 말리는 줄 알았는데 차 위에 말리고 계십니다. 햇살을 받으며 말라가는 고추를 보니 추억이 떠오르네요. 예전에는 고추를 말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툼도 있었는데요. 와우. 요즘은 고추를 말리는 모습을 거의 못 본 것 같네요. 이분은 남을 배려해서 이렇게 말리시나 봅니다.
0: 주차장 위 공간도 부동산이네요.
1: 그러네요. 근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0: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저희도 얼마 전에 네. 그 공연 의상을 네. 그 리폼을 할 일이 있었는데 네. 페인트 뿌린 다음에 차 위에 올려놨어요. 저희 집 차 위에. 그러니까 아주 눈치도 안 보이고 좋더라고요.
1: 좋네요. 네.
0: 소연이 아빠님께서 한강 작가의 글에 나온 은빛 잔멸치 때의 반짝임 이야기를 생각해보게 되네요. 빠르게 사라지는 은빛 물이나 무지개처럼 세상에 복잡하고 힘들었던 일들도 결국 다 지나가는 거겠죠? 요즘 이런저런 고민이 많아 마음이 답답했는데 나쁜 일은 훌훌 흘려보내고 좋은 일을 더 마음껏 만끽하며 살아야겠어요. 오늘도 출첵합니다.
1: 아, 잔멸치 때의 윤슬이네요. 그렇죠?
0: 네. 아, 요즘 이런저런 고민이 많으시군요. 하지만 이제 곧 추석 연휴도 다가오고
1: 그렇죠.
0: 네. 나쁜 일 훌훌 흘려보내고 오늘은 또 식탁 앞에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앉으실 수 있기를.
1: 아, 제가 오늘 아침에 네. 100살 먹으신 할머니가 네.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시면서 세계여행하는 네. 어떤 기사를 봤거든요.
0: 네.
1: 근데 그 할머니가 한 말씀이 너무 네. 좋아서 저도 저장을 해놨는데 네. 이거 다 지나면 다 그러니까 100살 할머니가 진짜 겪으면서 하신 말이니까
0: 네.
1: 다 지나가는 일들이고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0: 아.
1: 모든 일은 크게 걱정하지 말고
0: 네.
1: 그 순간순간 잘 보내자는 되게 평범한 이야기인데 그 네. 100살 할머니가 하시니까 더 와닿더라고요.
0: 그렇죠. 100년의 네. 삶의 지혜를 그렇죠. 떠올리시면서 소연이 네. 아빠님이 힘내시길 바랍니다.
1: 화이팅입니다.
0: 저희도 응원할게요.
1: 네. 추석, 식탁. 쿠미님 어릴 때 식탁 떠오르면 네. 어떤 음식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0: 저는 사실 제가 좋아했던 음식은 아닌데 엄마가 특별히 정성 들여서 식탁을 차리실 때 오징어 숙회 삶은 오징어에 데친 쪽파를 이렇게 하나씩 돌돌 말아서 예쁘게 초장이랑 같이 담아서 한 접시로 식탁에 올려주셨거든요.
1: 색깔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0: 네, 그 비주얼이 되게 많이 생각이 나고 근데 정작 저는 잘 안 먹고 아빠가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1: 저도 비슷한 거 생각나는데요. 그 채소를 이렇게 차돌박이에 돌돌 다 이렇게 말아가지고
0: 차돌박이
1: 저희 집도 이제 부추로 이렇게 끈을 리본을 묶었는데 전 어릴 때 부추 싫어가지고 그걸 또 굳이 다 풀고 안에 것만 쏙쏙 먹었던 기억이
0: 납니다. 반찬 투정.
1: 그러니까 지금 엄마 생각하면 엄마가 굳이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말았는데 굳이 또 풀고 있고
0: 불효녀네.
1: 그러네.
0: 아, 그리고 저는 어릴 때 엄마가 탕수육이나 돈가스도 해주셨었거든요. 그리고 함박스테이크 같은 거 해주시는 날에 포크, 나이프 이렇게 차려주셨을 때 기분이 되게 좋았던 기억이
1: 어머,
0: 나요.
1: 우아하게 이렇게 칼질을 또 집에서.
0: 근데 결국 이제 엄마가 다 잘라주셨던 것 같은데. 왜 놔줘준, 제가 이제 고집을 부렸겠죠. 나도 달라.
1: 아, 나도 이렇게 우아하게 먹어보고 싶다.
0: 네.
1: 아, 귀여워. 제대로 홈메이드 경양식이네요.
0: 맞습니다.
1: 지금은 클릭 몇 번이면 그 세상 모든 요리가 집으로 딱 그렇죠. 배달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 모든 음식들을 엄마들이 집에서 다 하셨다는 게 세상 감사하네요.
0: 네,
1: 저도
0: 맞아요.
1: 엄마가 해주시던 뭐 치킨 양장피도 생각나고
0: 양장피를 집에서
1: 삼계탕 추어탕도 이렇게 항상 뚝배기에 이렇게 담아서 내셨던 기억이 납니다.
0: 네.
1: 그때 어머니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0: 네. 그리고 저는 엄마가 항상 다 됐다 와서 밥 먹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신나게 뛰어가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식탁이 수전화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1: 맞아. 분명 다 됐다고 가보면 국이랑 반찬 하나도 없고 우리가 다 날라야 하고 그러니까 엄마들의 국룰이었나 것 같아요.
0: 아니 그러면은 다 됐다 와서 먹을 준비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거를 꼭 밥 먹어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1: 밥 식어 이러면서
0: 네. 밥이랑 국은 전혀 식지 않을 것 같지만
1: 그렇죠.
0: 그러고 보면 식탁이 참 신기해요.
1: 맞아요.
0: 꼭 밥만 먹는 곳이 식탁은 아니잖아요. 저희 미미 시스터즈도 식탁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는데요.
1: 네.
0: 제가 작은 미미 집 근처로 이사한 뒤에는 저희 집 식탁이 거의 미미들의 아지트예요.
1: 아 맞아요.
0: 회의도 하고 연습도 하고 뒤풀이도 하고 먹기도 많이 먹고 뭐 속상한 이야기하다 울기도 하고 막 한참 웃기도 하고
1: 그렇습니다.
0: 지난주에 또 공연 끝나고 뒤풀이도 그 식탁에서 했는데요.
1: 신나게 했죠.
0: 네, 여기서 중요한 거 그 식탁은 이사 기념으로 작은 미미가 사줬다는 거.
1: 이것도 생색. 이걸 라디오에서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식탁은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채우는 것

0: 같아요.
1: 네.
0: 여러분들의 식탁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릴 때는 직업도로 올라왔지만 지금은 문득 그리워지는 반찬도 좋고요. 식탁에서 함께 웃거나 울었던 기억, 혼자 조용히 먹었던 한 끼의 풍경도 좋습니다. TBS 메신저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사연 연하실 수 있고요. 유료 문자는 샵 09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입니다. 걱정 마.
1: 어차피 잘 먹을 거야. 오늘도 수요일 저녁 메뉴 고민의 결사, 걱정 마, 어차피 잘 먹을 거야 시간이 왔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일단 한 끼 배부르게 먹고 한숨 자고 나면 딱히 달라진 게 없더라도 조금은 기분이 나아지곤 하잖아요.
0: 오늘은 테마가 식탁인 만큼 친구를 우리 집 식탁에 초대한다면 어떤 메뉴를 대접할 것인가. 집주인의 자존심과 손맛, 그리고 환대의 마음이 모두 담긴 한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명 우리 집 시그니처 메뉴전.
1: 친구를 초대했는데 배달음식 시키긴 그렇고.
0: 그렇죠.
1: 그렇다고 너무 거창하면 내가 힘들고.
0: 힘들지.
1: 그래도 성의는 보이고 싶고.
0: 그렇지.
1: 와, 진짜 맛있다. 다음에도 해줘. 이 말 한마디 듣고 싶은 마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집 대표 메뉴 대결입니다.
0: 친구의 입맛을 3번에 사로잡을 우리 집 메뉴 두 가지. 과연 여러분은 어떤 식탁에 먼저 숟가락을 올리시겠습니까? 우리 집 시그니처 메뉴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 우리 집 시그니처 메뉴전. 오늘 제가 자신있게 내놓을 메뉴는요. 치즈 듬뿍 부대찌개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왔습니다. 제대로 먹여보내야겠죠? 마트 햄코너 앞에서 유난히 신중해집니다. 스팸, 비엔나 소시지, 베이컨, 냉장고에 남은 햄도 전원 입대입니다.
0: 아, 입대.
1: 부대찌개는 이름부터 부대잖아요. 혼자 싸우는 음식이 아니에요. 햄은 많을수록 든든합니다. 양파와 대파를 큼직하게 썰고 버섯과 두부도 올립니다. 베이크드 빈 한 숟갈도 빠질 수 없고요. 국물은 당당하게 시판 사골육수를 사용하겠습니다. 거기에 다진 마늘, 고춧가루, 고추장 조금, 국간장 살짝, 후추 톡톡, 냄비 안 가득 다 넣고 나면 보기만 해도 벌써 배가 찬 듯 아주 든든해요. 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냄새가 퍼지면 친구가 주방으로 옵니다.
0: 와, 냄새 미쳤다.
1: 아, 조금만 기다려. 거의 다 됐어. 하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진짜는 지금부터거든요. 바로 치즈. 슬라이스 치즈 한 장으로 끝내면 섭섭하죠. 체다 치즈, 모짜렐라, 슈레드 치즈 한 움큼 갑니다. 냉장고에 파스타 해먹고 남은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조각이 있다? 그것도
0: 고급이야.
1: 다 때려넣습니다. 한때 이탈리아 파스타를 꿈꾸던 치즈가 오늘은 한국의 부대찌개에 몸을 던지는 거예요.
0: 입대.
1: 치즈가 뜨거운 국물에 녹으면 햄과 사골육수가 한 덩어리로 엉겨붙어 더욱 녹진해집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친구의 눈이 커져요. 갓 지은 흰밥을 앞에 놓고 밥 위에 햄과 치즈를 올린 뒤 진한 국물을 한 숟갈 끼었습니다. 한입 먹은 친구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면 제대로 대접하고 있다는 뜻이죠. 밥과 찌개를 반쯤 먹었을 때 슬쩍 묻습니다. 라면 넣을까?
0: 아, 나 배부른데.
1: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봉지를 뜯고 있으니까요. 라면이 남은 국물을 쫙 빨아들이고 햄과 치즈가 면발에 끈덕지게 달라붙습니다. 그 한 젓가락이 진짜예요. 배부르다는 말은 잠시 보류됩니다. 마지막은 볶음밥. 아무리 배가 불러도 밥을 볶기 시작하면 숟가락은 다시 움직입니다. 밥알 사이사이 햄과 치즈가 늘어붙고 누룽지까지 긁어먹으면 친구가 한마디 하겠죠.
0: 금미하다. 다음 주에 또 와도 돼?
1: 이 메뉴의 유일한 단점은 한 번 해주면 친구가 자꾸 찾아온다는 겁니다. 배도 빵빵하게, 마음도 든든하게 채워 돌려보내는 우리 집의 필승 메뉴, 바로 치즈 듬뿍 부대찌개입니다.
0: 야, 진짜 듬뿍 넣으셨네요, 치즈를. 아, 약간 퓨전이다. 저는 그럼 그렇죠. 정통 한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집 시그니처 메뉴전, 저의 선택은요. 우거지 감자탕.
1: 와우.
0: 이 감자탕은 제가 외국에 오래 살 때 처음 제대로 하게 된 음식인데요. 한국 음식이 너무 먹고 싶은데 사 먹을 데가 없으니까 에라이 그냥 내가 해보자 하고 시작했는데 어느새 제 시그니처가 됐습니다. 한국에 와서도 친구들이 집에 놀러오면 꼭 한 번씩 해줬는데 한 친구가 먹더니 그러더라고요.
1: 언니, 사 먹는 것보다 맛있다.
0: 너무 뿌듯하죠. 자, 마트 돼지고기 코너로 갑시다. 돼지 등뼈. 실하게 살이 붙은 걸로 고릅니다.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두 팩을 삽니다. 감자도 단단하고 흠집 없는 걸로 담고요. 우거지용으로 배추도 삽니다. 집에 와서는 등뼈 핏물을 뺍니다. 이 작업이 누린내 잡는데 아주 중요하거든요. 2시간 빼고 물 갈고 또 2시간 빼고 그리고 물에 끓입니다. 한번 데친 물은 버리고 새 물을 받아 다시 등뼈를 넣고 끓이죠. 이제 본격 요리 시작입니다. 마늘 듬뿍, 생강 조금, 된장 살짝, 그리고 푹 정말 푹푹 끓입니다. 감자탕은 이 불이 다 합니다.

0: 등뼈가 푹 익을 때쯤 우거지 넣고 감자 넣고 들깨가루 팍팍 깻잎과 대파도 산처럼 올립니다. 집안의 감자탕 냄새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친구가 띵동 벨을 누립니다. 현관문 열기도 전에
1: 우와, 감자탕 냄새 너무 좋다.
0: 그렇지, 그렇지. 큰 냄비째 식탁 한가운데 올려놓고 앞접시 하나씩 나눠주고 살이 듬뿍 붙은 등뼈로 골라서 친구에게 줍니다. 우거지도 푸고 국물도 푸짐하게 등뼈 하나 붙잡고 뜯다 보면 이야기가 길어지고 국물 한 숟갈 떠먹다 보면 또 이야기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감자탕을 끓이면 식사 시간이 길어집니다. 감자탕은 사람을 오래 붙잡아두는 음식이에요. 그리고 저는 한 냄비 끓이면 꼭 넉넉하게 합니다. 이 정도면 많겠지 싶어도 항상 두 팩으로 끓여요. 왜냐하면 한 냄비는 우리 집에서 먹고 한 냄비는 크미미 집에
1: 아, 잘
0: 보내거든요.
1: 먹을게.
0: 그리고 마지막 감자탕은 볶음밥으로 끝내야 합니다. 국물 조금 남기고 밥 넣고 김가루 듬뿍 참기름 한 바퀴 바닥까지 빡빡 긁어먹는 순간 그제야 아 오늘 정말 잘 해먹였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우거지 감자탕은 그냥 음식이 아니라 오래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에게 대접하는 그 마음 그 자체입니다.
1: 아, 감자탕 맛있죠. 장미미 감자탕 맛있어요.
0: 맛있어. 응?
1: 하지만 먹기 불편해요. 그게 사실입니다. 한 손에 등뼈 들고 한 손으로 깍두기 집어먹고 아, 저는 손님은 편하게 먹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치즈 부대찌개는 숟가락 하나로 우아하게 떠먹으면 되잖아요.
0: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뼈다귀를 채 손에 들고 먹는 것이 또 감자탕의 매력이죠. 손에 국물도 먹고 옷에 좀
1: 과연
0: 국물 좀
1: 그럴까?
0: 튀고 해야지 아 제대로 한끼 먹였다 하는 겁니다. 치즈 부대찌개는 치즈 너무 많아서 너무 느끼한 거
1: 아,
0: 아닙니까?
1: 치즈의 풍미야. 모르십니까? 그
0: 어?
1: 치즈에 홀려서 편식쟁이 친구도 한 그릇 뚝딱한 메뉴라고요. 또,
0: 아,
1: 한식에
0: 정말요?
1: 치즈가 들어가면 전혀 느끼하지 않습니다. 치즈의 위대한 포용력이죠.
0: 그렇습니까? 그럼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께 판단을 부탁드려 봅시다. 편식쟁이도 싹싹 긁어 먹은 치즈 듬뿍 부대찌개냐? 손으로 뼈다귀 들고 우정을 쌓는 우거지 감자탕이냐? 친구를 든든하게 먹일 우리 집 시그니처 메뉴를 골라주세요. TBSN 메신저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사연 전하실 수 있고요. 유료 문자는 샵 095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입니다.
1: 친구 초대해서 같이 밥 먹기에 너무 좋은 계절이죠?
0: 그렇죠.
1: 손진태의 이 계절이 가기 전에 듣고 올게요.

0: 손진태의 이 계절이 가기 전에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군침 도는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1: 소연이 아빠님께서 김치찌개 된장찌개가 없다니 오늘도 싱글망입니다.
0: 아, 소연이 아빠님 손님 초대해놓고 김치찌개 된장찌개가 웬 말입니까? 아예 뭐라도 넣어야지. 아 근데 소연이 아빠님이 오늘 드시고 싶으셨나 봐요.
1: 그러게 김치찌개 된장찌개.
0: 네 저희가 마음으로 끓여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1: 근수님께서 손님 대접은 역시 남이 만든 정성 가득한 배달 음식이죠. 큰미미님, 아, 미미님들 실망입니다.
0: 아, 왜 나한테 실망하게 만들어?
1: 큰미미님, 작은미미님 둘 다 실망입니다.
0: 아, 금수님, 맞습니다. 사실 배달 음식이 맛있죠?
1: 그건 그렇지만.
0: 오늘도, 네. 오늘도 실망 파티입니다.
1: 아, 정말. 하지만 8088님께서 네. 역시 우거지 감자탕.
0: 한 표
1: 나왔습니다.
0: 김갑규님께서는 동네에 우거지 부대찌개 집이 있는 것을 발견해 버렸고 점점점. 아 진짜요? 와 있구나.
1: 지혜로운 솔로몬 아니십니까?
0: 또 무승부 분위기로 가네요.
1: 아, 우거지 부대찌개는 못 들어봤는데 신박하다.
0: 그러게요.
1: 오일사원님께서 친구가 집에 오면 짜장면이나 피자를 시켜 먹지 않나요? 아니면 라면을 끓이죠. 우리 되게 이상한 사람들 됐어.
0: 그러니까. 아 죄송합니다. 아니 라면은 또 조금
1: 아, 그치 그보다 약간 좀 더 성의를 저희는 보이고자
0: 그러니까 그런 메뉴를 그러고 싶었던 거죠. 저희는
1: 또 여러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려서 매우 오늘도 기쁩니다.
0: 아, 네. 네 오늘도 실망 파티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그럼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네.
0: 오늘의 결론도 아주 간단합니다. 편식쟁이의 입맛까지 녹여버리는 치즈 듬뿍 부대찌개도 오래된 우정까지 푹푹 끓여내는 우거지 감자탕도 우리에겐 모두 필요하다. 오늘 저녁 식탁에는 모두 환영입니다.
1: 어떤 선 선택이든 세상 모든 고민은 밥 먹고 듣지 않습니다. 어디서 먹든 무엇을 먹든 그 한 끼가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메뉴를 골랐든 걱정 뭐.
0: 어차피 잘 먹을 거야.

0: 여러분은 TBS FM 우리 자연사자 2부 함께 듣고 계십니다. 잠시 광고 후에 스페셜 초대석에는 영화 철들 무렵의 정승호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채널 고정 광고 큐! 큐!
1: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2588 2588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 때 한번 눌러주세요.
3: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 응답하라 대리운전 2588 2588
0: 드디어 기다리던 스페셜 초대석 시간입니다. 말기 암을 선고받은 철없는 아빠와 명배우를 꿈꾸는 딸, 황혼 독립을 꿈꾸는 엄마까지 서로를 책임져야 하지만 각자의 삶도 포기할 수 없는 가족의 이야기를 유쾌하게 그린 영화죠. 바로 오늘 개봉한 영화 철들 무렵의 정승호 감독님 모셨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4: 아, 네, 안녕하십니까. 철들 무렵을 연출한 정승호입니다. 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 네. 어서 오세요. 아,
0: 오늘 개봉이에요. 따끈따끈합니다.
4: 네, 오늘 개봉했습니다.
5: 아, 엄청 바쁘시지 않으십니까?
4: 네, 오늘 개봉해서 네, 네. 뭐 아직 이제 어떻게 바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네요.
5: 아, 영화제도 네. 많이 가시고 시사회도 많이 가시고
0: 그러니까요.
5: 근데 정식 개봉일을 맞는 기분은 또 남다를 것 같으신데요. 오늘 네. 아침에 어떤 마음으로 눈을 뜨셨나요?
4: 오늘 아침에 사실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 그 출연하고 온 길이었어요.
5: 아, 타방송 언급 네. 네. 감사합니다. 네.
4: 또 여기가 뿌리 아니겠습니까?
0: 아, 그렇죠, 네. 그렇죠.
4: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공장장 만날 생각에 좀 긴장을 해가지고
5: 아, 네.
4: 편히 잠을 자야겠다 싶어서 수면제를 수면 유도제를 좀 먹고 잤어요.
5: 아,
4: 일어나서 약간 네. 해롱해롱 되면서 이제 네. 네. 왔는데요.
5: 방송이 네. 너무 이르기도 하고 그렇죠.
4: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일찍 일어나 본 적이 좀 처음이라
5: 네.
4: 오랜만이라
0: 예. 또 그 바쁘신 와중에 네. SNS 업로드를 하셨더라고요.
5: 할머니
0: 네. 영화 장면에 네. 친할머니 네. 사진을 쓰셨다고.
4: 네 맞습니다.
0: 예, 오늘 할머니 나 오늘 개봉이야.
4: 네.
0: 할머니는 개봉동 장미 아파트에 사셨다 이렇게.
4: 맞습니다. 개봉동 장미 아파트 아시는 분 지금은 철거되기는 했는데.
5: 아~
4: 예, 그렇습니다.
0: 할머니 나 개봉동이야.
5: 할머니 도와주세요.
0: 개봉 축하해 주세요.
5: 네. 또 제가 네. 또 제가 장미예요 장미.
4: 아
5: 작은 미미 장미.
0: 거기까지 가지 맙시다.
4: 네. 네. 예.
5: 화이팅입니다.
4: 네. 감사합니다. 예. 뭐 이것저것 많이 받아가네요.
5: 네.
0: 아, 이 철들 무렵이 장르 표기가 예사롭지가 않아요. 무려 K 철가루 가족극. 콩가루 네. 가족은 많이 들어봤는데 철가루는 또 처음이거든요. 철가루 가족극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또 이 이름 처음 들으셨을 때 감독님 반응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4: 보통 콩가루라고 하는데
5: 네.
4: 사실 이제 뭔가 홍보사에서 좀 그 뭔가 이렇게 좀 차별점을 두고 싶었나 봐요. 그러다
5: 네.
4: 보니까 이제 철들 무렵도 들어가고 그래서 철가루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5: 네.
4: 뭐 저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처음 듣는 느낌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좀 뻘한 느낌이 좀 있어서
5: 네.
2: 뻘한 느낌
4: 괜찮았습니다.
5: 아, 확 귀에 들어옵니다.
4: 아, 그런가요?
5: 네, 네.
4: 아, 다행이네요. 네.
5: 철가루 가족이 네. 도대체 어떤 가족인지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4: 네, 네.
5: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감독님께서 네. 직접 영화의 줄거리와 주요 인물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4: 영화는
5: 네.
4: 이제 연대 출신의 용접공인 아빠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마당 있는 집에서
5: 네.
4: 혼자 유유자적하게 이제 무술 연마도 하시는 그런 이제 엄마가 이제 나오고요.
5: 네.
4: 그리고 귀신 1, 2 이제 그 분장을 해서 얼굴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단역을 이제 전전하는 하지만 이제 명배우를 꿈꾸는
5: 아.
4: 네, 이제 그 딸 정미 이렇게 나와요.
5: 네.
4: 이 셋에 관한 이야기인데
5: 네.
4: 그 중에 이제 아빠가 암 말기 선고를 받으면서
5: 아.
4: 이제 사실 이제 가족이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프면 좀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그 밑바닥을 좀 보게 되잖아요.
0: 아, 그렇죠.
4: 서로 서로 간병하다가
5: 네.
4: 보기도 하고 뭐 좀 이제 좀 아프면 또 이제 너무 괴로워서 말이 또 잘 안 걸러져서 이제 뾰족하게 나가기도 하면서
5: 아 그럼요. 약간 예. 속에 있던 말이 막 필터 네. 없이 나오기도
4: 네.
5: 하고 그렇죠. 맞아요.
4: 그러면서 뭔가 이제 그 과거에 쌓아두었던 어떤 고름과 마주하는 좀 그런 가족극입니다.
0: 네. 네. 캐스팅도 또 화려하세요.
5: 맞습니다.
0: 캐스팅도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4: 아빠 역에 이제 그 지금까지 약 120편 이상의 네, 필모를 자랑하시는
5: 와.
4: 기주봉
0: 네.
4: 그 배우님.
0: 아, 너무 베테랑이시죠.
4: 네. 그 다음에 엄마 역할로는 이제 그 양말복 네. 그 배우님 최근에 이제 이반희 장만옥이라는 영화도 찍으시고 네. 네. 같은 속옷 입은 두 여자 아, 네. 그 여기도 나오시고 그리고 네. 딸 역할로 이제 가장 유명했던 그 드라마가 이제 우영우에서 봄날의 네. 햇살이라는
6: 아, 그렇죠. 저 너무 좋아하는
7: 햇살 변호사님, 네. 오,
4: 해윤경 너무 배우님께서 이렇게 네. 배우님. 네. 출연해 주시고 계십니다.
5: 네. 아, 화려합니다, 아주. 네, 그러니까요. 진짜 거의. 배우분들끼리 거의 연기 배틀하는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다들 너무 연기 잘하신 분들이에요. 네. 네,
6: 저희도 시사회 초대받아서 영화를 감사하게도 미리 보고 왔는데 맞아요. 아니 보는 내내 그냥 서로 막 때리면서 보느라고 맞아요. 정신이 없었거든요. 아 여러분 일단 이 영화가 무지하게 웃기거든요. 일단 저희 믿고 가셔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5: 맞습니다. 근데 소재는 약간 무겁잖아요.
6: 맞아요.
5: 죽음, 간병, 돈, 생계처럼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들인데 그 안에서 인물들이 고군분투하고 유치하게 서로 힘겨루게 하는 모습이 너무 코미디인 거예요. 그 무거운 현실을 가볍게 만들어버리지 않으면서도 끝까지 유머를 잃지 않기 위해서 감독님이 지키시려고 했던 선이 있나요?
4: 그 사실 네. 그 뭐 이렇게 웃기려고 하면 다 아. 어색해지고 아, 되게 그렇죠. 좀 그런 게 있잖아요.
6: 그렇죠,
4: 막
6: 그렇죠.
4: 되게 자기적으로 보이고 네. 그래서 맞아요. 사실 배우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너무 잘 알고 계셔서 그냥 그 순간에 굉장히 그냥 집중하셨고 이제 몰입을 하셔서 네. 사실 근데 이게 좀 아픈 사람들이나 혹은 좀 뭐랄까 좀 이렇게 힘든 어떤 네. 그 사람들 보면 네. 그리고 이제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되게 막 발악하고 있는 그리고 그걸 뭐 계속 뭔가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뭔가 대화가 막 부딪히는 걸 보면은 좀 뭐랄까 좀 우프잖아요, 뭔가.
6: 네, 그렇죠.
4: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저한테는 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웃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순간에, 네, 그 절망과 고통을 충분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다.
6: 네, 근데 사실 그 진지함에서 나오는 유머가 진짜 밖에서 봤을 때는 완전 코미디인 경우가 네. 많잖아요.
5: 아, 저희 정말 서로 막. 때리면서 웃으면서 봤었어요. 네. 너무 웃긴 장면들이 많은데
6: 배우분들이 일단 연기 배틀 정도로 맞아요. 정말 능청스럽게 너무 연기 잘하시고
5: 근데 또 집에 오는 길에는 네. 약간
6: 뭔가 짠하고
5: 집에 전화 괜히 해보고 그런 느낌이
4: 괜히
5: 네 그랬었습니다.
6: 저도 사실 철없던 네. 시절에 비슷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아, 조금 더 철든 다음에 그런 상황이 만약에 있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네, 그 배우님들이 워낙 또 쟁쟁하시고 그리고 잘하시는 분들이라 뭔가 촬영장에서 예상 밖의 행동이라든지 애드립 이런 것들 재밌는 에피소드 있었을 것 같아요.
4: 그 전화 오네요. 참 죄송합니다.
5: 감독님. 네,
4: 그 이제 영화 속 보면 이제 그 딸이랑 아빠랑 엄청 싸우는 씬이 있어요.
5: 그렇죠. 그냥 진짜 클라이맥스죠.
4: 네. 네, 물고 뜯고 그냥 할 말 없는 말 다 하는 이제 그런 씬이 맞아요, 있는데.
6: 맞아요.
4: 이제 아빠가 딸한테 이제 막 막 분노에 받쳐가지고 막 얘기하는 이제 다다다닥 얘기하는 게 있는데 우리 기중원 선생님께서 보통 이제 다 하시거든요.
5: 네.
4: 다 소화를 하시는데 이제 막 화내다가 너무 흥분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런 대사가 나와요. 뭐 피가 물보다 진하긴 개뿔 같은 뱃속에 있어 봤자야 막 이런 이제 흥분하는 게 있거든요. 새끼에 새끼 하는 게 더 중요하지 뭐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뭔가 그때 많이 벅차오르셨는지 하시다가 컷 이제 여기까지 이제 여기까지 하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6: 배우 본인이 컷을 외치셨군요.
4: 네, 그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셨는데 근데 사실 그때 좀 많이 웃겼어요. 뭔가 좀 여기까지 하지 그만하자 힘들다.
6: 혈압이 너무 오르셨나 보다.
4: 조금 쉬었다 하자. 이런
5: 보통 이제 흔치 않은 그런 일이죠.
4: 네. 그쵸? 네. 보통 진짜 예 그죠. 배우가 컷하는 게 사실 없죠.
5: 네. 그렇죠. 네. 근데 감독님 속으로 좋아하셨던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까지 배우를 밀어붙였구나.
4: 네, 그런 게
5: 좋은 좀, 씬이 예. 나올 것 같아.
6: 오케이. 네. 그래서 어떻게 오케이가 되셨나요?
4: 그 아니 좀 몇 번 다 갔습니다. 그 이후로. 네, 우리 선생님 조금 더 힘드시죠.
6: 네. 네, 이게 사실, 참 리얼한 촬영 현장입니다.
5: 진짜 그래서 찐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연기가. 사실 철들 무렵이 작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관왕을
6: 그러니까요.
5: 수상했던
6: 올해도 엄청 다양한 영화제에 지금 초청을 받고 계세요.
5: 장안의 화제입니다. 여러분들.
6: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진짜. 네.
4: 아, 고맙습니다.
5: 진짜. 화이팅입니다. 오늘의 방송 감사합니다. 주제 식탁인데요.
4: 네.
5: 이 마침 영화에도 먹는 장면이 참 많이 나와요.
6: 맞아요. 그쵸? 먹는 장면이라기보다는 식탁 앞에 있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5: 맞아요. 식탁인데 같이 먹진 않아요.
6: 맞아.
5: 그쵸.
6: 그러니까 딱 한 번 같이 드시는 장면이 있고.
5: 맞아요.
6: 다들 이렇게 같이 상대방은 먹는데, 아, 나는 괜찮아 하고 단절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5: 감독님께 그 철들 무렵 속 식탁은 어떤 공간이었는지 궁금합니다.
4: 그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게 보통 이제 가족을 식구라고도 하고 같이 밥을 먹는 사이라고 그쵸,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보통 밥을 먹어야 이제 가족처럼 이제 보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한테 뭔가 불만이 생기거나 뭔가 좀 삐져 있을 때 가장 크게 반항할 수 있는 게
5: 안 먹어.
4: 밥을 안 먹는.
6: 그렇죠.
4: 그거잖아요, 사실.
6: 밥 안 먹어요.
4: 그리고 밥상 앞에 먹어? 있고 그냥 계속 지켜보고 있고.
5: 그렇죠. 아, 그치. 있기는 있어.
4: 네. 그럴 때 뭔가 할 수 있는 어떤 복수, 사소한 복수 중에 하나가 있는데 사실 이 영화에서도 이제 그런 장면들이 좀 나옵니다. 이제 뭔가 서로 삐져 있는 게 있는데 한 상대한테만 이제 밥을 차려주고 혹은 이제 혼자 시켜 먹고 이제 같이 먹을래 그랬더니 아, 난 안 먹어. 이제 그런 딱 선을 긋는 겸상은 선을 긋는 하지만 그 앞에는 지키고 있고 지켜보고 있고 이런 것들이
6: 너무
4: 예.
6: 그게 이제 가족의 실제로 너무 많이 일어난 일들이기도 하고
5: 맞습니다. 정말 철들 무렵 추석 때 가족분들과 같이 보면은
6: 맞아요.
5: 더욱 재미있는 영화일 것 같은데요. 영화의 또 중요한 순간마다
6: 네 맞아요.
5: 가수 한영애님의 음악이 흐르잖아요.
6: 엄청난 팬이시라고 들었어요. 감독님께서 네. 어떻게 한영애님 좋아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한영애님의 음악을 영화에 사용하시게 된 과정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합니다.
4: 제가 그 이제 한영애 선생님도 이제 한 56년생으로 알고 있고 네. 저희 아버지도 56년생이세요.
6: 동갑이시군요.
4: 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음악을 좋아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또 한영애 선생님 노래도 이제 들으셨던 기억이 나요. 아. 그래서 저도 그 음악을 좀 들으면서 좀 이제 성장을 해왔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장 유명한 그 누구 없소라는 이제 네. 노래로 시작을 했는데 네. 그 말고 다른 노래도 찾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노래들이. 네. 그래서 이제 그 뭐 직관적으로 이제 그냥 시나리오 쓰면서 언젠간 한번 또 노래를 써봐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 영화가 이제 좀 그 정미 딸과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이제 90세 노모도 나오고 이제 밑에 이제 그 동민이라고 이제 네. 한 7세 6세 나오는 이제 그런 친구도 나와요. 근데 그쵸? 이제 뭔가 어떤 그 대사나 어떤 그런 지문이나 이런 거 말고 뭐 이제 음악이나 또 뭐 소설이나 이런 걸 가지고 뭔가 이 세대를 엮을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사실 이제 철택을 표현할 수 있는 상징할 수 있는 뭔가 그 음악이 이제 좀 한영애 선생님의 노래가 나오면 어떨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 한영애 선생님 노래를 좀 이렇게 사용해 봤습니다.
5: 아, 또 흔쾌히 또 사용하게 해 주시고 너무 잘 맞았던 네. 것 같습니다. 네. 아, 3117 님께서 감독님 말씀 들으니까 촬영 현장 4DX로 보는 느낌이에요라고 보내셨어요. 아, 정말 촬영 현장이 진짜 불꽃 튀었을 것 같아요. 배우님들의 연기로.
6: 네.
5: 아, 그러면 이쯤에서 한영애 님의 노래 듣고 올게요. 오늘 가져오신 네. 노래가 달이라는 노래죠.
4: 달입니다. 예.
5: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4: 달은 저희 그 엔딩 크레딧에 올라가는 그 엔딩 곡이기도 한데요.
5: 네.
4: 네. 그렇습니다.
5: 알겠습니다. 그럼 같이 듣고 올게요. 영화 철들 무렵 정승호 감독님의 선곡입니다. 한영애의 달.

0: 한영애의 달 듣고 왔습니다. 오늘 개봉한 영화 철들 무렵에 정승호 감독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영화가 감독님 실제 경험담이라고 들었어요.
1: 네,
0: 아버님께서 말기 암판정 이후에 생계, 간병 그리고 작품 활동까지 감독님께서 병행하시면서 써내려 가셨다고 들었는데요. 또 영화를 편집하고 촬영하시는 동안에 하나의 아버지가 되셨다고 들었어요.
1: 아, 네, 그렇습니다.
0: 뭔가 부모를 돌보던 아들이 부모가 되어가는 시간이 뭔가 영화 자체로서의 성장도 있고 감독님 자신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2: 제가 이제 그 한 촬영을 한 12회차 정도에 저희가 한 22회차 정도 찍었는데 네. 찍고 네. 나서 이제 집에 와보니까 책상 위에 이제 임태기 둘 그게 포장돼서 올려져 있더라고요.
0: 어머나.
2: 그래서 근데
3: 기분이 어떠셨을까?
2: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은 네. 촬영장에 진짜 정신과 몸이 피폐해져 있는 상황에서 오거든요.
0: 그렇죠. 네. 그렇죠.
2: 봤을 때 되게 망감이 좀 교차한 부분이 있었어요. 너무 좋기도 하지만은 아 이거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네. 또 이제 아 이번 작업이 나의 유작이 될 수도 있나? 이런 막 네. 생각도 막 들면서 아무래도 영화 한 편 찍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간병과 생계와 작업과 아 이제 육아와 이거 요것도 이제 같이 이제 해야 되는 어떤
0: 진짜 너무 체력적으로 힘드셨을 네. 것 같아요.
3: 대단하십니다 정말.
2: 그 생각이 딱 드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좀 더 이제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또 엄습도 하긴 하더라고요.
3: 맞아요. 네.
2: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또 편집할 때 또 애가 태어났어요. 이제 좀 그 임신하고 있을 때는 이제 편집할 때 약간 아무래도 이야기가 딸 사이드로 좀 갔어요.
3: 아, 또 따님이셨군요.
2: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정미. 그러니까 네. 이 영화에 나온 이제 윤경 씨 네. 쪽으로 이제 사이드로 이제 편집이 됐는데 아이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육아하면서 하니까 아빠 쪽으로 좀 이렇게 더 분량이 많아지더라고요 편집이.
0: 아, 그 입장 돼봐야 아는 거예요, 네. 그렇죠?
2: 아 진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묘하게 이게 그 본래 밸런스가 맞더라고요. 딸과 아버지 이야기가 밸런스가 좀 맞으면서.
3: 네. 아니 그 밸런스를 따님이 맞춰주셨네요, 그렇죠?
0: 그러니까요.
3: 어머나
0: 운명이다.
3: 그 영화 완성해준 장본인이 따님이시네요.
2: 맞습니다.
3: 그래서 여기서 한번 네. 음성. 편지 하나 갈까요?
0: 아, 저, 그, 네. 저희 지금 네. 또 네. 촬영이 되고 있거든요. 녹화가 네. 되고 있으니까.
2: 아,
0: 저희가 2주 전에 그 네. 가수 강백수 씨께서 네. 또 아들에게 아. 커서 보여주신다고 영상 편지를 남기셨어요.
2: 아, 영상 편지요?
3: 그치, 네. 그치. 가시죠.
2: 윤수라. 너를 만난 건 정말 운명인 것 같아. 너 덕분에 영화를 찍고 개봉을 했다. 잘 부탁해. 아빠 계속 영화 찍게 해줘. 사랑해.
3: 사랑해, 윤수라. 너무 감동적입니다. 아침에는 할머니께 네. 감사를 드렸고, 아, 네. 이제 윤슬 양에게 감사를 네. 드리는 오후 네. 너무 좋네요.
0: 네, 이렇게 가족분들과 함께 네. 보기에도 너무 좋은 영화예요.
3: 네.
0: 네.
3: 진짜.
0: 아, 지금 감독님께서 네. 저희가 그 안에 여러 가지,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뭔가, 이 가족들에게 이입을 또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아버님 얘기도 하셨고 따님 얘기도 하셨고 그래서 이 가족이라는 게 정말 애증의 관계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뭐 책임, 사랑 이렇게만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이상한 공동체잖아요.
3: 그쵸.
0: 그 영화 속의 가족 중에서 뭐 정미, 철택 여러 가족 중에서 함께 지낸다면 가장 잘 맞을 것 같은 인물이나 반대로 아, 딱 하루만 지내도 너무 진이 다 빠질 것 같다 이런 인물이
3: 절대
0: 있으면
3: 절대 같은 공간에 있기 싫다.
0: 네, 어떤 인물일까요?
2: 네. 아, 영화 속에서요?
3: 네, 영화 네. 속에서요. 네.
2: 영화 속에서는 아무래도 예, 동민이랑 있으면
3: 아, 7살 어린이
2: 굉장히 편하겠죠. 그 친구가 아. 말도 없고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거든요.
0: 네.
2: 그래서 참 편하겠다.
3: 과연 편할까?
2: 아, 그렇구나.
0: 아, 일곱 살이면 편할 거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3: 지내면 또 다를걸?
2: 그렇겠네요. 예. 네. 근데 일단 말이 네. 없잖아요.
0: 네.
2: 아,
0: 말은 별로 없죠.
2: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네. 대답만 하면은 네. 병실에서 같이 있을만 할 것 같습니다.
3: 하지만 절대 같이 있고 싶지 않다 하는 캐릭터는 누굴까요?
2: 아,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아빠가 이거 듣고 있으려나?
3: 아, 아버님 네, 영화 속 네, 이야기죠.
2: 네, 영화 속이니까.
3: 네, 영화 속 캐릭터죠. 네.
2: 근데 영화 속 아빠의 이름이 저희 아버지 이름이거든요.
0: 아 진짜요?
3: 아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저한테... 아버님도 이 영화를 보셨나요?
2: 네, 보셨습니다.
3: 와.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던
2: 거예요? 보시고 네. 그 제가 첫 작품이 이장이라는 영화였거든요.
3: 네네.
2: 근데 그 영화는 처가댁 이야기였어요. 아. 처가댁 이야기로부터 처가댁에서 이제 좀 모티브를 아. 따온 이야기였는데 네. 아버지가 처음 보자마자 이장이 더 재밌더라.
0: 아, 너 전작이 더 낫다. 네, 신작은 그 좀 네. 모르겠다 나는. 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
2: 그러니까. 근데 아빠 빼고 모두가 다 철든 머리가 좋대.
3: 아빠 빼고
2: 이렇게 받아쳐줬습니다.
3: 아, 잘하셨네요.
2: 아니 근데 이 얘기도 네. 그러네요. 조만간 이제 이장 그 배우님들이랑 지부해야 되는데.
3: 아니 근데 네. 제목도 네. 철들 무렵. 네. 근데 철들 셨나요? 이 영화가 개봉할 때쯤?
2: 저요?
3: 네. 감독 스스로.
2: 저는 철이 든다는 게
3: 네.
2: 그러니까 성숙과 성장이라기보다는
0: 네.
2: 그러니까 사실 어떤 그런 고난의 시기가 있잖아요. 누구나.
0: 그렇죠.
2: 마음처럼 네. 계획한 대로 네. 인생에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를 잘 알고 있지만 사실 네. 그 시간을 그 보낸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철이 든다고 생각이 들어요.
0: 네.
2: 그게 뭐 그걸 싸워서 이기든 뭐 아니면 지든
3: 네.
2: 뭐 극복을 하든 아니면은 그냥 회피하든 간에 그래서 저는 여전히 그런 무렵인 것 같고 그 시기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0: 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네. 이 영화를 보면서 말하고 싶었던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팅 했으면 좋겠다.
3: 파이팅.
2: 네. 파이팅. 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0: 네, 아쉽지만 이제 또 감독님 보내드릴 시간이 다가왔어요.
2: 그렇습니다.
0: 이번에 추석 극장가에 여러 작품이 관객들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철들 무렵을 꼭 봐야 하는 이유, 그리고 청취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짧게 부탁드릴게요.
2: 철들 무렵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어떤 돌봄의 영화이기도 하지만,
0: 네.
2: 사실 그 무겁지만은 어떻게 보면 무거울 수도 있는 주제를
3: 네.
2: 결코 무겁게 풀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3: 아, 그럼요. 빵빵 터집니다. 아주.
2: 네, 굉장히 네. 좀 유쾌하게 풀었고, 그래서, 네. 대가족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사실 추석에 가족들이랑 보기 저는 가장 적합한 영화라고 감히
3: 네.
2: 말씀드립니다. 당시 추석 때 개봉하는 영화들, 인턴, 타짜, 암살자들,
3: 대작들이,
2: 가능한 사람.
3: 대작들이 많습니다.
2: 보시는
3: 네.
2: 개봉하는데.
3: 네.
2: 예, 뭐, 예, 그.
3: 거기를 뚫고.
2: 예, 그 영화도 좋은데.
3: 좋은데.
2: 예, 가족들이랑 보기엔 가장 좋은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3: 네.
2: 그리고 상영관이 많지는 않지만 차서 좀 봐주셔야 됩니다.
0: 네. 네. 여러분, 우리 독립영화 K 철가루 가족극 철들 무렵 오래오래 많은 관객과 만나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네, 다음 주에는 추석 특집 편성으로 우리 자연사자가 한 주 쉬어갑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우리는 추석 다음 주에 건강하게 다시 만나요, 여러분.
3: 우리는 목소리로 만나고
0: 음악으로 이어집니다.
3: 잊지 마세요. 우리는 늘
0: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0: K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콤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0: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3: TBS 교통정보.
4: 고속도로도 서울시내도 공사하는 곳이 무척 많은데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진부 일대에서 밀리는 것도 1차를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로 덕평에서 양지터널 지날 때 그리고 부곡에서 군포 쪽으로도 정체인데 이 군포 부근 4차로에서는 사고도 났습니다. 반대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반월터널에서 군포 쪽으로 밀리는 건 군포 부근 1차로의 고장차 여파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감곡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 났기 때문에 뒤로 4km 정도 밀립니다. 평택 제천강고속도로 평택방향은 안진터널에서 금강3터널까지 정체 구간이 10km에 달하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한남에서 서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신갈분기점까지 밀리는데 신갈분기점 부근 5차로에 고장차도 있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우리집 가정경제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가입니다.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인간관계 걱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까지 겉으로 보기에는 다 가진 것 같아 보여도 그 사람 나름의 걱정이 있기 마련이죠. 티베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사라지면 걱정이 없겠네. 네, 걱정은 걱정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걱정이란 건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서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려주는 신호가 아닐까 하고요. 사실 가장 절실한 것이 가장 깊이 걱정이 되잖아요. 여러분은 요즘 무슨 걱정이 있으신가요? 아니,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나요? 내일의 걱정을 덜어줄 든든한 경제 정보를 함께 나누는 시간,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요조의 내가 말했잖아 같이 듣고 왔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는 우리 집 재무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경제 고민을 나누고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에 관한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 주세요. 경제상식이나 저축, 보험, 재무설계, 연금 등 소비생활에 대한 모든 고민 이쪽으로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드는 문자번호 샵 0951 우물정 0951로 보내주세요.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119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0: 머리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특별시 재무전문 구조단이 출동합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두 분 바로 모셔볼게요. 재무전문가 최동기 본부장님, 구도현 팀장님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최동기 본부장입니다.
2: 네, 반갑습니다. 구도현 팀장입니다.
0: 어서 오세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댓글 남겨주셨는데 오늘은 최동기 본부장님 무사히 도착 완료하셨네요. 두 주만에 너무 반갑습니다. 구수현 팀장님도 반가워요. 뭐 항상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지난주에 불상사로 인해서 오지 못하셨죠.
1: 네. 그 소식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라는 게 좀 놀라운데 어쨌든 네, 네. 본의 아니게 좀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0: 오늘 와주셔서 너무 반갑고요. 이제 앞에서 걱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뭐 누군가가 그랬잖아요. 뭐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야 진짜 행복이다. 아마도 근데 걱정 없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 싶은데 두 분은 요즘에 어떤 걱정을 가장 많이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1: 이게 그 시간이 좀 빨리 가는 게 걱정이다. 이게 왜냐면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뭐 30대는 시간이 30km로 가고 뭐 40대는 40km로 가고 뭐 이렇다는데 네. 근데 하루하루가 정말 빨리 가는 것 같고요. 이제 추석 연휴 끝나면 벌써 올해도 이제 끝나가니까 야 내가 올 한 해 동안 뭐 했지? 왜 이렇게 매년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지? 네 이런 걱정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0: 순식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시속 몇 킬로미터로 가고 있나요?
1: 제가 체감하는 그 한 시속 한 5, 60km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체감 속도는.
0: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은 아 1년 또 다 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구동기 그렇죠. 아, 우리 구도현 팀장님은 어떤 걱정을 요즘 하시는지.
2: 아, 저 며칠 전에 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날라온 그 안내 그 문자를 보고 아 내가 과연 65세가 되면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봤거든요. 네. 그래도 내가 아 국민연금 어렸을 때부터 넣었으니까
0: 그동안 부은 게 있는데
2: 그렇죠. 네. 20년 넘게 내가 넣었는데 아 근데 짠 열어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것밖에 안 된다고 아 정말 놀랐어요. 근데 과연 내가 이 노동을 하지 않고 이 돈으로 생활이 가능할까라고 한번 고민해봤거든요. 네. 아 그런데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65세가 넘어서도 일을 조금 해야 되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 노후 준비를 위해서 연금을 준비해야 되나 고민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드는데 뭐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님들도 내가 받을 국민연금 한번 알아보시고 내 노후 준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될 만큼 좀 준비를 잘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정말 재무 전문가다운 고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재무 전문가 최동기 본부장님 구도현 팀장님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경제 고민 문자.

받고 있습니다. 두 전문가와 따로 무료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문자 주시면은 방송 끝나고 순차적으로 연락드릴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우물

0: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먼저 고가의 표적 치료로 암 크기를 줄인 뒤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암이라는 사실 자체도 충격인데 치료비가 고가라는 얘기를 듣자 남편도 돈 걱정부터 든 모양입니다.
1: 여보, 우리 다른 병원도 한번 알아보자. 우리 형편에 그 돈을 어떻게 다 감당해? 난 괜찮으니까 이 치료비 좀 덜 드는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게 어때?
2: 아니, 당신 지금 병원비 걱정할 때야. 돈 걱정하지 말고 당신은 치료에만 집중을 해. 내가 이럴 때 쓰려고 당신 암 치료비 보험 새로 가입해뒀잖아. 옛날 보험 싹 정리하고 새로 가입해두길 잘했지?
0: 너무 당당해요. 저는 정말 자신 있었습니다. 적어도 치료비 때문에 남편이 치료를 망설일 일은 없겠다 생각을 했죠. 그렇게 1차 표적 치료를 받은 뒤 당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제가 예상한 보험금은 약 1억 원이었는데요. 며칠 뒤 보험사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 아니 잠깐만요. 저희가 받을 보험금이 없다고요? 비급여 뭐 항암치료 받으면 1억 원 나온다라고 해서 가입한 보험인데 이게 왜 안 되는 거죠? 이거 사기인데?
1: 보험 가입해드린 약관 잘 보세요. 거기 딱 한 줄 적혀있죠. 남편분이 여기에 해당되어서 보험금을 못 드리는 거지 저희가 일부러 안 드리는 사기꾼 아닙니다.
0: 전화를 끊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병원비 걱정하지 말라고 보험은 내가 다 준비해놨다고 남편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막상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말을 들으니 남편 얼굴 볼 자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보험 가입할 때 설계사 말 믿고 가입하지 뭐 약관 보고 가입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저는 너무 큰 충격에 마음의 병까지 얻어서 병원 치료를 다녀야 하는데 마음의 병을 치료해도 보험금 지급이 되나요? 그리고 이런 치료하면은 저 앞으로 보험 가입도 못하고 조정도 못하는 거 아닌가요? 전문가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오늘 사연 보니까 보험을 새로 가입한 결과 수억 원이 사라졌다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요?
2: 네, 오늘 내용 정말 좀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특히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진단비를 해지하고 치료비를 가입하신 분들 그리고 보험료 적게 내고 엄청난 보험금 받을 수 있다라는 말만 듣고 치료비 가입을 하신 분들은 더 집중을 해주셔야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에이, 나는 아니겠지.
0: 내 건 아니에요.
2: 뭐, 네, 내 설계사가 뭐 알아서 당연히 잘해줬겠지. 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셨다간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자, 청취자님 남편은 대장암 진단 후 비급여 항암 치료를 받고 이제 수술을 받았었죠. 다행히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5천만 원 특약에 가입을 했고요. 뭐 적어도 1억 정도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도를 했지만 네.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부지급 통보를 받았습니다.
0: 아니, 1억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보험사는 그 보험금을 못 준다고 한 거죠?
1: 네, 그 이유는 약관에 기재된 딱 한 줄 때문이었습니다.
0: 약관에 기재된 딱 한 줄 때문. 근데 도대체 우리 청취자님이 가입한 보험 약관에 어떤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길래 1억이나 되는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된 거죠?
1: 네, 이 눈앞에서 이 1억 원이라는 보험금이 사라지게 된 이유는 식품의약안전처에서 허가된 이 효능 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보장됩니다라는 이 문구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0: 근데 이 문구가 청취자님 보험금에 뭐 어떤 영향을 미친 거죠?
2: 이 문구가 뭐 영향도 영향이지만 일반 보험 소비자가 이게 읽었을 때 야 이게 뭔 말이야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 자금도 실어 써 있죠.
2: 네. 식약처 효과 효능 효과 범위 안에서 라는 네. 말은 해당 범위 내에서 사용한 경우에 일단 뭐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0: 네.
2: 또 반대로 얘기하려면은 뭐 의약품 허가 사항이나 질환 용량 투여 방법 연령이나 치료 기간에 따라 다른 처방은 보장에서 좀 제외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1: 이 식약처 허가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암질환 심의위원회를 거쳐 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은 인정이 될 수가 있지만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비급여 또는 전액 본인부담금 치료라도 보험금이 지급 안 될 수도 있습니다.
0: 이 치료비 관련된 보장도 약관을 보니까 내용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료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금이 지급되는 건 아니었네요.
1: 네, 맞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치료비가 많이 드는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금 급여를 대비해서 이 각종 치료비 보장 엄청 많이 가입해두고 계신데 네. 이 가입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관문을 거쳐야 하죠. 그런데 가입 시에는 이 소비자분들 중에는 이런 내용을 인지하신 분들이

0: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뭐 나도 이런 같은데. 뭐 그렇죠. 네. 나도 이런 설명 없이 약관 내용 검토도 없이 치료비 가입하신 분들 이 당장 점검해 보지 않는다면은 이 눈앞에서 수천만 원 아니면 수억 원의 보험금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1: 자, 그런데 이런 치료비를 파는 모든 보험회사의 보장 내용이 다 이럴까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네. 자, 자세한 내용은 이제 퀴즈 하나 풀고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이제 진행까지 알아서 해주시는 것 같은데. 자, 오늘은 그 시간이 빨리 왔네요.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1: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보장에서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약관 내용은 모든 보험회사가 동일하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2: 아주 어려운데 이렇게 세부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 조건은 동일하지 않을까. 이게 뭔가 스탠다드 규정?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답은 O. 틀렸군요. 네. 굉장히 신나 보이시네요.
1: 네. 이게 많은 분들이 보험 가입을 할 때 뭐 보장 이름이 똑같으니까 보장 내용도 다 똑같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네,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 게 자, A라는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식품의약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 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한 경우 보장을 해드립니다라고 적혀 있고요. 네. 또 다른 회사는 의학적으로 뭐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입증된 통용된 치료 시에 보장을 합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다른 회사는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진료비 영수 중에 비급여 또는 전액 본인 부담금이라고 딱 표기만 돼 있으면 보상을 해줍니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2: 네.
1: 제일 마지막에 얘기해드린 회사가 정말 가장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2: 네.
1: 자, 식약처 효능 효과 인정 문구 없다. 네. 보험금은 사실은 약관 기준으로 이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약관 내용을 보고 상품을 선택해야 되는데, 야, 이 세부 조항을 보험 소비자가 과연 다 알 수 있을까가 저희 전문가로서 가지는 가장 큰 의문이죠.
0: 네, 이런 내용을 전혀 듣지 못한 채 보험에 가입하고 당연히 이 보험금이 지급될 거라 판단한 청취자님은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커지며 이 마음의 병인 우울증까지 얻게 된 것이죠.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이 치료비 가입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전문가와 함께 꼭 약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 집에 약관 어디 뒀는지 좀 살펴봐야겠어요, 오늘. 이 청취자님의 권유로 남편이 보험을 조정한 뒤에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됐으니까 좀 미안한 마음이 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을 것 같은데 청취자님처럼 마음의 병이 생겨서 병원을 다녀오면은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1: 네, 이게 정신과를 다녀오면 무조건 보험금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네, 제 답변은 아니다. 네. 가입 시기와 질병 코드에 따라서 실손보험 청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2: 네.
1: 사실 요즘은 뭐 스트레스나 우울감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를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2: 그렇죠.
1: 뭐 하지만 막상 병원에 다녀오고 나면 나중에 이거 나중에 보험 가입할 때 불이익 생기지 않을까? 혹은 병원비는 보험 처리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2: 그럴 것 같아요.
0: 네, 이 국가 정신건강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에서 정신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약 283만 명에 달하거든요. 이 5년 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무려 38%나 늘어난 수치로 이 국민 100명 중 6명이 이 정신과를 찾는 셈이죠.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질환인 이 우울증 환자는 2020년 84만 명에서 2024년 111만 명으로 약 32% 증가했다라고 표기가 되었거든요. 이렇게 정신과를 찾는 분들이 급증한 이유는 이 치열한 사회적 경쟁과 스트레스 탓도 있지만 이 정신과 치료에 대한 이 사회적 편견이 좀 개선되면서 병원 진료에 이제 보다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게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 네. 우리 청취자님도 이 부분이 궁금하다고 하셨지만 이런 이제 치료를 받으면은 더 이상 보험 가입이 좀 불가능해지나요?
1: 내가 우울증으로 야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보험회사에서 이걸 딱 조회해가지고 앞으로 더 이상 보험 가입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아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의외로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2: 네.
1: 자 사실 법적으로 진료 기록은 본인의 동의 없이 절대로 타인에게 공개가 될 수가 없죠. 자 다만 보험 가입을 할 때 병원 진료나 약 처방 기록은 보험사에 알려야 되는 고지의무 대상이기 때문에 신규 보험

0: 본가입 시 보험료가 할증된 간편심사 보험을 선택하게 되면 약간의 보험료가 할증이 생길 뿐 보험가입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청취자님 또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고 답변 드리고 싶고요. 남편과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이제 청취자님이 가입한 치료비를 아까 이제 깔끔하게 정리된 양값 문구를 가지고 있는 보험회사로 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청취자님은 보험금 청구도 가능하고 보험 가입도 가능한 거네요?
2: 네, 이 정신과 진료비의 실손 보험 청구 여부를 가르는 이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이 보험 가입 시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 2016년 1월 이후 가입자는 표준약관이 개정됨에 따라 웬만한 정신질환들은 실손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1: 네.
2: 반면 이 2016년 1월 이전 가입자들은 당시 약관상 정신 및 행동장애가 보장제외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 청구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무조건 청구가 가능한 건 아니네요. 실손보험 가입 시기가 중요한 것 같은데 2016년 1월 이후에 가입했는지 이전에 가입했는지 이거 좀 보셔야겠네요.
0: 네. 만약에 2016년 1월 이후에 이제 실손보험을 가입을 하신 분들은 이제 내가 뭐 정신질환으로 병원을 찾았다라고 하면 질병 분류 코드가 F로 딱 시작을 하고요.
1: 네.
0: F04부터 98에 속하는 질병들은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속하는 뭐 질환들을 보면 뭐 뇌 손상이나 뇌 기능 이상 뭐 그리고 우울증, 양극성 장애, 그리고 스트레스성 장애, 뭐 불안 장애, 강박 장애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라고 해서 보험금이 무조건 지급되지 않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손보험 가입 시기와 네, 질병 분류 코드를 보고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지금이라도 당장 네, 보험금 청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럼 이 질병 분류 코드에 포함되지 않은 뭐 다른 경우에는 실손보험 청구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2: 네, 이 실손보험 보장 대상 질환이다 하더라도 네. 이 약물 처방 없이 이 상담만 진행했다면 이 F코드가 아닌 이 G코드, Z코드로 분류될 수 있거든요.
1: 어렵다.
2: 네, 이 진단코드가 이 Z코드로 부여된 경우는 이 실손보험 청구 대상에 속하지 않는데요.
1: 네.
2: 그리고 이 섭식장애, 그리고 약물 사용장애, 뭐 인격장애, 정신지체, 비기질성 수면장애, 정신발달장애, 성관련장애 등은 약관상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며 비급여 심리치료비, 뭐 상담료, 약제비 등은 보장되지 않고 이 급여 항목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0: 네, 그래서 실손보험은 이제 가입한 보험사나 상품의 세부 약관에 따라서 보장 범위와 청구 조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긴 하거든요.
1: 네.
0: 뭐 정신과 진료비나 치료비 청구를 앞두고 있다면 병원 방문 전에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 약관을 미리 이제 살펴보시는 게 좋은데 이거 좀 혼자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1: 저는 이제 듣기만 해도 좀 정신이 아득해져서 그냥 네. 두 분께 연락드릴게요. 전 봐도 모를 것 같아요. 오늘은 암치료비 보험에 가입해두고도 약관의 한 줄 때문에 기대했던 보험금을 받지 못한 좀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드렸는데 같은 치료비 보험이라고 해도 보험사와 상품에 따라서 지급 조건이 다를 수 있다는 점 좀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또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고 무조건 실손 청구나 새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점도 알아두시고요. 내가 가입한 보험이 어떤 조건에서 얼만큼 보장받을 수 있는지를 꼭 미리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혼자서 확인해보긴 힘든데요. 그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머니특별시 전문가들의 무료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편하게 이쪽으로 연락 주십시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드는 문자번호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그대와 둘이 듣고요. 수요일 머니특별시 2부 마 이게 돈이다로 다시 돌아올게요.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0: 알면 이득, 모르면 손해.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생활 밀착 경제 이야기.
1: 최동기,
2: 구도현의 마, 이게 돈이다.

0: 머리뜯겨시 2부 시작했습니다. 마 이게 돈이다. 오늘은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자산을 만드는 좋은 소식이 생겼다면서요?
1: 네, 이 소식을 듣고 저도 이제 아, 좀 다시 태어나고 싶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얼마 전 정부가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장기간 자산을 만들어주는 이제 새로운 제도를 발표했죠. 오. 이름이 바로 우리 아이 자립 펀드입니다. 자, 부모가 아이 명의의 펀드에 돈을 넣으면 정부도 소득 수준에 따라서 함께 돈을 넣어주고요. 이를 최대 19년간 장기 투자하는 초장기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제도입니다.
0: 또 이렇게 정부랑 부모가 함께 만들어간다는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미래를 위한 목돈 마련은 뭐 모두가 고민하는 점이니까요.
2: 그렇죠. 이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는 만 18세가 되면 뭐 대학급, 대학 등록금에 뭐 자취방 보증금에 이 취업 준비 비용 등 이 큰 돈이 들어갈 일이 한꺼번에 쏟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 자녀를 위한 자산 형성은 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정부 지원 제도와 이 투자 상품을 결합해 효과적인 종잣돈 마련이 가능해졌습니다.
0: 그러면은 출생만 확인되면은 바로 부모님들이 준비 가능한 건가요?
1: 네, 현재 이 우리 아이 자립 펀드는 이제 지금 가입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은 아니고요. 정부가 27년도에 예산안에 새롭게 반영한 사업인데 금융위원회는 관련 예산으로 1465억 원을 편성을 했고요. 네. 정부 공식 안내에서는 바로 이번 달 그러니까 2026년 9월 1일생부터 적용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예산안은 뭐 앞으로 국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이 되어야 되긴 합니다.
2: 네. 이 지급 방법은 정부가 이 현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고 끝내는 방식이 아니라 아이 명의의 펀드에 부모와 정부가 장기간 함께 돈을 적립해 두자는 이 자산 형성 제도인데요. 이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적립하고 아이가 이 청년기에 접어들었을 때 첫 자산을 마련하도록 돕겠다는 뜻입니다. 네. 정부 지원은 연간 최대 120만 원으로 제시되었습니다.
0: 그러니까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이번 달부터 태어난 아기 천사들에게는 적용이 되는 반가운 소식이네요. 연간 최대 120만 원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기 투자 형식이라서 또 뭐 안심도 되고요.
1: 네, 뭐 일단 예금이나 적금과 가장 큰 차이는 이름 그대로 이제 펀드죠. 자, 은행 적금처럼 정해진 금리가 붙는 상품으로 이제 이해를 하셔서는 안 되고요. 향후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할지 또 운용사는 어떻게 선정을 할지 위험 수준을 어느 정도 제한할지 등 구체적인 이제 상품 구조는 최종 출시 내용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무조건 몇 천만 원 이상 수령 가능하다라는 식의 설명은 정확한 설명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0: 뭐 아직 추진 중이기 때문에 확정된 내용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런데 모든 가구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2: 네, 이 정부 지원은 모든 가구에 동일하게 제공되는 구조는 아닌데요. 현재 공개된 안에서는 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정부 재정 지원 대상으로 설정하고 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 지원금과 부모 납입 조건을 다르게 두고 있거든요. 이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은 월 납입이 없더라도 정부가 연 120만 원을 정액 지원하고 이 중위소득 50%부터 100%까지는 연 50만 원 납입 시 최대 100만 원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됩니다.
1: 네, 중위소득 100에서 150% 구간은 연 100만 원 납입 시 연 최대 10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네. 자, 보건복지부가 확정한 2027년 4인 가족이군 중위소득은 월 692만 9,885원이거든요. 네. 단순 비율로 계산을 하게 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대략 50%는 월 346만 원, 100%는 월 693만 원, 150%는 월 1,039만 원 수준입니다.
0: 그러니까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정부 지원금이 달라진다는 점은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장기간 부모와 정부가 같이 투자가 되니까 은행 적금보다는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2: 네. 이 정부 공식 안내서에서는 부모 납입금과 정부 지원금을 장기간 투자했을 경우 매년 200만 원씩 19년간 적립하고 연 6% 정도의 수익률을 가정한다면 약 한 7천만 원 정도의 자산 형성하는 사례가 제시가 되었거든요.
0: 등록금 충분히 해결되겠네요.
2: 그렇죠.
0: 네.
2: 하지만 이 연 평균 6%라는 숫자는 어디까지나 이 계산을 위한 가정이거든요. 이 실제로 19년 동안 매년 정확히 6%씩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니겠죠. 어떤

0: 에는 좀 크게 오를 수도 있고 반대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장기 투자 시 만들어질 수 있는 이 예상 자산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 자, 근데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그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복리 효과를 이제 기대하기가 상당히 커진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아이가 태어난 시점부터 대략 20년 가까이 투자를 한다면 부모가 한 번에 큰 돈을 마련하지 않아도 장기간 이제 자산을 쌓아올 수 있는 기간을 이제 벌 수 있는 거죠. 네. 자, 특히 소득이 낮은 가구에는 많은 지원을 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어서 부모의 경제력 차이가 자녀의 초기 자산 격차로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이제 줄이려는 성격도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최종 제도가 확정되는 과정을 좀 지켜보고 우리 자녀를 위한 자산 형성을 미리 준비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2: 네. 부모와 정부가 아이 명의 펀드에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장기간 함께 적립 투자하는 2027년 신설 예정 정책인 우리 아이 자립펀드 이 국회 심의가 좀 신속하게 통과가 돼서 초기 자산의 격차를 줄이는 혜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의 문자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재무 전문가 최동기 본부장님 구도 조현 팀장님에게 따로 상담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속해서 문자 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릴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우물정 0951로 문자 보내주셨어요. 0827님이 오 귀에 쏙쏙 들어오는 두 분 목소리 너무 그리웠어요. 그동안 왜 안 오셨어요? 치료비 급여 비급여 쉽게 설명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시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자 주십시오. 9271님이 문자 주셨는데 저는 40대 가장입니다. 최근 기침이 심해서 병원에 갔다가 폐렴 진단을 받았는데 다행히 입원 없이 통원과 약물치료를 회복했습니다. 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셔서 폐질환에 대한 걱정이 큰데요. 현재 4인 가족이고 암 진단비가 3천만 원 정도라 보장이 충분한지 고민입니다. 내년 1월 건강검진도 앞두고 있는데 어떤 보장을 중심으로 준비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그 9월 들어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해지면서 감기나 독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아지셨거든요. 문자 주신 9271님처럼 처음에는 뭐 감기로 병원을 찾았다가 폐렴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1: 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감기나 폐렴이나 뭐 비슷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두 가지 질환의 차이가 좀 있기는 하죠. 뭐 감기는 주로 이제 기도의 윗부분, 이제 상기도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라면 폐렴은 기도의 아랫부분, 그러니까 하기도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폐렴은 감기보다 훨씬 좀 주의가 필요한 질환이긴 하죠.
0: 특히 요즘에는 미세먼지나 각종 호흡기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이 호흡기 방어 기능이 약해질 수 있거든요. 이 독감이나 코로나19 같은 이 호흡기 감염 이후에 이 2차적인 세균 감염이 이 폐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회복기에 접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완전히 좋아질 때까지는 좀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역시 뭐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죠. 특히 손 씻기만 잘해도 뭐 호흡기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잖아요.
1: 네, 맞습니다. 특히 뭐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고령층에게는 예방이 뭐 사실 더 중요한데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3년 폐렴은 국내 주요 사망 원인 가운데 이제 3위로 상당히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요. 그러네요. 감염으로 인한 사망 원인 중에서도 중요한 질환으로 이제 꼽히고 있거든요.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나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폐렴 발생 위험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예방과 건강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죠.
2: 맞아요. 그 어르신들 폐렴은 특히 또 위험하더라고요. 우리 9271님께서는 가족력까지 있으시다 보니까 더 불안하실 것 같아요.
0: 네, 그렇죠. 이 정치자님께서는 가족력이 있다 보니까 이 폐암에 대해서 늘 걱정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언젠가는 제대로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이 많은 분들이 계속 이 보험 점검 미루고 계시지만 특히 정치자님처럼 이 건강검진을 앞두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 혹시 모를 상황에서 가족들의 경제적인 부담까지 생각을 한다면 하루라도 좀 빨리 보험 점검 하고 필요한 보장을 준비하는 것이 좀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이게 특히 폐암은 치료 과정에서 상당한 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는 암종 가운데 이제 하나인데 국립암센터의 암 종류별 1인당 비용 통계를 보면 혈액암, 간암, 췌장암에 이어서 네 번째로 치료비가 많이 드는 암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연간 평균 대략 뭐 한 4,657만 원의 의료비가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이 암에 걸리면 사실 병원비만 생각하기 쉬운데 막상 치료가 시작되면 일도 쉬게 되고 또 간병비나 생활비까지 들어가잖아요.
0: 네, 그렇죠. 이 암을 대비할 때는 단순히 이 병원비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이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뭐 교통비나 그리고 간병비 그리고 치료 기간 동안에 이 소득 공백까지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2: 네.
0: 그리고 이 같은 암이라고 하더라도 뭐 병기와 뭐 치료 방법, 이 투여되는 약제 등에 따라 이 실제 비용은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경제 상황과 가족 구성, 기존 보험 가입 등 뭐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네, 그리고 이제 청취자님처럼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는데 무조건 일반적인 보험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뭐 가족력이나 건강 상태를 고려했을 때 과연 어떤 보장이 우선적으로 필요한지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죠.
2: 그 보험료는 꾸준히 내고 있는데 막상 필요할 때 보장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참 허탈하잖아요. 결국 내 상황에 맞는 보장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점검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0: 네, 맞습니다. 물론 많은 설계사분들이 처음부터 이 고객의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보장을 구성하려고 많이 노력하시는데요. 네. 이 보험에 대한 경험이나 상품에 대한 이해가 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의 개개인의 상황보다는 정해진 보험료 범위에 맞춰서 이 상품을 구성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2: 네.
0: 그러다 보면 보험료는 계속 납입을 하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보장에는 공백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1: 네, 그래서 이제 보험은 뭐 단순히 새로운 상품이 나왔다라고 해서 추가를 하는 것보다 현재 내 보험이 어떤 위험을 얼마나 보장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뭐 특히 뭐 3만 원, 5만 원, 10만 원처럼 보험료만 정해놓고 상품을 맞추다 보면은 정작 뭐 내게 필요한 보장이 충분히 들어갔는지 뭐 이런 것들을 놓치기가 상당히 쉬운데 보험은 결국 보험료보다 내 상황에 맞는 보장을 갖추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2: 네, 상황에 맞는 보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뭐 같은 나이나 뭐 같은 보험료라고 해도 필요한 보장은 사람마다 또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뭐 가족력이나 건강 상태 또 가족 구성까지 반영해서 살펴봐야겠어요.
0: 네,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암을 대비할 때 기본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보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암 진단비죠. 이 청취자님은 현재 암 진단비가 3천만 원 정도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셨는데
2: 네.
0: 아, 이 4인 가족이 1년 정도 생활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아, 좀 충분한 금액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특히 아직 자녀들이 어린 상황이라면 치료로 인해 소득 공백이 발생했을 때 이 가족의 생활비까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2: 그러니까요. 내년 1월에 건강검진 진도 예정돼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검진 전에 좀 지금 보험에서 부족한 부분을 먼저 챙겨두는 게 좋겠네요.
1: 네, 그 청취자님은 내년에는 이제 건강검진이 예약되어 있어가지고 1월에 최대한 빠르게 이제 정밀 검사를 받고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2: 네.
1: 자 그래서 이번 솔루션은 청취자님이 가장 걱정하고 계신 폐암을 포함해서 암 보장을 중심으로 보완을 하면서도 보험료 부담은 좀 합리적인 수준으로 좀 맞추는데 중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2: 일단 건강검진 전에 연락을 잘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퀴즈가 두 개네요. 이쯤에서 또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1: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암보험에 가입한 직후 암 진단을 받게 되면 보험금의 50%는 받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2: 제가 그 가입한 직후에는 보험금을 바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귀동냥으로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몇 퍼센트까지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서 일단 정답은 X. 아, 이건 맞았어요?
1: 네.
2: 50%
1: 받을 수 있다가 X니까 50%를 못 받는 거죠.
2: 아, 예.
1: 네. 그, 오, 그럼 정답을 맞춘 게 아닌데. 네.
2: 네. 얻어 걸린 것으로.
1: 네. 그, 일반적으로 이제, 암보험 같은 경우는 네. 가입하고 나서 이제 90일이 지나야 이제 그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요.
2: 아, 90일.
1: 네. 그리고 1년 이전에는 50%, 1년이 지나야 100%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0: 하지만 이 청취자님의 경우는 90일간의 면책 기간만 딱 지나면 100% 암 진단금을 지급하는 회사를 좀 찾아서 혹시라도 내년 1월에 암에 진단이 되더라도 진단금을 좀 100%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예,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암보험은 가입 후 1년 안에 진단받으면 50%만 지급이 된다라는 걸로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게 회사마다 상품마다 뭐 기준이 다른가 봐요?
1: 네, 그 암보험을 판매하는 회사마다 이제 면책 조건이 좀 다른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뭐 어떤 보험은 가입과 동시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암보험도 있고요. 오. 어떤 회사는 뭐 90일이 지나야 보상이 되고 어떤 회사는 뭐 180일만 지나도 100%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 암보험이라고 해서 모든 회사의 보장 조건이 똑같은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상품에 따라서 면책 기간이나 감액 기간 그리고 감액 비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점도 이제 기억을 하면서 자 어떤 상품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100% 보장이 가능하고 또 다른 상품은 일정 기간 동안 일부 금액만 지급하는 식으로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2: 네.
1: 따라서 보험을 리모델링하거나 추가로 가입을 할 때에는 이런 감액 기간이나 면책 기간 또한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0: 이 보험 소비자분들이 정말 많이 놓치는 부분인데요.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으로 좀 리모델링 다 했는데
2: 네.
0: 얼마 지나지 않아 진단을 받게 되면 이 새로운 보험의 감액 조건 때문에 오히려 기존 보험보다 적은 보험금을 받게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험 리모델링 할 때는 기존 계약을 무조건 해지하기보다는 새로운 보험의 보장 조건과 이 기존 보험의 보장을 좀 충분히 비교 한 뒤에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 근데 저 그 TV 보험 광고 같은 거 보다 보면은 가입 즉시 바로 진단금 지급 뭐 이런 문구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건 믿어도 돼요?
1: 네, 뭐 이런 암보험 관련된 광고를 보면 뭐 면책 이후 보험금을 바로 보장한다라고 광고하는 회사들을 간혹 보셨을 텐데
2: 많이 봤어요.
1: 네, 광고를 보고 이제 안에 있는 내용을 잘 살피지 않는다면 이제 놓치기 쉬운 부분도 있긴 하거든요. 자, 면책 기간이 지나면 즉시 암 진단비 10,000원 100%를 보장한다라고 해놓고 1년이 지나면 2배 보장합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2: 네.
1: 뭐 대신 이제 보험료는 뭐 다른 보험회사에 비해서 좀 비쌀 수 있는 거죠.
2: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100% 지급이라는 표현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네요.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도 좀 잘 살펴봐야 되고요.
0: 네, 그렇습니다. 결국 핵심은 광고 문구가 아니라 실제 보장 금액과 보장 조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총 암 진단비가 2천만 원인 상품을 초기에는 1천만 원 지급, 일정 기간 이후에는 2천만 원 지급하는 구조로 좀 만들어 두고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100% 보장, 이후에는 2배 보장 이렇게 표현도 할 수도 있다라는
2: 어쨌든
0: 것이죠.
2: 어쨌든 주긴 주니까요.
0: 네, 말장난이죠.
2: 그러네요.
0: 그래서 이 암보험을 가입하거나 리모델링할 때는 단순히 이 광고 문구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보장 내용 또한 꼼꼼하게 확인해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2: 네, 이 폐렴을 계기로 암보장을 다시 점검하고 싶다는 40대 남성분의 고민 문자 소개해드렸는데요. 가족력과 가족 구성, 소득 공백까지 고려해서 필요한 보장을 살펴보고 암보험의 면책 감액 조건과 실제 지급 금액도 따져봐야 한다는 사실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또 암보험은 같은 진단비라도 회사와 상품에 따라서 뭐 면책 기간, 감액 기간,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몇 퍼센트 보장이라는 문구보다는 실제 언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혼자서 확인해 보기 어렵잖아요.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내 보험 보장 분석 좀 제대로 자세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무료 상담 가능하니까요. 이쪽으로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번호 샵 0951 우물정 0951로 상담이라고 남겨주시면 전문가의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65님이 질문 주셨는데 뇌혈관 질환 보험을 가입해 두려고 하는데요. 심뇌혈관, 부정맥 복잡한 이름이 너무 많네요. 뇌혈관 질환 보험을 가입하고 부정맥 보험도 또 따로 가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1: 네, 뭐 일단 뇌혈관 질환이랑 뭐 부정맥은 뭐 좀 다른 보장이기 때문에 보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제 각각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뭐 뇌혈관 질환은 그냥 뇌혈관 질환 하나로 이제 통일되는 경우가 많고요. 뇌혈관 질환에서 가장 빠뜨리기 쉬운 보장이 이제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라는 질환이 있거든요.
2: 네.
1: 이게 미니 뇌졸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뇌혈관 질환 보장을 가입을 할 때 일과성 뇌허혈 발작도 보장을 하는지 안 하는지 반드시 좀 살펴보세요. 살펴보셔야 되고, 자, 심장질환 같은 경우는 뭐 허혈성 심장질환, 그리고 심장질환, 부정맥, 이런 보장들을 좀 세분화해서 판매를 하는데, 발병률이 가장 높은 뭐 협심증만 보장받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제 허혈성 심장질환을 가입을 하시면 되고, 나는 뭐 심부전이나 심방세동, 심방조동, 뭐 판막질환까지 다 보장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심장질환이라는 보장을 가입을 하면서 이 심장질환 보장 안에 부정맥도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보고 선택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뇌질환이랑 심장질환 때문에 네,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왜요?
1: 그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잖아요.
2: 네.
1: 그럼 의사 선생님이 허혈성 심장질환입니다라고 진단을 내리면 보험금을 줘야 될까요? 안 줘도 될까요?
2: 의사 소견이니까 줘야 되지 않을까요?
1: 네, 근데 안 줘요.
2: 어, 왜요?
1: 그 보험회사들이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인한 손해율이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요.
2: 많이들 발생하니까 요즘에.
1: 네, 그 검사 결과지를 일단 보거든요.
2: 네.
1: 그래서 혈관의 막힘 정도가, 좁아짐이나 막힘 정도가 50% 이상은 되어야지 우리는 보험금을 주겠다.
2: 아이고, 또 저렇게
1: 네,
2: 또.
1: 이 50% 미만은 퇴행성 질환이라고 보고 우리는 보험금을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2: 아유.
1: 이제 약관상 그 어디 눈을 씻고 찾아봐도 협착 정도를 얘기하는 것들은 네, 절대 없어요. 그냥 진단만 받으면 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2: 뭐 약관이 없으면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요. 근데 그래서 예전에는 보험금은 이제 보험 약관에 명시된 대로 지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신 트렌드를 보면요. 보험 약관보다 앞서는 게 이제 보험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2: 아,
1: 보험사가 그치. 이제 마음이 내키면 주고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이제 주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쨌든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을 가입을 하신 분들은 협착률 정도가 최소 30% 이상은 진행되어야지 보험금 지급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꼭 인지하시고 네, 상품을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2: 아, 이 보험사 양반들 또 쓸데없이 촘촘해진다 또. 그죠? 9232님이 질문 주셨는데 저 코로나 3차 주사 후유증으로 눈꺼풀 위아래가 떨려서 보톡스로 떨림을 좀 줄였는데 이거 치료 목적으로 미용이 아니라 치료 목적으로 보톡스를 맞았는데 실손보험으로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1: 네. 그 치료 목적으로 이제 치료를 받으셨다라고 하면 진단명이 나와 있을 거거든요.
2: 네.
1: 근데 당연히 뭐 진단을 내렸으니까 치료를 했겠죠. 그 진단명이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이제 미용이나 뭐 외모 개선의 목적이 아니라고 판정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2: 실제로 이렇게 보톡스를 미용 목적이 아니라 치료 때문에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1: 맞습니다.
2: 오늘 이 소개된 문자 좀 참고해 보셔가지고 내 사례랑 연관이 있는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께서 돈이 되는 정보 가득 나눠주셨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해라 하시는 원포인트 하나씩 짚어주신다면요.
1: 네. 많은 보험을 가입하는 것보다 내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 문구 한 줄 때문에 가정경제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을 할 때는 반드시 주요 사항, 약관에 명시된 주요 내용을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 네.
0: 12월이 되면 그동안 그 건강검진 미뤄뒀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예약하기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2: 맞아요.
0: 하거든요. 그래서 12월 달에 건강검진 좀 앞두신 분들, 지금 이 짝수인 생일인 분들, 이 보험 점검부터 미리 해두고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2: 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최동기 본부장님, 구도현 팀장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내용 중에 놓치신 부분 있으신 분들 오후 5시에 재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어요. 마지막 곡 장범준의 내 마음이 그대가 되어 남기면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아나운서 이가희였습니다.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Elevator나 escalator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TBS 교통정보.
6: 서울시내 퇴근 정체가 상당합니다. 마치 금요일 퇴근길처럼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특히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은 청담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 구간이 아주 깁니다. 여기서만 1시간 10분 넘게 걸리고 있고 강 건너 강변북로 일산 방면은 일단 영동대교 조금 지나 3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이후로도 동호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쭉 밀리는데 50분 정도 걸립니다. 한강다리 중에 성산대교 강북방향 다리 중간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이렇다 보니 뒤쪽 선포간산도로의 정체가 더 심해졌고요. 한남대교 강북방향도 한남대교 북단에서 사고가 났는데 사고 처리 작업으로 4차로, 5차로 두 개 차로가 막혀 있어서 정체 빚고 있습니다. 다른 한강다리 중에 양화대교와 성수대교도 강북쪽으로 다리 건너기 어렵습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안녕하세요. 배우 박소연이에요. 좌우로 정렬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0: TBS 캠페인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0: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 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2: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5: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봅시다.
6: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7: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6: 둘째,
7: 추락 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6: 셋째,
7: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6: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7: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8: TBS 교통정보.
9: 오늘 서울 시내 하루 종일 정체 구간이 평소보다 많았습니다. 지금도 퇴근 정체가 상당한데요. 서울 사대문 안쪽 도심으로 가신다면 지하철 이용을 권해드립니다. 지금 남산터널 때 모두 도심 쪽으로 몰려있는 상태고요. 율곡로 창덕궁 이전부터 광화문 쪽으로 긴 정체 여전하고 종로 4가에서 세종대로 사거리, 을지로 3가에서 을지로 있고요. 퇴계로 5가에서 명동역 쪽으로도 정체가 아주 심합니다. 동부산도로 성수대교 방면은 응봉교 아래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뒤쪽 군자교부터 물리고요.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방면 월곡램프 조금부가 1차로에 고장차가 있고 계속해서 홍지문터널 통과할 때까지 움직임둔합니다. 반대 방향도 성산램프에서 홍지문터널 통과하는데 30분은 걸리고 그래도 성산대교 강북방향 다리 중간에 있었던 사고 조금 전에 정리됐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 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4: 한 시간 사이에 서울시내 정체가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도 평소 이 시간보다는 정체 구간이 다소 많은 편이고요. 북부간선도로만 봐도 신내나들목에서 하월곡램프 지날 때까지 조심 쪽으로 긴 구간 정체 남아있습니다. 동부간선으로도 월릉교에서 상계교 쪽으로는 속도 내기가 어려운 상태고 올림픽대로 김포방면 성수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다가 여의도에서 가양대교 쪽으로도 정체입니다. 강건너 강변북로 역시 동작대교 에서 월드컵대교 쪽으로 긴 구간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한편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방면 복정부근 1차로에서 사고 났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은 차량 화재 사고가 두 건이나 났는데 천안부근에서는 화물차에 불이 난 사고로 4차로와 5차로가 막혀있고 양재나들목 조금 못가 5차로에서도 차에 불이 난 사고 났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소공로에서는 차로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공로 서울광장에서 한국은행 앞까지 양방면 하위 1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는데요. 이 통제는 오는 11월 초까지 계속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부근 지날 때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 잠실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구간이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사업 관련해서 양방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약 1.6km 정도 구간인데요. 이 통제는 2027년 9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라는 점 부근 지나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0: 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4: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5: 대리 부르셨죠?
2: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콤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0: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나들목과 봉은교 구조개선 공사로 인해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봉은사로 봉은교는 오는 2027년 2월까지, 탄천동로 탄천나들목과 탄천동로 본선은 2030년 5월경까지 모두 양방면 전면 통제될 예정이라는 점 운행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현.
3: 네, 박소현 대리운전입니다. 명동에서 일산 두 명 필요하시다고요? 소연이와 이룡이 보내달라고요? 좌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Elevator나 escalator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4: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3: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 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4: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5: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6: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7: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뉴스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좌우로 정렬 2588
3: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대 한번 눌러주세요.
4: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3: 응가파라 대리운전 2588 2588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 봅시다.
1: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2: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1: 둘째,
2: 추락 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 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1: 셋째,
2: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1: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2: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1969년에 우리 인류가 처음으로 달에 갔죠. 그때 닐 암스트롱이 들고 갔던 카스트 테이프가 비틀즈 에비레우드였다고 합니다. 야, 우주에서 듣는 지구 노래. 기분이 어땠을까요?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비틀스, 데이 트리퍼. 그때 닐 암스트롱이 들고 갔던 카세트 테이프, 에비로드였군요. 근데 제가 이거를 몇 년 전에도, 아, 그랬어? 라고 어떤 친구랑 얘기했던 그런 기시감이 있어요. 자꾸만 까먹나 봐요. 정상인 거죠. 모든 걸 다 기억을 할 수는 없으니까.

0: 여러분들도 또 이렇게 재밌는 소식들, 음악 관련 아니어도 뭐 같이 얘기 나누죠. 저희 권순우의 새벽 공감은 박소연의 2588 대리운전, 배칠수의 꽃배달과 함께합니다.
1: 배우 박소연 2588 사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이.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6 years old, I broke my leg.

에드 시런, Castle on the Hill. 이어서 레오나드 코엔, 할렐루야.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문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소소하게 선물도 드리고요. 어떤 선물이냐면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요새 선물 잘 받았다라는 사연이 요새는 또 며칠 없네요. 계속 선물은 나가고 있는 중이긴 한데 선물 받으시는 분 가끔 좀 올려주세요. 도와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익스트림, 큐피드 데드, 이어서 아메리카, Horse with No Name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4916번님 안녕하세요. 권순우의 새벽 공감 잘 듣고 있습니다. 중후한 목소리가 새벽에 잘 어울리시네요. 이렇게 해주셨네요. 처음 오셨지요. 새싹이시네요. 네. 앞으로 자주 놀러 오시고 듣고 싶은 노래도 얼마든지 신청해 주시고 반갑습니다. 또 이어서 8913번님 와 너무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고 있어요. 모두 편안한 밤 되세요. 기아가 졌지만 김도영 선수가 40홈런을 쳤어요. 맞아요. 가을입니다. 야 드디어 40홈런을 김도영 선수가 쳤죠. 근데 잠깐만 그 아시안게임 가야 되는데 부상 소식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아시안게임에서 활약을 많이 해야 되는 선수인데 어떻게 됐나 걱정입니다. 빨리 나으시길 바랍니다. 8212번님이 신청해 주신 레제플린 Stairway to Heaven 듣겠습니다.

1003번입니다. 남의 말 한마디를 너무 오래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누군가 무심코 한 말을 듣고 집에 와서까지 계속 생각합니다. 상대방은 아무 뜻 없이 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나를 무시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혼자 고민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남의 말에 조금 덜 흔들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쓰셨습니다. 1003번님. 아이고, 회사에서 무심코 들은 말을 집에까지 따라와서 생각을 계속한다. 참 힘드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1003번님도 쓰셨지만 상대방은 아무 뜻 없이 한 말일 수도 있어요. 그분 뭐 퇴근하면 기억도 못할 말인데 1003번님 혼자서 계속 나를 무시한 건가?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 거죠. 사실 근데 그 질문 뒤에는 나는 무시당해도 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불안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1003번님이 예민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어쩌면 해석을 너무 잘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한마디를 던졌는데 1003번님께서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하는 능력이 있으신 거죠. 근데 그 능력이 1003번님을 지키는 게 아니라 좀 가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마음에 걸리는 어떤 이런 생각이 확 올라왔을 때 그 생각과 싸우지 마시고 아, 나 또 해석하고 있네. 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간단한 말인데 나는 이걸 왜 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하고 그냥 흘려보내는 연습입니다. 그런데 좀 심각하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마음에 걸린다고 해야 될까? 그런 얘기가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저기 혹시 지금 방금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뭐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대부분은 아 아니에요 그냥 뭐 그냥 별말 아니에요 라든가 아 아니 그런 뜻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말로 다 대부분이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말들을 집까지 가져오지 않겠죠. 사람 만나는 것이 조심스럽다고 쓰셨는데 약속 자체를 줄이시기보다 약속 다음 날 아무도 만나지 않는 회복 시간을 좀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반복이 되면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거든요. 1003번님,

분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1003번님처럼 상대의 말을 신경 써주고 세심하게 잘 듣는 분들도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예민함을 그 남한테 쓰지 마세요. 1003번님 자신을 돌보는데 잘 쓰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권순우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강어달님, 외로운 사람들 들으셨습니다. 아, 오늘 고민 나눔은 1003번님이 그 내용을 쭉 써주셨는데, 근데 사실 저도 주변을 보면 이런 분들이 좀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뭐 잘 듣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나를 무시하려고 하는 듯한 말들은 사실 그냥 우리가 무시하고 넘길 수 있는 것도 좀 훈련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3번님, 좀 나름 자신을 돌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 사연 아까 대화를 쭉 하다 보니까 갑자기 강어달님의 외로운 사람들이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네. 조만간 그리고 다음 주? 빠르면 다음 주쯤에 강어달님 오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강호달님이 그 제주도 계신 줄 알고 아이고 한번 모시고 싶은데 힘들겠다 힘들겠다 그랬는데 서울에 오셨대요. 몇 달 됐다고 하시네요. 조만간 강호달님님 모시고 그 강호달님님이 그동안 걸어왔던 음악 세계 한번 같이 한번 얘기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The Smiths, I Know It's Over 들으셨습니다. 아, 오늘 마지막 곡 들려드릴 시간이 됐네요. 네, 문게이저님께서 신청하신 스트라이퍼, Honesty 들으시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순우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모두 고마워요.

0: TBS 캠페인
1: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0: KBS 캠페인
1: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곰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0: 아우, 나 감기 걸렸나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TBS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2: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배우 박서연 2588 4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다 2588 2588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콤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오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또한 오늘과 내일 일부 내륙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부터 정체 시작입니다. 동작대교까지 쭉 속도 내기 어렵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여의 하류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립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는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정체인데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진천나들목 부근 갓길에서는 화물차 추돌사고 처리 중이고 통영 대전간고속도로 대전 쪽으로 파남나들목 진입로에서는 승용차가 전복된 사고 처리 중이라 진입차량들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배우 겸 2588 상담원 박소연이에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0: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응답하라 2588 2588.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나 감기 걸렸나 봐.
2: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3: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 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0: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1: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0: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1: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2: TBS 교통정보
3: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 복정나들목을 조금 지난 지점에 있었던 사고 처리는 이제 막 끝났고요. 정체는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이어집니다. 반대편 성남 쪽으로 수서나들목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이라 일대로 서행하고요.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도봉터널에서 월계일교, 이후로는 월릉분기점에서 성수분기점까지 막힙니다.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는 홍은램프에서 성산램프까지 정체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시흥요금소 4차로에서는 화물차 추돌사고 처리 중이라 요금소 앞두고 정체고요. 이전으로는 계양에서 소래터널까지 밀립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 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1: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0: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588.
2: TBS 캠페인.
3: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4: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벌소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소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2: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눌러줘요 2588 2588

0: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1: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0: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2: 대리 부르셨죠?
0: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3: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4: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1: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0: 아, 네. 죄송합니다.
1: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1: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3: TBS 교통정보
4: 8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돌발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목요일 출근길인데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구리남양주 음소에 있었던 사고 처리는 조금 전 끝났습니다. 다만 처리하는데 1시간 가까이 계속됐었기 때문에 뒤로 태계원부터 6km 구간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옥천나들목 부근 갓길에서는 사고 처리 중이니까 잘 살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내 도곡로, 탄천교에서 대치동 우성아파트 쪽으로 2차로에서는 승용차 추돌사고 처리 중이라 이곳을 앞두고 정체했고요.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는 잠실대교에서 성수대교,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제속도를 못 내고요. 성수대교와 청담대교는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막힙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